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주부들이 요리하다가 손을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칼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칼,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식재료를 일정한 두께로 손쉽게 쓱쓱 썰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손쉬움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기 쉽다는 거죠. 특히 다치는 이유가 대개 재료를 끝까지 남김없이 써야지 하는 욕심이 들어갈 때라고 하는데요. 그 조금 남은 자투리까지 아까워서 손끝 가까이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 손을 베이고 마는 거죠.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정예호님이 신청하신 김종우 그대만이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도 욕심 하나 내려놓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께서도 책칼 사용하다가 손 다친 경우 저는 많아요. 그래서 책칼을 가능한 사용을 안 해요. 무서워서 그냥 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칼로 써는 실력도 느는 것 같습니다. 그 차투리 재료 하나 남기겠다고 손끝까지 아슬아슬하게 계속 밀어붙이다가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 남은 자투리는요, 어떤 거는 찌개에 넣기도 하고 어떤 건 샐러드에 넣어서 이용하기도 하고 굳이 끝까지 다 써야 직성이 풀릴까요? 그 마음 하나만 내려놓으면 손도 안 잔하고 재료도 알뜰한데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은 괜찮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종종 다칩니다. 이만하면 됐다. 욕심내지 말자. 그러면 손 다칠 일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내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아 내가 왜 욕심을 내지? 그런 순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이 더 꼬였던 순간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빵뚝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출첵해 주시고요. 윤을련님 어서 오세요. 바람도 시원하고 이제야 가을 시작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오늘은 새벽에 좀 춥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자켓 하나 걸치고 새벽 미사 다녀왔네요. 김상은님도 어서 오십시오. 참전원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5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은빛 창가 계절도 바뀌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 생활 속에서 좋은 루틴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 더 활력 있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활 규칙들 어떠십니까? 하루에 한 시간은 조용히 앉아있는 습관을 가져라. 푹신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라.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잠들지 말고 조용히 명상하다가 잠들어라. 간소하게 먹고 간편하게 입어라. 사람들과는 될 수 있는 한 일찍 헤어지고 자연과 가까이 하라. 텔레비전과 신문을

멀리하라.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 풀과 벌레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삶다운 삶을 살아야 죽음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 규칙들은요, 세계적인 명상가 람다스가 남긴 생활 수칙입니다. 람다스는 원래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는데 이름도 인도식으로 바꾸고 명상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이 생활 규칙들은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지침처럼 다가오죠. 6세기경 쓰였다는 성 베네딕트의 공동생활 규칙과도 어느 정도 닮아 있지만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몇 가지 정도는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자연히 새로워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일상에서 지키기 쉬운 작은 규칙 하나 둘 만들어보는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캐스티븐스의 피스 트레인, 평화 열차. 요즘 나는 행복해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나는 계속 웃고 있어요.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평화 열차를 타요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인생곡으로 저장해도 괜찮을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있죠. 평화를 꿈꾸고 있고, 그러려면 내 일상의 작은 어떤 루틴, 좋은 루틴 하나 만들어서 그 평화의 열차에 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어떤 생활 규칙이 마음에 다가왔나요? 하루에 한 시간은 조용히 앉아있어라, 이거 가능하신가요? 우리 수도자들이야 기도하느냐고 하루 한 시간 이상은 조용히 앉아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걱정하면서 잠들지 말고 명상하다가, 그리고 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기도하다가 잠들도록 하라라는 말이 와닿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카톨릭 신자 여러분께서는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많이 잠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면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어떤 좋은 생활규칙으로 이 환절기에 또 다른 환기, 또 다른 변화를 꿈꾸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마음으로 와닿는 구절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도 나눠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0808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에 공감해요. 오늘부터 저도 한 가지씩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어요. 좋아요. 어떤 한 가지를 결심하셨을까요? 내가 이 일상 안에서 뭐가 잘 안 되지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려면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너무 거창하게 말고 작은 거 하나 결심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또 내가 했나 안 했나를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윤철님도 어서 오세요. 광주에서 출석 체크해요. 박혜영님, 좋아하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함께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어떤 커피 드시고 계세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우유를 넣으셨나요? 신맛을 좋아하시나요? 구수한 맛을 좋아하시나요? 커피도 취향이 다양하니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7277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으니까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그린 연극 집단 반의 창단 30주년 기념 연극인데요. 푸른 점의 진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른 점의 진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에서 공연하고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연극해 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8894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남궁옥분 꿈을 먹는 젊은이, 3590님 이찬원 시절 인연 두 곡 듣고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출근길에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 9월의 기도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대목들,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다 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September Moon, 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오늘 책간줄의 행보, 오늘은 이혜인수녀님의 시 9월의 기도 전해드렸어요. 이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9월을 향해서 어떤 기도하고 싶으세요? 이혜인수녀님이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9월을 향해서 어떤 기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걸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아, 나는 얼마 만에 이 꿈을 말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아주 까마득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꿈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긴 폭염의 나날을 지나면서 드디어 맞이한 9월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고생하셨는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더위에 찌든 마음 모두 다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구절도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구절, 아우 특히 더 마음에 와닿죠. 9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한 줄이 필요한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여러분의 소박한 바람도 이 기도에 함께 보태서 함께 응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기도문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뚜그로도 보내주세요. 1574님 햇볕이 참 좋아요.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가을에 뭐 하실래요? 1573님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기도?

색깔로 다시 등장하기를, 채워지기를 바라봅니다. 0756님. 아, 우리 0756님도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이 부분이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사실 제 조카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직장에서 업무가 힘들다 보니 우울했나 봐요. 시글귀처럼 모두 지워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이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인가요? 이 직장 업무가 힘들면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왜냐면 직장은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가 봅니다. 아유, 정말 이 가을에는 이 19절처럼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힘들면 직장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카펜터스의 씽 전해드리면서 또 여러분은 9월에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지 보내주세요.

Carpenter Sing, Diana Ross, Reach Out and Touch. 8266님이 또 바이 페게린의 산책 듣고 싶다 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산책 즐기다 다시 만난 날을 기다려봅니다. 라고 베게린의 산책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은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였죠. 9월의 기도 전해드렸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9월의 기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은지. 0808님은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밝고 가벼운 마음 걷게 구절 그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셨어요. 너무 순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힘내고 잘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걸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한명숙님은 고통과 아픔을 9월에 다 보내고 나에게도 찬란한 햇살처럼 빛날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한명숙님, 찬란한 햇살 한명숙님에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9월의 기도, 가족의 건강을 비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 같고요. 용기 내어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다짐에 하고 싶은 그런 기도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가을을 조금 더 다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은 다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9월에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올리신 그 기도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8766님은 또 9월은 순교자 성월이라서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157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양희은의 참 좋다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1: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2: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3: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4: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3: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9: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8: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짐이 조금 무거워도 텀블러를 꼭 챙겨 다닌다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작은 불편함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동안 놓쳤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같은 시간 라디오를 찾아 듣는 일이 때론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수고 끝에 만나는 음악과 이야기가 하루의 즐거움과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브레톤의 Zarzuela, La Verbena de la Paloma, La Paloma 밤 축제 가운데에서 Preludio,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Enrique García Asensio가 지휘한 English Chamber Orchestra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토마스 브레톤의 사르수엘라, 라 베르베네 데 라 팔로마, 라 팔로마 밤 축제 가운데서 프렐루디오 서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엘리게 가르시아 아센시오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9월 8일 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표하는 우리 조재혁 씨의 또 이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조재혁 씨와 즐거운 이야기와 모차르트 음악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Franz Lehár의 Das Land des Lehens,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가운데서 Dein ist mein ganzes Herz, 당신은 나의 기쁨, 내 마음, 나의 온 마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요헨 리더가 지휘한 룬풍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Das Land des Löwens, 미소의 나라 오페레타 가운데서 Dein ist mein ganzes Herz, 당신은 나의 온 마음, 이 리사에게 내가 지금 네 명의 다른 중국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중국의 예법에 따른 것이요, 이러면서 총통에 임명된 수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당신만을 사랑하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요헨 리더가 지휘한 룬풍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세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오늘은 2번 듣겠습니다. G장 조작품 44,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빠르면서 With Fire, 불길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해 달라는 뜻이죠. 피아니스트 칸스탄틴 쉐르바코프 그리고 드미트리 야블론스키가 지휘한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피오트르 지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장조 작품 44 그중에서 가장 신나는 악장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들으셨습니다. 자,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죠. 피아니스트 칸스탄틴 쉐르바코프 그리고 드미트리 야블론스키가 지휘한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드미트리 야블론스키는 원래 이제 첼리스트로 출발을 했고 엄마가 이제 악사나 야블론스카야라는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줄리어 듀엣 교수이기도 했죠. 음악가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M&M 시리즈 Masters and Makers 아트센터 인천에서 펼쳐지는 공연인데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집니다. 지중배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 또 피아노의 이혁과 이효 형제가 함께하고요. 드뷔스의 작은 모음곡, 마르티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모두 5분께 추천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의 코리올란 오버처. 코리올란은 그 로마 제정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또 거의 뭐 로마로 다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벌벌 떨었었는데 결국 그 어머니와 아내가 계속 그 만류를 시키죠. 안 된다. 너는 그냥 로마에 항복하거라. 로마를 쳐서는 이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로마에서 나온 어머니와 또 아내를 보고 결국은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해서 결국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코리올란 오버처 작품 62 마리스 얀센스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루드위 반 베토벤의 코리올란 오버처, 코리올란 서곡 작품 62, 코리올라누스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죠. 마리시안 선스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단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향구 주인공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 엘 그레코입니다.

엘 그레코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뒤로하고 26살의 나이에 베네치아행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처럼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던 건데요. 하지만 안정된 성공을 포기하고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그를 말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당시 베네치아에는 쟁쟁한 화가들이 넘쳐났고 그 중심에는 베네치아 최고의 화가로 군림하던 티치아노가 있었는데요. 주요 작품의 의뢰가 대부분 티치아노에게 몰렸고 그와 경쟁하던 천재 화가 틴토레토와 베로네세조차 티치아노가 맞지 못하는 일감을 노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화가들이 일감을 얻기는 더욱 어려웠겠죠. 다른 도시였다면 충분히 거장으로 대접받았을 화가들도 베네치아에서는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치열한 곳에서 크레타섬에서 갓 건너온 26살의 무명화가 엘 그레코에게 기회가 쉽게 찾아올 리 없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힐데가르드 폰 빙엔, 이 역사상 너무나 유명한 신비의 수녀님, 이 힐데가르드 폰 빙엔의 골룸바 아스펙시트 BN 54이고요. 자, 이 소프라노 에마 커크비 그리고 크리스토 페이지가 디렉팅을 한 고틱 보이시스가 함께합니다.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쓴맛을 본 엘그레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또 다른 유럽 예술의 중심지 로마에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선배 화가 줄리오 글로비오의 도움으로 로마의 자리를 잡은 엘그레코는 초상화를 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의 실력은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엘그레코의 초상화가 로마의 모든 화가를 놀라게 할 정도였다는 평가까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뛰어난 실력과 별개로 로마에서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그림이 당시 로마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교황청 사람들의 취향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엘그레코의 그림은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이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나치게 파격적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화가의 개성 강한 그림에 성당을 장식할 대규모 작품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여겼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엘그레코의 넘치는 자신감과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최후의 심판이 있었는데요. 엘그레코는 이 작품을 지우고 자신에게 다시 그리게 해준다면 훨씬 더 훌륭하고 교황청의 품격에도 맞는 작품을 그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대 최고의 거장으로 추앙받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엘그레코가 자신의 예술에 얼마나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침없는 태도는 보수적인 로마 미술계에서 그가 자리를 잡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Orlande de la Susie, Lauda Jerusalem Dominum,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리 크리스토퍼스, 영국의 지휘자가 이끈 The 16 앙상블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예수가의 항구 엘그레코 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흥미진진하죠? 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연주를 제가 LG아트센터에서 예전에 역삼 시절에 3시간 동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 그중에 3악장 안단테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의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성미가 돋보이는 그 연주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요셉 하이든의 플룻과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D장조 호버캠 번호 15-16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플룻의 우베 그로트, 첼로의 마틴 룸멜, 피아노의 크리스토퍼 힌터 후버의 연주 들으시면서 전 2부에 모차르트 또 소나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아니스트 조지혁 씨와 함께 또 장일범 유쾌한 초대석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우리 장일범 유쾌한 초대석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모차르트 앨범을 또 발표하고 이 아주 그 멋진 콘서트를 2024년에 이 전곡 무대를 연주하고요. 또 이번에 다시 또 모차르트 앨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서 전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피아니스트 재혁초 조재혁 모차르트 이센셜 공연이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있는데요. 이 앞서서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갖는 조재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랜만입니다.
0: 아이고.
1: 네, 방송에서 오랜만이에요. 야, 이게
0: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야, 근데 아니 그동안 네.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1: 예, 염색을 포기했습니다.
0: 근데 정말 그 뭐랄까 그 제가 그 프랑스의 다비드 프레 같은 사람들 머리가 쭉 이렇게 됐는데 그게 딱 나오네요.
1: 글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색치도 별로 없으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염색 안 하시면 좀 하얗시거든요. 저는 믹스가 되네요.
0: 믹스. 좋습니다. 자, 요즘 아주 바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모차르트 이센셜스라는 그 공연을 네. 이번에 또 금요일 날 하게 됐잖아요. 네. 이 공연을 짜게 된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1: 올해 9월로 여섯 개의 앨범 세트 중에 집 1, 2, 3집까지 나왔습니다. 3개월 하나씩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4집은 12월 달에 나오고요. 이 중간쯤 지점에서 이 그 제 음반 나오는 네. 것을 네. 기념하고 네. 홍보도 할 겸 그래서 가득적이 되었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네. 그 또 앨범도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리기를 기원합니다.
1: 스트리밍이 더 좋습니다. 사실.
0: 스트리밍이 더 좋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요번에 이제 모차르트 그 기획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차르트를 맑고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흔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이면에 오페라적인 모차르트. 사실 모차르트가 오페라 작곡가하고 오페라를 제일 좋아하고 막 모든 음악이 약간 오페라적인 네. 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1: 처음부터 끝까지 오페라 작곡가죠. 제가 보니까는요. 네, 네. 저는 모차르트를 그리고 대부분의 피아니스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대할 때가 네. 어릴 때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럴 땐 한참 피아노라는 악기를 알아가는 때고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을 때예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음악으로 안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모차르트는 음표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 간단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렇죠. 음악적으로 치기가 어렵거든요. 모차르트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음표를 몇 개 안 되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참 정교하게 놓지 않으면 그 그림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저는 나중에 오페라를 좋아하게 되면서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 심포니라든가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보면 그 안에 모든 익스프레션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레인지가 소리의 크기도 엄청 큰 소리에서 작은 소리, 밤의 여왕이 또 한 내는 높은 소리, 그리고 막 목소리로 하는 스케일이라든가 그런 콜로라투라 요소들이 있고 또 아련하고 애수가 가득 찬 느린 멜로디.
0: 네.
1: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참 성악감 좋겠다.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구나. 피아노는 왜 그렇지? 하고 나중에 봤는데 제가 음반 작업을 하는데 제안 들어온 게 모차르트 협주곡을 두 개를 하자 그래서요.
0: 네.
1: 협주곡은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준비를 하고 연주하고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잠깐만 있어봐라 이게 성악곡이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그 노래가 이렇게 다 들어있군요.
1: 그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아리아를 불러도 뭐 다를 게 없는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음악가들 특히 기악가들은 그 마디와 마디 그리고 박자 그리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이음줄 같은 것만 보거든요. 네네. 근데 오페라 악보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힌트가 있더라고요. 단어.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음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붙인 모양 그러니까 phrase를 어떻게 생각하고 숨을 어떻게 쉬고 문단 나누기 같은 거요.
0: 그게 문단 나누기.
1: 다르게 보이면서 이거는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모차르트를 좀 봐야겠다고 하면서 제 소속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전곡을 하세요. 전곡 리사이틀 하세요. 그래서 네.
0: 그래서 쉽게.
1: 네. 그래서 전곡 리사이틀 하고 그거 하고 저 녹음하러 가세요.

0: 그래서 저 레이블한테 또 프로포즈를
1: 그 대표님이 하고. 그 전곡 좋아했어요? 전곡 아, 예.
0: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게 그 모차르트의 건반 피아노 소나타의 전체를 보면 또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깍깍 비명을 지르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러워했던 그 아리아들 음악들이 다 들어있고 제가 건반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데 단 모차르트가 있을 때 있던 악기는 포르테 피아노.
1: 그렇죠.
0: 네, 그 합시코드에서 바로 넘어와서 그 소리도 정말 오래 안 갔고 그리고 소리 크기의 레인지도 작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완전 크게 치면 다 부서지는 그런 악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키보드 음악을 그렇게 연주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저렇게 큰 쇠 주물로 아주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핸들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말하자면 악기가 오케스트라 편성이 훨씬 더 커졌는데 아직도 실내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굴레가 있어서 그거를 벗어나보자. 그래서 악평 받을 거 하고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오케스트라처럼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그 박스에서 벗어나보자 하는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차르트 음반이 얼마나 많아요.
1: 그쵸, 그쵸. 네.
0: 그래서 노래하는 서정성과 자유 그리고 그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혀보자는 게 시도였습니다.
1: 네. 우린 또 새로운 시도 좋아하잖아요.
0: 네.
1: 아 좋습니다.
0: 악기가 달라졌는데 이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이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아리아 같은 그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인사로 이제 한 곡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모차르트의 곡 중에서 피아노 소나타 16번 이 C장조 켈번호 545 이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0: 네,
1: 이걸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0: 맨 처음 접했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가 이 곡이에요.
1: 그렇죠.
0: 대부분의 사람이 아주, 그럴 거고요.
1: 아주 쉽고.
0: 예, 쉽진 않아요.
1: 근데 아, 이렇게 듣기에 쉽고.
0: 그리고 모차르트도 쉬운 소나타라고 썼잖아요. 소나타 파치일레라고 썼는데, 그게 역시 잘 치려면 모든 게 그렇겠지만은요. 그러나 모차르트 특유의 그 발랄함과 유쾌한.
1: 유쾌함.
0: 유쾌 통쾌 그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첫 곡으로 저도 월막 팔 겸 맞추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1: 아 그리고 오늘 다 알레그로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1악장. 뜻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거는 그 아침부터 느리게 치면 힘이 빠질 것 같아서요. 그 왜냐하면 정말 애틋한 멜로디는 정말
1: 그렇죠.
0: 감동이 있는데 그 11시 점심도 안 드셨는데 그거를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 맞아요. 그리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잖아요. 장일범의 느릿한 클래식 아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지혁 씨랑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켈번호 545 1악장 알레그로 첫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와. 아주 그냥 전광석화처럼 샤라락 하고 오셨어요. 이게 오전트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알레그로인데요. 네네. 그 보면은 이 곡을 약간 좀 더 느리게 하면 굉장히 서정적인 네. 음악도 될 수 있고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 첫 곡으로 스피드를 좀 내기 위해서
0: 예,
1: 가성을 좀 붙으라고 약간 가속도. 빨리 했습니다. 오, 네, 가속도.
0: 아첼레라도 약간 그 F1 드라이버 같은 1221 쓰시는 분 조지혁 선생님 유클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1: 네, 오랜만입니다.
0: 오셨고, 오늘 귀 기울일게요. 흥미로운 설명도 기대할게요. 올려주셨고 4904 조지혁 선생님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입니다. 아, 이거. 자, 그리고 와우 조지혁 피아니스트의 모차르트 너무 기대돼요. 슈퍼 해피 365 올려주셨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뭐가 이상하다. 스크린 이상하고 플로라 장일범 선생님 진주에 오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날 라트라비아타 축배 노래를 듣는 영광 귀한기에 그런 행운을 잡다니 제가 얼마 전에 강혜정 씨랑 같이 앙콜로 네. 네. 30회 기념 연주회를 했어요.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1: 네,
0: 같이
1: 네.
0: 협연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죠. 네, 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지진 씨 올려주셨고요. 플로라 오늘 조재혁 선생님 오신다 해서 급히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조재혁 선생님 진주 연주 생각도 하면서 두 분 말씀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이양선 씨 와우 반갑습니다. 일범님 환영합니다. 조재영님 와 헤어스타일 와 반갑습니다. 금요일 갈게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네요. 유경량 씨 올려주셨고요.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밌습니다. 술술 일상 믹스된 머리도 멋지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반갑습니다. 저도 염색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 조지혁 피아니스트님의 출연에 반가움으로 달려왔습니다. 세븐 소네츠 모차르트 사이클도 기대합니다. 이양선 씨는 처음 조팽으로 각인된 조재영님인데 와 그 옛날 얘기네 그죠? 이번에 오페라적인 모차르트 연주 정말 기대됩니다. 금요일에 멋진 연주 보러 갑니다. 백장님과의 인연은 깊으시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죠?
1: 그럼요.
0: 이게 그 몇 년도였죠?
1: 2015년인가 2015년 6년간이었습니다.
0: 아...
1: 270회
0: 와 그거를 매주 수요일마다
1: 네 10시
0: 조재혁의 With Piano
1: 네.
0: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잠 보자. 아이고 이게 막 넘어가네. 조금 있다가 네네. 아, 이거 조금 있다 할게요. 저 사연 조금 있다 하고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이제 선율과 네. 반주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때로는 한 성부가 또 다른 성부의 말을 거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할 때 이거는 대화네 이렇게 왜 아리아도 있지만 이중창도 있잖아요.
1: 네.
0: 삼중창도 있고 그런 게 느껴집니까?
1: 네, 그럼요. 그 솔로로 아리아를 혼자서 네. 부르는 장면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어떤 데 가면은 솔로를 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중창으로 가거나
0: 네, 네, 네, 네.
1: 듀엣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소나타에도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방금 들으신
0: 네, 네.
1: 간단하게 보이는 소나타도 중간에 다라라라라람 하면 왼손이 또 하고 그 남자 캐릭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여기서 화내고 하다가 나중에 풀어져가지고 다시 가고 뭐 그런 스토리를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0: 네.
1: 이 멜로디가 네. 조수미 씨 같은 분은 얼마든지 네. 부를 수가 있어요.
0: 네. 아니 그 저 좀 이따가 좀 이렇게 같이 들려주시면서
1: 예, 예.
0: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1: 상상이 가세요. 이 노래도 저는 못하지만
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16번 손가락가락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에 너무 설레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 하늘사랑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곡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 그럼 이제부터 모차르트 들을 때 숨을 잘 쉬면서 노래 불러야겠네요. 슈퍼해피 올려주셨고 또 아웅 너무 행복해지는 선곡입니다. 레인보우 할로우 191 그리고 다음 오늘 오스트리아 음악에 대해서 장 선생님 수업 들을 건데 모차르트 음악을 듣다니 반갑네요. 조재영님 라이브 연주 너무 좋아요. 제가 김포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재영 씨가 오신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고향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요 의상과 또 뉴요커잖아요. 뉴욕에서 네. 공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줄리아드 그래서 제가 이 뉴욕 양키스 모자를 그 손님 맞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네, 빛나는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본인은 저 곡을 굉장히 느리게 쳤던 기억인데요. 네. 아,
1: 근데 그러셔도 됩니다.
0: 사실 근데 소나타 파칠레라고 이제 좀 쉬운 소나타라고 했지만 약간 농담인 것 같기도 한 모차르트 그죠? 네. 그런 느낌도 드네요. 변함없는 터치, 에너지, 힘 느껴집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늘 양말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나요?
1: 네.
0: 짠, 짜짜짜짜.
1: 이 색깔입니다.
0: 와, 오늘은 야. 네, 좋습니다. 역시 아이고. 오늘도 이 뭐라 전매특허? 뭐라 아 전매특허
1: 뭐
0: 아니고
1: 시그니처가 됐어요.
0: 시그니처. 예. 예, 아주 그 폴 썸띵
1: 거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네. 상상을 하지도 못했다가 아, 그 어느 분의 권유로 네. 하게 됐었어요.
0: 아 그렇죠. 네. 장모님 아니셨던 거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렇습니다. 자, 와 2014년에 의정부 에세이 전당에서 장일범님 사회 우리 조팽님의 피아노 연주 아름답게 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초딩 때 현장 학습 쓰고 갔었어요. 와 그렇군요. 근데 큰아들이 하품하다가 정말 미안했었어요. 그게 민망했었어요. 그게 벌써 12년 전이라니. 그랬군요. 야, 장트브루크를 결혼하셨고 숨고르기 모차르트 좋아하는 지인에게 또 공유했어요. 아, 장일범 쌤 목소리 여전하세요. 조팽님은 여전히 멋지십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우리도 들으셨나 봐요. 레인보우 양말 예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래전에는 장모님이 사주신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콩 대신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봅니다. 처음으로 월향 동감 오늘 분위기 뜨겁습니다. 야, 오늘부터 아침부터 귀호강했습니다. 조지혁의 윗피아노 두 분의 진행 정말 좋았죠. 멋내 아쉬운 내내 그리운 조합이었는데 오늘 정말 감사한 날이고요. 네, 유쾌한 조재영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아주 그냥 열렬히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이번 그 리사이틀에서는 KL 번호 330, 331, KL 번호 533, 그다음에 KL 번호 576, 이 KL 번호 494, 533을 이렇게 이 네 개를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꼽으신 건가요?
1: 네. 전체 18개의 소나타 중에 에센셜로 1회로 줄이면 한 4개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330은 10번인데요. 네. 모차르트 특유의 그 유쾌함과 통통 튀는 면이 있고 말하자면 그 코켓 같은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콜로라투라 아리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2악장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3악장은 중창 뭐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넣고 그 바로 붙어 있는 11번은 터키 행진곡이 3악장으로 되어 있는 유명한 곡인데요. 네. 신기한 것은 소나타인데 소나타 형식을 안 쓰고 변주곡을 썼어요. 그리고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는 자장가 같은 게 테마로 나오고요. 네네. 참 독특한데 보면 3악장에서는 또 터키 풍의 음악이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 그래서 큰 북과 심벌츠와 방울이 들어있는 그런 그쵸. 풍의 피아노 곡인데 거기에서 모차르트가 유일무이하게 그 터키 스타일의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왼손은 빰빰빰 하면서 북을 치고 있고 오른손은 짤락짤락짤락짤락 하고 심벌츠 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533. 15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나타 중에 하나인데요.
0: 예.
1: 기학적인 면모도 있고 굉장히 수줍은 아니면 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게다가 거기에 저 바흐의 음악을 그때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대위법 같은 요소도 많이 나오고요.
0: 아 모차르트가 바흐의 음악을 공부하고
1: 대위법 맞아도 그 목소리로 후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그 보석이어서 했고 576 18번은 마지막 곡이거든요.
0: 예.
1: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중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흥미로운 게 보통은 신나게 빰빰빵 하고 끝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소나타는 이게 마지막 소나타인 줄 몰랐을 텐데 마치 모차르트가 우리한테 안녕 작별을 하고 굿바이 하고 가는 것처럼 그치만 나쁜 게 아니라 무대에서 한참 공연을 하고 아니 항상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또 보자. 네, 네, 네. 그런 그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마지막 곡이기도 하고 네. 그 엔딩이 너무 좋아서 그 이게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이 5번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1: 5번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0: 하나예요.
1: 네.
0: 요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켈번 283
1: 이게 되게 곡은, 예. 네, 재밌는 곡이에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우아한 척하던 캐릭터가 말괄량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막 화도 내고 통통 화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0: 말괄량이 루시
1: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싹 이렇게 하고 변덕이 아주 너무 심한 오페라 코믹의 그런 캐릭터예요.
0: 라카프리시우스 같은 네. 그런 여인이군요. 네.
1: 이랬다 저랬다 재미있는 캐릭터죠.
0: 변덕스러운 여인 어떠세요?
1: 좋습니다. 흥미가 있겠죠. 네? 지루하지가 않겠네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곡도 연주 들려주시겠어요?
1: 예.
0: 뭐 아니 뭐 저 중간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1: 처음에 멜로디는 이렇게 가요.
0: 네.

0: 성격이 뒤에 좀 나오죠. 네. 처음에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런 이렇게 또 난리를 치다가 나 안 그랬어 언제 그랬어 이렇게 계속 예, 바뀌는 그 조현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변덕이 심한.
1: 변덕이 심한.
0: 네.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K번호 283 1악장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조지혁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브라보. 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5번 G장조 켈버너 283 1악장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자, 또 금요일 날 9월 11일 저녁 7시 30분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이센셜스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조재혁 조팽님 반갑습니다. 마리아 박. 밖에서 들으며 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 편안히 듣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월향, 예전 비르투오소로 공연하실 때 조팽님 배웠었습니다. 송영훈 첼리스트 배러 갔었다가 조팽님 입담에 빠져들었었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플로라, 양말 미초. 조재혁님 헤어코드, 양말코드 너무 멋지시고요. 장일범님의 화이트 앤 화이트 슈즈 셋업 멋진 폭발도 감동이었는데 오늘 모자와 의상으로 손님 맞는 센스 짱이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GHDTYE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와 김혜경씨 피아노 너무 유쾌합니다. 올려주셨고요. 또 조재영님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전에 예당 IBK홀에서 모차르트 전곡 연주에서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연주하시는 자세가 독특해 보였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1: 무게중심 잡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특히 왼쪽 다리가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하면 그 카운터웨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을 중간에 모아놓고 네. 연주를 하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리고 팔이 자유롭게 네. 서스펜드가 되려면 여기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버릇이겠죠, 뭐 일종의.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이야, 하여튼 제가 오늘 저 여러분들 제 꿈 얘기를 옛날에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꿈을 꿨는데 제가 KBS 교향악단하고 라크마니노프 3번을 협연하게 된 거예요. 피아니스트로서. 네. 그래서 이제 딱 앉았어요. 근데 어떻게 쳐야 되겠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서 빨리 조재혁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던 그 놀라운 꿈이 있었고 제가 사실 이제 저도 그 공연장에 갔다가 그때 조재혁 씨가 원래 해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해설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1: 네,
0: 그날.
1: 맞아요.
0: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거 우리 같이 음악 이 라디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200몇십 주나 네. 같이 했는데 정말 오늘 또 이렇게 해설 들으니까 야, 이 피아노 해설 정말 독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하다시다는 생각이 들고
1: 고맙습니다.
0: 역시 내가 또 사람 볼 줄 안다.
1: 락마이노프 3번 네네. 실제로 일어난 적이 저한테 두 번 있어요.
0: 오. 네,
1: 한국에 왔는데 네. 연주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다면서 네.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락마이노프 네. 3번 그냥 협연한 적이 있어요.
0: 네네.
1: 악보는 우와. 그 친구 누나한테서 받고
0: 와.
1: 안 치고 있었는데 16살 때 배웠거든요. 네. 그때 배운 거는 참 편하게
0: 예 그래서 다 돼요. 근데
1: 지금 칠해도 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쳤던 것들은
0: 이야.
1: 작년에 배웠던 거는 기억이 안 나.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은 하나를 과하게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을까가 중요한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설득력이 있네요.
1: 네. 그 플로우가 있는데요. 네. 그 박자랑 마디 줄이라 네. 그러나요? 네. 그거를 초월을 하면 네. 그 가사 없는 멜로디가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앞에서 들으신 16번의 멜로디가 이렇잖아요.
0: 네. 네.
1: 하나 둘 셋 넷 각이져 있죠. 네. 그렇지만 이걸 성악곡으로 치자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이렇게 하죠. 솔, 시, 도, 레, 동. 성악 가면을 라에서 솔 높은 음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내추럴하게 떨어지면서 이 노래 그 높은 음 다음에 음이 액센트가 안 들어가요.
0: 네.
1: 그런데 그리고 가사를 붙였으면
2: 여기는 그 단어의 중간 지점일 확률이 많지 여기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0: 네네.
2: 이게 아주 간단한 example인데요.
0: 네.
2: 그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배웠던 강약 중강약이나 강량약 이거를 벗어나고
0: 네.
2: 이걸 나뉘어진 거를 넘어서면 그 그림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숨을 쉬어야지 자연스러운 음악이 되더라고요.
0: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다음 음악을 이제 또 준비해야 될 텐데
2: 네.
0: 이 뭐 피아노 소나타 10번
2: 네.
0: C장조 K-8번 330 이 곡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2: 네. 이번 독주회 그렇죠. 때 첫 곡으로 연주할 곡인데요. 오늘은 네. 지금 앞으로 두 곡이 남아 있는데
0: 네, 네.
2: 연주의 맛보기입니다.
0: 맛보기. 연주의 네. 맛보기.
2: 네.
0: 자, 사실 뭐 이 곡은 1, 2, 3악장이 다 좋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2: 네.
0: 근데 그 중에서 1악장을 들려주실 텐데 조금 전에 이 설명해 주신 거를 또 잘 참조해서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브라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조 켈버너 332악장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조지혁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번 이렇게 그 세 개의 이제 음반이 네. 나왔잖아요.
1: 네.
0: 그럼 앞으로 4, 5, 6번에 또 음반이 나올 텐데
1: 네.
0: 그 어떤 그 프로세스 앞으로 어떻게 이 나오게 되나요? 어떤
1: 네. 선곡은 다 돼 있고요.
0: 네.
1: 그게 그 번호 순으로 하는 음반도 있고요.
0: 네.
1: 무작위로 보이는 음반도 있는데요.
0: 오.
1: 저는 그 각 곡마다 서로의 그 조성 관계
0: 오.
1: 여기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또 이질감이 느껴질
0: 아, 그렇죠,
1: 수가 있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하나 하나를 그 리사이틀 하나로 봤어요.
0: 아.
1: 그 라이브 리사이틀을 하면은 네 번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 CD라는 매체는 78분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도 한정되어 있고 다른 세트는 보니까 다섯 개도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저는 다섯 개 다 못 담아요. 좀 더 느리게 쳤는지 어떤 부분은 그래서 한만큼 모자라가지고 원래는 다섯 개로 플레이닝을 했었다가 그 에디팅하는 과정에서 보니
0: 네 개씩으로
1: 네 그래서 여섯 개의 예. 앨범이 나오는데요. 그 비슷비슷한 성격의 세트로 가더라고요.
0: 네.
1: 그 여섯 개가 세트지만 그 네. 하나하나마다 또 그 안에 있는 그 소나타들의 세트, 프랙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느끼는 것으로 시간과 함께 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네. 펼쳐가지고 이렇게 추려봤어요.
0: 그때 네.
1: 저절로
0: 네.
1: 합쳐지더라고요. 이렇게.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1: 네.
0: 힐베르쉼
1: 네.
0: MCU 스튜디오 여기서 녹음을 하셨는데
1: 네.
0: 이거를 뭐 일주일 열흘
1: 열흘
0: 안에 다 녹음했다면서요?
1: 예.
0: 와 이거 너무 힘드셨겠어요?
1: 예.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 근데 정말 값진 경험이었는데 요 뭐냐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18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0: 그러니까.
1: 예, 그 피아노를 친다는 게 그 악보가 앞에 있을지언정 그거는 네. 레퍼런스가 되고
0: 예.
1: 예, 악보를 보고 칠 순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흔들리는 모멘트들이 있을 때 그 그 참고하느라고 앞에다 갖다 놓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 지금 녹음해놓고 뭐 한 달이라도 있다가 다시 오면 그 피아노 상태도 달라지고 공기라든가 그 기계의 세팅도 달라져서 그 유니파이 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18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었어요.
0: 아~ 네.
1: 그냥 모차르트 음악에 들어가서
0: 네네네.
1: 열흘 동안 그 6시간에서 8시간씩 하루에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녹음을 한다는 의미는 하루 종일 연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연습이 아니라.
0: 예.
1: 그래서 그 정신적인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하긴 한데 그 대신에 배우는 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저를 포함해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0: 아, 그렇군요.
1: 네.
0: 훌륭합니다. 자, 야, 여기 보니까 맞습니다. 조팽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그 무게중심.
1: 아, 예. 예, 예.
0: 그러면서 마리아 박이 맞습니다. K본부에서 두 분이 함께 하신 시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닉네임이 조팽이셨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일상 윗 피아노가 장쌤의 캐스팅이었군요. 어떤 에피소드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갑자기 해설을 하셨었던 건가요? 토크 너무 재밌어요. 예술 전당이었고요.
1: 실내악
0: 그렇죠.
1: 공연인데 청소년을 위한
0: 맞아요.
1: 음악이었어요.
0: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또 첼리스트 백나영 씨
1: 맞습니다.
0: 있었고

0: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그리고 중년인데도 피아노처럼 참 가와이 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늘은 마스터 클래스 그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조팽님 연주는요. 찾아보는 즐거움 같아요. 오늘도 역시 감사해요. 이양천 씨 브라보. 슈퍼 해피 365 공부하는 아티스트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그 프로듀서 마이클 파인, 엔지니어 에르도 흐로트 하고 이렇게 그 잘 어떻게 잘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마이클 파인하고는 녹음을 한 지가 네. 꽤 오래됐어요. 그 제일 처음 낸 베토벤 앨범부터 네. 네. 저 프로듀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리코딩은 다 그분이랑 했고요. 월드 프로듀스는 두 번째인가부터 했는데 그 네. 폴리힘니아라는 아주 전설적인 회사에 그 계시는 분인데 그 온갖 유명하신 분들 아티스트랑 다 하셨던 베테랑들이어서 그 드림팀이었습니다.
0: 이야, 끝내줬겠다. 네. 오, 좋습니다. 자, 또 무대에서는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녹음에서는 같은 프레이즈를 또 여러 번 다시 들을 수는 있잖아요. 네. 뭐 거기를 고친다던가. 뭐 근데 녹음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한 순간도 있나요?
1: 아, 늘 그렇죠. 왜냐하면 아,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네. 그 들려오는 음악하고 나중에 네. 그 녹음으로 들어보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굉장한데요. 그것을 점점점 줄이는 게 중요한데 네. 들어보니까 마르사 아르겔리도 네. 레슨하면 항상 녹음을 하고 실시간으로 네. 선생님과 같이 들어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가장 그 힘든 것은 녹음하는 게 아니라 네. 퍼스트 에딧이 오면 그거를 듣고 뭐 그 요청할 거 있으면 하고 코렉션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 건데요. 네. 저는 매번 칠 때마다 그 즉흥과 악흥에 젖어서 조금씩 다르게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에디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네네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 되고 에디팅 포인트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으나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나오는 녹음들은 거의 다 프랑켄슈타인 수준이긴 합니다.
0: 프랑켄슈타인?
1: 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진짜로요.
0: 그래요?
1: 심지어 라이브 앨범이라는 것도 여러 번 해서 짜깁기를 해요.
0: 하긴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많이 고치고 네. 맞습니다.
1: 옛날에 그 거장들이 녹음할 때는 테이프로 잘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스가 이만큼 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 20세기 말 들어와서 맞아요. 콩쿨의 성향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거였다가 요즘엔 안 그래요. 다시 음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중시 생각하고 틀리는 게 안 틀리고 치는 게 마치 목표이냐 그런 게 트렌드가 잡혀서 요즘에는 요만큼만 미스가 나도 이거를 맞아요. 고쳐서 내보내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연주했단 말이야? 뭐 이랬는데 오케스트라들이 하여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이번에 이 곡도 연주해 주시지 않나요? 그 리사이트에서
1: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개의 소나타 중에 마지막으로 네. 정했습니다.
0: 예.
1: 이것도 저 이번에 만나는 청중과도 여운을 남기고 싶어서요.
0: 좋아요. 네. 미리 또 예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다 네. 금요일에 가셔서 조지 역시 연주를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D장조 KL번호 576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0: 여기 GS 초이 2024 행복한 시간입니다.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셨고요. 자, 그리고 8196 쓰시는 분은 남편은 출장, 저는 호스피스 봉사 가는 날. 아, 좋은 일 하시네요. 12시 버스라 여유 있게 음악 감상합니다. 가을 국화가 피어있는 옥상에서 라디오 크게 켰죠. 오,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차르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1호 조재영님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네요. 아유, 뭐 말 너무 잘하시죠.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는데 연주하시는 손가락만은 너무나 유연하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모차르트 말고 또 요 또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공연 끝난 다음에 네. 되게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네. 그 춘천 고음악 페스티벌. 여기서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하신다고요?
1: 네.
0: 오, 어떤 레퍼토리인가요?
1: 유명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입니다.
0: 오, 21번.
1: 네.
0: 야, 그거 언젠가요? 몇월 며칠? 혹시 기억나세요?
1: 10월 9일인가요?
0: 10월 네. 9일경.
1: 한글날.
0: 아, 네. 네. 아, 한글날. 네. 아, 될 수 있으면 가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뿔랑크.
1: 네.
0: 뿔랑크 그 연주를 부천 아트센터에서 부천필 아디랑 페르슈앙하고 협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네. 그 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1: 협주곡이 3개가 나옵니다.
0: 네.
1: 그 콘세트 샴페트라고 그 네. 합시코드 협주곡이에요. 그거랑 네.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오르간 협주곡까지 한 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다 키보드를 칩니다.
0: 와, 그러니까 건반 악기를 그러니까 키보드 챔발로부터 시작해서 네. 오르간까지.
1: 네.
0: 이야. 놀라운 기획입니다.
1: 그 전에 10월 네. 10날 부천 아트 센터에서 하는 오르간 페스티벌이 있어요. 오. 그래서 9일, 10일 이틀간 하는데 저는 10일 폐막 공연에 일부의 독주회를 하고
0: 뭐 치나요?
1: 오르간으로 여러 곡을 솔로를 치고요. 아. 띠로링을 포함해서 D-소카타 그리고 2부에서는 발레 명작 씬을 발레리노 여섯 명과 함께 그 콜라보를 합니다.
0: 이야,
1: 그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의 뭐 호두까기 인형, 지젤의 오케스트라 같으니까 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0: 아유, 네. 재밌는 기획들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슬라 페스티벌, 이 강릉에서 하는 이 페스티벌을 또 놓칠 수 없잖아요.
1: 10월 페스티벌. 15일부터 예. 26일까지
0: 강릉. 15일부터 26일 네. 적어놓겠습니다.
1: 강릉에서 하고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예술제의 특징이 되어버린 점이 뭐냐면 새로운 작품이 항상 들어가고요. 위촉되어 있는 위촉돼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그 장르와 장르가 만나서 올해는 국악과 발레 안무가 만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작년에는 시와 가곡, 새로 지어진 가곡과 네, 시 낭송, 네. 뭐 그 굉장히 흥미로웠던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서울에서 추일서정. 다시 공연이 됐었고요. 아주 굉장히 즐거운 가족적인 분위기로 청중과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주 열흘 동안 축제를 이어갑니다.
0: 국악과 발레는 완전히 제 장르인데. 하여튼 저도 저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어요.
1: 아,
0: 정말
1: 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이 악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은 론도 알라 뚜르카.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K번호 331 3악장 알라 뚜르카 알레그레토인데 아까 말씀하신 쾅 쾅 짱짱짱짱짱 하는 그 질지한 그 저 꽹가리 소리도 나고 정말 이 터키 군대의 무서움을 보여주면서도 약간 그것도 유머러스한 면도 있는 이 곡을 우리 꾹곡으로 조지혁 씨가 네. 연주를 해주겠고 금요일 날 연주 잘하시고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는 또 곧 뵙도록 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조지혁 씨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1: 깨알랑 홍보 하나 더 할게요.
0: 나 좋습니다.
1: 11일 날 IBK 홀이고요. 네. 12일 날은 여수 예울마루입니다.
0: 여수 예울마루 좋습니다. 네. 두 군데 다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모차르트 곡으로 함께 끝맺음 할게요. 터키 행진곡. 네, 여러분 모두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여당의 대통령 연임 논란 해명과 야당의 개헌 불참 선언으로 여야의 전국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돼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의향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의 개헌은 없다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개헌을 절대로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진 사전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오는 10월에 폐지 예정인 검찰의 보안수사권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폐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손실 규모가 커진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의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등 강력한 핵 억제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요구에 대해 조만간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또한 할 생각이 없는 걸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에 회의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며 이후에 자연스럽게 논의될 영역이자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복귀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여러 가능성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명된 후보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민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등 지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 내에서도 겸직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에 출범을 앞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풍부한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혁 취지를 구현하고 조직을 이끌 적임자로서 그를 추천했습니다. 차관급인 초대 중수청장은 임기가 2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 7월 23일 속보치와 동일한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0.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 호조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의 큰 폭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순수출과 내수가 각각 0.3%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6.4% 급증하며 1979년 이후 4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어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7.73,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3.1까지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상승은 미 중부 사령부가 이란 유조선 세척을 격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피격되는 등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자국의 유조선 피격에 대해 민간 상선에 대한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경제전쟁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국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친 비

0: 화석 발전량이 석탄과 가스 등 화석 연료 발전량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56.7%에 달하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030년에 42.7%까지 떨어지고 비화석 발전 비중은 57.3%로 확대되며 국내 발전 구조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30년엔 원전이 34.3%로 최대 전환 지위를 지키는 가운데 신재생 발전 비중이 23.1%로 늘면서 석탄 발전 비중인 19.7%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은 2028년 송전선로 가동으로 석탄 발전이 일시 반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신재생 확대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새로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이사회 개회사에서 영변과 강선의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도 가동 중인 정황이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 매일신문자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어제 저녁 전력공급 장애로 한때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쯤 3호선에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했고 7곡 경대병원역에서 달성공원 구간만 양방향 운행됐고 나머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교통공사는 수성시장역에서 어린이세상역 사이 용지역 방면 선로에 설치된 8회도선이 타버리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오늘 아침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육군 제50보병사단과 산불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심형 대형 산불 합동훈련과 재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가안보와 비상대비훈련, 예비군 운영에 협력하고 군 장병의 지역사회 교류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시와 구군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834곳 44,800여 면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23곳은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를 돕기 위해 연휴 이틀 전인 오는 22일부터 무료로 운영합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811곳은 23일부터 무료 개방하는데 주차장별 무료 개방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대구로 전입했거나 대구 안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며 임대차 거래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단 한 번 받을 수 있고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비주택 거주 청년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13개 시군에서 생명사랑 희망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일 청도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경북 13개 시군에서 모두 15차례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각 시군은 지역 대표 명소에 걷기 코스를 운영하고 자살 예방 선언문 낭독과 상담 체험 부스를 비롯해 부대 행사도 진행합니다. 제23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늘 개막작 카르멘을 무료 티켓 오픈합니다. 대구 오페라 축제 최초로 야외에서 열리는 이번 개막 공연은 오는 2일과 3일 오후 7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데 무료 공연이지만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대 가까운 객석은 사전 예매를 진행합니다. 예매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 오페라 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야외 오페라를 위한 피크닉 매트와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드레스 코드 데이와 행운의 좌석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경북도서관이 내일 오후 7시 도서관 강당에서 이혜인 수녀 초청 2026 북 가락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일상의 길 위에서 사랑의 시와 함께를 주제로 길가에 핀 작은 풀꽃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이혜인 수녀의 시선과 삶, 시 이야기를 나누고 관객이 직접 시를 낭송하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서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입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26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혹시 메트로놈 써보셨나요? 똑딱 똑딱 이렇게 똑딱똑딱 정확한 박자를 알려주는 기계인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정확한 박자를 알려주는 이 메트로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서두르지도 않고 너무 늦게 늦장을 피우지도 않도록 혹은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잘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노리플라이와 타루가 함께 부른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빵집 문을 활짝 연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메트로놈, 음악의 빠르기를 유지하도록 돕는 그런 음악 연습용 장치죠.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 박자 감각을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트로놈은요, 1812년 네덜란드의 디트리히 니콜라스 빈켈이 발명을 했고요. 이후에 독일의 요한 네포무크 멜첼이 개량하고 또 스티커를 받아서 세상에 널리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메트로놈은 음악 연습과 연주에서 우리가 박자를 일정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공을 해서 정확한 템포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초보자뿐 아니라 음악 전문가에게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베토벤도 그의 제자 카를 체르니도 이 메트로놈을 애용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기타를 연습하고 칠 때 메트로놈을 켜놓고 연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똑딱 똑딱. 요새는 이 기계로 된 것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메트로놈이 잘 나와서요. 내가 혹시 박자를 놓치지 않나? 느려지거나 빨라지지 않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음악을 연주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일정한 박자와 템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일상을 더욱더 맛있게 또 박자와 템포를 유지해주는 라디오 빵집. 오늘도 12시 15분에 맞춰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오늘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해주신 단골 손님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9598님께서 저의 하루 템포를 지켜주는 맛있는 메트로놈 라디오 빵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15분이 되면 시간을 딱 맞춰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디오 역시도 우리 삶의 메트로놈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라디오 빵집이 여러분의 점심시간 알람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일하러 갑시다 하는 그런 메트로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4764님께서요. 제가 워낙에 박치라서 성가를 부를 때도 입만 뻥긋뻥긋 하기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몸에 메트로놈 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부터요. 저부터. 저도 템포를 종종 놓치거든요. 이 성가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가끔 이제 박자가 밀리거나 빠르거나 하는데요. 성가대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그런 마음 드실 것 같네요. 4692님께서요. 저 드럼 배우고 있는데 저는 왜 박자가 자꾸 빨라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이유를 압니다. 신나서 그래요. 신나서. 저도 이제 기타를 학원을 다니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 워워워. 자, 마음 차분히 하시고요. 너무 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이제 음악에 젖고 흥에 겹다 보니까 박자가 자꾸 조금씩 빨라지는데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특히 리듬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드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박자를 잃지 않아야 다른 사람 박자까지도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이 연습을 메트로놈 틀어놓고 한번 더 확실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메트로놈이 되고 있는 라디오 빵집, 오늘도 활짝 문 열고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해주세요.
1: 어서 오세요.

일상에 박자를 맞춰주는 신신우 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5873님께서 저희 부서에도 메트로놈 추가요. 새로 오신 팀장님과 계속되는 박자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새로운 사람과 내가 박자가 맞지 않을 때, 아, 참 그것만큼 고역이 또 없습니다. 나의 속도는 이만큼이고 너의 속도가 저만큼 있다면 우리가 그 템포를 좀 맞춰가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부장님과 특히 또 엇박자가 나오면 하, 그렇게 불편하고 또 속상할 수가 없죠. 우리 5874님 부장님께 한번 메트로놈 선물해 주세요. 6246님께서요. 저도 하루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신신우신 너튜브 알람으로 가늠해요. 알람이 울리면 점심시간이죠. 오늘도 신신우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또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알람 맞춰놓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이 시작되면 띵 하고 이제 방송 시작됐다고 알람 울리는데요. 그 알람 딱 듣고 아 밥 먹으러 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 봐요. 여러분들의 또 일상의 그런 템포를 제가 또잘 맞춰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우리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또 특별한 빵 굽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더 맛있게 해주는 우리 배경음악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공들여서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곧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총출동합니다. 와,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프리 콘서트가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가 정말 꽉꽉 찰 정도의 이 풍성한 아름다운 화음과 또 박자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서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보통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배송도 해드릴게요. 8635님께서요. 신부님 왜 이렇게 졸리죠? 제 졸음을 물리칠 박자와 리듬의 맞춤 선곡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화요일 오후 좀 졸리시나요? 식곤증이 찾아오셨나요? 우리 8635님께 이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코요테의 순정.

코요테의 순정,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863모님 어떻게 잠 좀 깨셨나요? 이 오늘같이 좀 졸리는 일상이라고 하신다면 약간 하나 둘 셋 넷 보다는 허 둘 셋 넷 허 둘 셋 넷 약간 이런 템포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863모님 일상에 딱 맞는 선곡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 방송하다가 제 템포가 빨라질 뻔했어요. 9943님께서요. 언제부터인가 이 신신우신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리듬을 타면서 라빵라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신우신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말이 저 왜 이렇게 약간 가슴 찡하면서도 기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라디오 빵집 이렇게 함께 문을 열면서 저의 약간 중심이 된 것 같은 느낌? 이제 신신우신 없으면 못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나요? 늘 단골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끔가다 들려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신신우신을 통해서 내 일상의 중간 지점을 딱 점 찍는다 하는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제가 우리 신신우신에 쏟는 이 애정만큼이나 여러분의 또 일상의 사랑도 가득가득 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우리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은 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빵집에 손님이 오시면 이제 빵집 문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울리면서 손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라디오 빵집 영업 시작과 끝에 제가 이렇게 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0: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 어떤 종일까요? 정답도 좋고요. 오답도 환영합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 어떤 종일지 보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오늘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 위해 짧게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도 시작과 끝에 요런 종이 울리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 어떤 종일까요? 혹시 명동성당의 종? 아니면 에밀레 종?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정답과 재치있는 오답까지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노래에 아주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윤수일의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 어떤 종일까요? 우리 9112님께서요. 가장 힘이 센 종, 저 알아요. 바로, 강한종, 우리 아빠예요. 라고 보내셨는데. 아버지 성함이 강한자 종자신가 봐요. 4704님께서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은 바로 저를 깨운 엄마의 목소리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 엄마 깨우면 일어나야죠. 제깍제깍. 2857님께서요. 정답은 초인종입니다. 제가 라디오 빵집 들어올 때도 울리죠.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 정답은 초인종이었네요. 우리 오늘 또 퀴즈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은요.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립니다. 곧 정기 연주회를 앞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프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2부부터 유튜브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2부도 놓치지 말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 오현준의 바람의 빛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폴!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0: 선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아, 뭔가 계란 후라이처럼 축 처져가지고 아 정말 힘들다, 지친다, 오늘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많이 치이거나 내가 일을 하다가 많이 바쁘다 보면 그렇게 아 그냥 후라이처럼 내가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때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무언가 후라이처럼 되는 날에 음악을 듣는데 그 중에서 화합이 중요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화음이 많이 쌓이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많이 선택해서 듣는데요. 인간관계에 치였을 때 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화음이 잘 쌓여져 있고 마음을 모으는 노래를 들으면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지쳤다면, 오늘 하루 정말 후라이가 돼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부에 이 화음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신신우신 2부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정말 역대급 무대입니다. 이곳 평화홀에 역대급 인원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26회 정기연주회를 맞아서 오늘 우리 빵콘을 준비하면서 프리콘서트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와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화음으로, 어떠한 아름다움과 순수함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선물해 줄지 잠시 후에 만나볼 테니까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 오늘은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의 프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시던 내 계속 맛있게 하시고요. 드시던 빵도 맛있게 계속 드시면서 여러분의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우, 브라비! 신신우 씨 빵집 콘서트. 오늘은 정기 연주회를 앞둔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프리 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또 우리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정말 이 빵집 콘서트 이 시간 아주 이 스튜디오가 가득 차게 우리 게스트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국 가톨릭과 우리 CPBC의 자랑,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과 함께합니다. 오늘 먼저 합창단을 대표해서 우리 자리를 해주신 우리 합창단원 여러분과 지휘자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이지영 세실리아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합창단 단원 중에 최고 연령자를 맡고 있는 김한 그라시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합창단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중3 유민서와 리스텔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 브레인, 브레인. 최고 연령과 브레인. 다음은?
6: 안녕하세요. 저는 합창단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을 그라시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합창단의 이 최고 연령자, 우리 어르신과 우리 브레인 그리고 비주얼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이 또 첫 곡을 열면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노래, 우리 마음에 약간 감동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0: 첫 곡 어떤 곡이었나요?
1: 네, 이건 생상스의 오 살루타리스 오스티아라고 해서 가톨릭 성가창에도 보면 구원을 위한 희생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 이번에 정기연주의 첫 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피아노로 했지만 정기연주 때는 오르간을 사용해서 같이 연주하기 때문에 좀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와, 이 생상스 하면 동물의 살집의 그 네. 생상스 맞나요? 네. 네, 제가 아는 이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이 오살로타레스 호스티아 이 노래를 정기 연주의 또 첫 곡인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너무 진짜 약간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제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주었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약간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 어떤 단체인지 누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기세로 네.
2: 질문이 뭐라고?
0: 네,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어떤 곳인지 예, 단체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제 저희는 합창단은 노래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예수님과 노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고요. 지금 초3부터 중3까지 다니고 있어요.
0: 우리 선생님께서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긴장이 안 풀렸어.
1: 네. 네네. 지금 하은이 말한 대로 네, 초3부터 중3. 그 초3에서부터 지금 중3을 거쳐오고 있는 연령대 네. 아이고요. 네, 저희 합창단은 2000년에 창단을 했고요. 가톨릭 평화방송 산하에 네, 소녀소녀 합창단으로 창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음악과 생활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창단이 돼서 성음악과 생활성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뭐 서울 지역, 의정부, 뭐 수원 이쪽, 경기도 쪽에서 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지금 40명의 단원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초등학교 3학년부터 네.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 또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 또 노래로 또 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전하는 그런 합창단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또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다가오고 있다고요?
1: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서울대교 명동 대성당에서 저희의 26회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 아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성가와 뭐 동요 뮤지컬 곡들을 함께 들으시면서 기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저희가 아까 들었던 이 오살로타리스 호스티아를 포함해서 네. 정말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정기 연주회 때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합창단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합창단 이런 게 좋다.
2: 저희 합창단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기본적인 예의부터 완전 중요한 예의까지 여러 가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들을 여기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가는 게 진짜 많습니다.
0: 하긴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시키면 꽤나 긴 기간이에요.
1: 네.
0: 그냥 내가 노래하는 스킬,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까 뿐만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또 선후배와의 관계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정말 좌충우동을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약간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악보장님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합창단을 해보면서 많은 걸 좀 느끼셨나요?
3: 제가 합창단을 되게 5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되게 합창단은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부단원장님 그러면 약간 이래서 합창단이 좋다. 우리 합창단의 장점, 자랑할 거리 뭐가 있을까요?
4: 약간 뭐가 있지?
2: 너무 많아서
4: 약간 하나만 손꼽기 힘든데 약간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약간 친교와 함께 나아간다. 그냥 나 혼자 와서 연습하고 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잘하고 또 이렇게 그런

0: 시간들, 또 연주회나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벌써 5년 6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이 그 활동 기간 중에 나 이 노래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 약간 이거 내 노래 같다 라고 했던 노래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한 곡씩 꼽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1: 저는 이번 정기 연주회 이 스테이지에 있는 꼭 안아줄래요라는 곡이 가장 약간 애정이 가는 곡인데, 조금은 차가울지도 모르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좀 애정이 가는 곡인 것 같아요.
0: 오, 그렇구나.
2: 저는 이번 정기연주회 3스테이지의 On My Own이라는 곡이 제일 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은데, 원래도 레 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넘버로 알고 있었던 곡인데, 이걸 이제 저희 단원들이랑 같이 파트 나눠가지고 이제 곡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니까 그게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그래, 우리 어르신 단원장님. 네.
3: 저도 이번 정기연주회 곡인데 1스테이지의 딴뚜 메로고라는 곡이 진짜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도 성음악을 되게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음악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화음에서 나오는 감동과 감동을 얻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0: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소개해준 노래를 정기연주회에 오면 들을 수 있는 곡들인 거죠?
4: 네, 그럼요. 네,
0: 우리 친구들이 또 자신 있게 아, 이 노래 정말 나의 애착이 가는 노래다 라고 소개해준 만큼 이번 정기연주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날짜랑 시간 또 장소를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4: 네, 9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0: 오후 8시에 네, 어디서?
4: 서울대교구 명동 대성당입니다.
0: 와, 이 9월 18일 오후 8시 서울대교구 명동 주교자 대성당에서 함께 하는데요. 이 정기 연주회마다 약간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의 컨셉, 약간 어떤 레퍼토리를 좀 담고 있을까요?
4: 아, 올해는 성음악에서는 성체 성가를 중심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살루 따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베니에수 아모르미, 아베베룸, 그리고 아까 하은이가 얘기한 딴뚜 메르고, 그다음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동요들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뮤지컬 곡들을 좀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안무도 하면서 그래서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듣는 것만 아니라 오셔서 안무와 함께 보시면 또 뮤지컬은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너무나도 이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나와 있는 이 신신우신, 저희가 이제 라디오 빵집이라고 부르는데, 이 평일에는 라디오 빵을 먹고 주말에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빵을 모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빵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정기연주의 그 레퍼토리 안에 성체를 또 주제로 담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이 라디오 빵집에 어울리는 또 약간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4: 네.
0: 우리 오늘 이 약간 프리 콘서트 느낌으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그러한 노래들을 함께 전해주시면 네.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맛있게 즐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빵집 콘서트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제26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오늘 빵집 콘서트 프리 콘서트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어떤 노래들, 다음 곡으로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곡 연달아 이렇게 좀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4: 네.
0: 어떤 곡들인가요?
4: 네, 아까 우리 중3 친구가 말한 꼭 안아줄래요 들려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뮤지컬 곡에서 라이온킹에 나오는 주제곡 하나 들려드리고, 그다음엔 저희 합창단이 불렀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해주셨던 곡이 있어서, 이건 정기연주의 곡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어.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아이들의 노래 약간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가 즐기면 좋을까요?
4: 우선 앞에는 내 마음도 누군가가 안아주는 또 내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곡은 신나게 한번 즐겨주시고 들으시면서 신나면 진짜 방에서 일렬에서 춤추셔도 좋습니다.
0: 들썩들썩
4: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도 그런 천사인 제가 오늘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무대로 모시고 저희가 노래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준비한 제26회 정기연주의 프리콘서트 이 라디오 빵을 통해서 가득 채워가시고요. 이 시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곡으로 꼭 안아줄래요부터 시작해서 쭉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브라비, 와! 신신우 씨 빵집 콘서트, 오늘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이 프리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 신부님이 이제 빵집 콘서트를 한 지 벌써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어요. 그랬는데 오늘처럼 힘든 방송이 없었다. 왜 힘들었느냐? 박수를 너무 치고 싶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감동을 내가 끊어서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박수를 참느라고 내가 주접을 더 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의 이 세 곡을 이어서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약간 이 목소리와 이 분위기, 이 잔향이 과연 이 전파를 타고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에 닿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이 정기 연주에 직접 가면 네. 아마 이 울림과 이 감정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듣는 사람들도 이런 감정과 감동이 느껴지니까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해요. 좀 어떤 마음인가요? 노래 부르실 때.
1: 저희는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단원들이랑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화음을 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단원장님 어때요?
2: 저는 이제 가사에 담긴 감정을 이제 관객 들으시는 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듣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0: 약간 미리 준비해온 답변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세 곡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 마지막 곡, 이 세 번째 곡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오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이 노래 듣고 있으면서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면 이 노래가 필요한 곳에 좀 보내주고 싶다. 정말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과 이 노래를 좀 보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 네. 부를 때? 내가 이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약간 그 노래를 듣고 힘을 얻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들 네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질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아니지. 여기서 또 부를 때랑 사실 명동성당에서 수많은 관객이 앞두고 노래 부를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어때요? 이 무대가 또 이렇게 갖춰지고 우리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떨리거나 하진 않나요?
3: 떨릴 때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0: 이렇게 노래를 또 듣고 막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 안에서 감동을 받을 때 그런 마음들 약간 와 닿다고 생각을 하세요?
3: 네.
0: 공연을 하다 보면?
3: 네.
0: 이 아이들 어떤가요? 약간 그런 설레어하는 마음이 좀 큰가요? 아니면 긴장하는 마음이 좀 더 있나요?
4: 지금은 이제 약간 긴장의 시기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무대 리허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면 이제 그 현장을 느끼게 되니까 그쵸. 연주하기 전에 그런 공간에서 오는 것들이 아마 아이들의 긴장보다는 이제 설렘. 첫 번째 리허설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하고 나서 못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리허설을 한번 하고 나면 잘할 수 있겠는데 더 좋은데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연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0: 이 정기 연주회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4: 네, 저희는 정기 연주회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0: 사실은 이 1년의 정기 연주회를 위해 정말 많은 연습과 또 노래들을 익히고 아이들과 또 화합을 맞추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정기 연주회 때 딱 이제 선보인다. 라는 네. 그 느낌. 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긴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약간 즐기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5년, 6년을 했으니까 어떤가요? 이제 정기 연주에 두렵다? 아니면 즐긴다?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1: 즐기죠.
0: 즐긴다. 어떠신가요?
1: 즐깁니다.
0: 다? 세 분 다?
1: 네.
0: 이제 약간 즐기고 이제는 그 정기 연주회를 마지막 또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쉽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하시는
5: 너무 아쉬워요.
4: 아닌 것 같다.
2: 어떡해, 슬프다.
0: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또 많은 연습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먼저 이 연습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전에
4: 네.
0: 이 합창단에 들어오려면 아.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한지 좀 궁금해요.
4: 저희는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완성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아이들,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을 뽑는 곳입니다.
0: 네.
4: 그래서 오디션이라는 어떤 명칭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곳을 들어오기 위한 그냥 가벼운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올 겨울에 뽑을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 되겠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 네.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만드는 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0: 네. 와.
4: 네.
0: 우리 후배 친구들 선생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100%
0: 네. 공감?
2: 네.
0: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 아이들이 입단을 하면 어떤 활동들을 좀 하게 되나요?
4: 네. 우선은 저희는 네, 교육반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아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뭐 자세도 배우고 호흡도 배우고 발성, 기본적인 예의들 이런 것들도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주반에 승단하게 되면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또 저희는 정기연주 끝나면 보통 이제 본당에서 그렇게 많이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본당 연주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명동 밥집에 네. 봉사도 가요. 그래서 가서 또 어르신들에게 식사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요양원이나 이런 할머니들 계신 곳들 그리고 지방에 음악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본당에서도 많이 불러주셔서 그런 것도 가고요. 또 저희는 국제 뿌에리칸토레스라는 교황님 산하의 단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뭐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 나가서 공연도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한국 뿌에리칸토레스 합창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 또 한국에 있는 가톨릭 합창단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또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다양한 활동들로 사실은 와 바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4: 네.
0: 정기 연습도 이렇게 있나요?
4: 네. 저희는 교육반은 월요일, 수요일 네. 연습이고 우리 지금 오늘 온 연주반 친구들은 화요일, 토요일에 연습하고 네. 있습니다.
0: 보통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모여서
4: 네.
0: 이렇게 하겠네요. 신부님은 보통 이제 4-5시쯤에 이제 퇴근해 버려가지고 노래소리를 못 듣는데
4: 아,
0: 앞으로
4: 네.
0: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간 귀쫑긋하고 가야 될 것
4: 네.
0: 같아요.
4: 네. 들르르고 들어오셔도 돼요, 신부님.
0: 너무나도 좋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게 약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일정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 보람을 느끼는 순간, 내 약간 기억에 남는 무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무대 있어요?
2: 진짜 너무 많은데 이제 이번 정기연주회가 26회니까 그래도 제일 가장 최근에 기억 남는 거는 25년도 정기연주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제 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늘 연습할 때마다 내가 합창단 단원이다. 이게 너무 보람스럽네.
0: 제가 그냥 여기에 있구나
2: 네.
0: 노래를 부르고 함께하고 있구나 만으로도 보람을 막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나 진짜 많이 컸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드나요?
2: 네. 성장.
0: 성장했다.
2: 네.
0: 그래도 와 여기까지 왔다. 우리 부단원장님 약간 기억에 남는 무대 순간 있나요?
3: 저는 작년에 도쿠시마 합창단이랑 같이 협동 무대를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그때 약간 감정과 감동 좀 남달랐나 봐요.
3: 약간 보통은 이제 같은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지만 약간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모여서 노래를 부르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들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0: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3: 네.
0: 이 노래

0: 것도 좀 기생생하고 또 그때가 관객분들께 언니들과 함께 박수를 받았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보니까 제일 뭔가 제 기억에 많이 남고 아직도 소중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와, 우리 또 아이들의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 마음에도 그리고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그런 감동이 가득 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선생님의 가르침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지나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노래가 또 이렇게 완성돼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2: 뭐 뿌듯함이 가장 크고요. 정말 작은 불씨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그 열정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 소름이 쫙 끼칠 때, 아,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라는 신호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저는 가장 크고 또 좋게. 하은이나 뭐 민서 유리가 어렸을 때그 어렸을 때 꼬꼬마 때 들어와서 소리 뭐키 마음 이런 것들이 자라서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때아 컸구나 언니들한테 좋은 거 배우고 또 받았던 것들을 동생들한테 참잘 나누는구나 이럴 때 되게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도.
1: 네. 이제 이 마음을 또 우리가 함께 담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곡을 더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저희가 항상 가장 많이 부르는 도난오비스 파첸인데요. 또 얼마 전에 네팔에서 홍수로 또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지금 또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있는 전쟁들 하루속히 다 마무리돼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 도나 노비스 파첸 좀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네, 무대로 모시고요. 오늘의 빵집 콘서트 우리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이 목소리와 마음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와 닿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0: 와, 정말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히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악부장님 빨리 앉으세요. 네, 빨리 소감을 청해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의 목소리와 이 감동을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불러준 이 노래 더 듣고 싶으면 돌아오는 이 정기 연주회에 초대하는데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날짜와 장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네, 9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입니다.
0: 네, 사전 예매와 현장 구매도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1: 네, 지금 살짝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1: 네,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인터파크 노을 티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못하시는 분은 당일날 오시면, 만약에 자녀 좌석이 있다면 그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활동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세 분의 소감도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떠셨나요?
2: 단원들과 함께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정기 연주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0: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3: 네,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신부님, 선생님들, 단원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약간 반짝반짝 빛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벌써 헤어진다니 너무 아쉽지만 정기 연주회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악보장님께는 특별히 우리 단원들이나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네, 부탁드릴게요.
4: 저랑 저희 중3이랑 같이 하는 마지막 정기연주회인 만큼 단원들은 이제 더더욱 뭔가 좀 저희랑 마지막이니까 이제 좀더 열심히 더 마음을 담아서 연습을 좀더 하면 좋겠고, 선생님께는 제가 참 미숙할 5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계셔주셨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우리 선생님 오늘 아이들과 함께 정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노래도 알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1: 무대에서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도 너무나 예쁘고 저희 아들 반짝반짝하는데, 이 반짝임이 모여서 명동 대성당에서 함께 큰 빛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
0: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신신호신 빵집 콘서트 CPBC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겨울방학이 되면 선생님 빼고 우리 세 분만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와 함께 진하게 또 토크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괜찮은가요? 네,
5: 네.
0: 좋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프리 콘서트를 통해 우리 청취자분들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셨길 바라고요.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은 정기 연주회 때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제 마음도 너무 아름다워지고 더 이렇게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정기 연주회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가야겠네요. 여러분들 정기 연주회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우리 그리스도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9번째 주자 아주 아주 특별한 신부님이 오십니다. 이미 저와 만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내일 함께 만나볼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의 아무것도 너를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0: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르다는 의미의 순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샤마, 헬라어로는 휘파코에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엔 공통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듣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헬라어로 휘파코에는 뭐뭐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머리로 이해되는 건 당연히 순종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순히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조차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신 성모님의 더 큰 믿음을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축일이에요.

오늘의 작곡 크리스 톰린 I will follow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애써 노력했는데 왜 뜻대로 되지 않지?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왜 답이 없으신 거지?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머리로 납득이 돼야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탄생축일을 맞으신 성모님을 생각하면 늘 그 순종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죠. 성모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해서 이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잠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묻긴 하셨지만 곧 당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말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쩌면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판단하기에 앞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혹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당장 답을 찾기보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 이유를 지금 다 알진 못해도 그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일상 속 순종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센스를 믿어보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내일은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지 딱 30년이 되는 날인데요. 가톨릭 평화방송처럼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하는 이 직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방송 사도직, 2번 방송 사조직, 3번 방송 점조직.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5단 만들어주신 분 뽑아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무슨 직으로 끝나는 말로 놀아봐도 좋겠죠. 그 밖에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페라는요, 양촌리 러브스캔들만 남아있습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70년대 한국 농촌을 배경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따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힌트송입니다.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더블 V의 7도.

송은이 김숙이 결합한 팀이죠. WV의 7도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방송사도직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신, 뭐 사절, 차사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선 예수님께서 당신의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사도직 사명과 권위의 전통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송사도직은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사도직 단체와 관련 기관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께 추첨해서 연락드리고요. 센스 있는 오답 살펴보겠습니다. 2761님, 방송은 정직!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야죠. 언제 어디서나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진실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5121님, 미디어사도 오디는 천직하셨어요. 아우 그럼요. 천직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158님, 아들아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 취직만 해다오. 취직하셨어요. 아유 간절함이 전해지네요. 요즘 취직이 또 워낙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 9158님 아드님의 그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옆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백원안드레아님은 저는 제주축구팀 사도식 하셨어요. 인정이죠.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도 이제 제주축구팀이 제 입에 익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건 안드레아님을 두고 우리 삼남매 아빠님은 평화방송에 매일 출석하는 착실한 방송사도직 하셨어요. 진짜 맡고 계신 직무가 많으시네요. 맞아요. 우리 행복가족도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다 방송사도직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좀 더 풍성한 방송이 되잖아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답 보내주신 9158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저는 이 평화방송을 통해 방송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도로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사도직을 수행합니다. 뭐 아무도 안 볼 때 의자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줍는 뒷정리 사도직입니다. 이런 나의 복음화 활동에 멋진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프레젠트, 위아더 프레젠트.

우리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요. 일상에서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경산해피맘님, 저는 아동 청소년들 고민 들어주고 간식을 사주는 경산 백천동 이모 사도직 하셨어요. 지난주 초등학교 친구들 남천강에서 풍덩 했는데요. 얼음 되면 이 추억 잘 간직하라고 사진까지 찍어줬습니다 하고 그 사진도 공유를 해주셨어요. 아유, 맞네요. 우리 경산해피맘님 늘 보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신 적이 참 많은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또 그런 하는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뻐해주는, 아, 정말 그 아이 사도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건안드레아님은, 저는 청년성서 봉사자로서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창세기 그룹 봉사도 얼마 전에 무사히 잘 마쳤고요. 와, 아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접하고 해석할 수 있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아주 그런 요직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1738님, 쓰레기 사도직이요. 이거는 좀 뒷설명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길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봉투를 늘 챙겨다녀요. 하느님께 보이려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본다면 천주교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요. 쓰레기 사도직이 말만 보고 살짝 놀랐는데 정말 참된 이 복음화에 앞장서고 계시네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우리 대구의 자동차 골목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침에 남산성당에서 띠를 두르고 쓰레기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저런 행동 하나가 정말 우리 하느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 줍기 참 좋습니다. 2905님, 미소 사도직도 되나요? 눈 마주치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에게 항상 미소를 날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티토서 있잖아요. 전 복음화의 시작은 이런 따뜻한 미소, 온유함부터죠. 잘하고 계십니다. 뭐 그 밖에도 삼남매 아빠님은 오디 정오 뉴스 할 때랑 행복차치 방송할 때 목소리 톤이 달라서 항상 신기해요 하셨어요. 아, 오늘 맞아요. 저 뉴스 담당인데 들으셨구나. 맞아요. 이 방송 사도직을 수행하려면 목소리도 좀 갈아 끼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복가족들 다 멋진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시네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두 하느님을 증거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차담 선물 1738님, 2905님, 그리고 경산 해피맘님께도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정말 좋은 추억은 언제든 살아 빛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처롭게 숨쉰다.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

0: 우와.
1: 백하 어서 오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1: 오, 네. 네.
0: 해도 될까요?
1: 네.
0: 아,
1: 뭐지?
0: 네, 좀 떨리는데. 30년의 올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찾지. 여러분의 어디? 오나경 아네스. 반대편에 앉아있는 DJ 벡터입니다.
1: 좀 뭔가 했어요.
0: 아, 이거 쉽지가 않네요.
1: 아니, 뭐 벌써 행복찾지 DJ 자리를 탐내시는 건가요?
0: 아니요. 오늘은 시그니처 인사말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1: 아, 근데 이 30년에 올린 말씀과 평화, 네. 이 저희 30년 로고를 네. 아는 분 신부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중에.
0: 네네.
1: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이제 또 DJ이기도 하지만 또 애청자이기 때문에 아, 자주 네. 듣다 보니까
1: 네.
0: 이거를 내가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1: 네.
0: 오늘은 꼭 쓰고 싶었어요.
1: 아, 왜죠? 아,
0: 왜냐하면 오늘은 9월 8일인데 바로 내일 9월 9일이 다양한 카테고리와 짜임새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30번째 생일날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아, 네. 뭐 제가 내일 하면 또 더 좋았겠지만
1: 그쵸, 그쵸.
0: 네, 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됐는데
1: 네.
0: 오늘은 그래서 사플리를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해보고자 또 야심차게 오프닝 인사말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1: 아, 감동입니다. 우리 대구평방 생일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0: 네네.
1: 이 핵심과 같은 30년에 올린 말씀과 평화.
0: 아, 그렇죠.
1: 아, 이것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0: 아, 네네. 기왕 네. 할 거면 또 짜임새 있게 해야 되니까요.
1: 네,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0: 네네. 그러면 생일 선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네.
0: 오늘 카테고리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카테고리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문장을
1: 좋네요.
0: 가져왔어요.
1: 왠지 그 안에 되게 따뜻하고 네. 좀 감동적인 곡들만 들어있을 것 같아요.
0: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1: 들어보죠.
0: 뭐 꿈보다 해몽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네, 이 문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활성과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1: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아, 잘 모르...
1: 함께 가자
0: 우리 이 길을 이렇게 하는 거 모르세요? 신학교에서는 자주 부르는데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잔잔하고 경쾌하게 하는데 이게 또 끝부분에 가면 고음이
1: 그래요?
0: 쏟아져가지고 가다가 이제 다들 이제 부르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노래인데
1: 그것도 재밌는 장관이었어요.
0: 아, 네. 근데 참 좋은 노래입니다.
1: 음원이 없던데
0: 네네.
1: 좀 뭐 너튜브 같은데 찾아봐야 될까요?
0: 일단은 그 젊은이여 노래하라
1: 그
0: 책에는 있었던 걸로 같아요.
1: 그 악보를 뒤져봐야겠네요.
0: 네, 그 책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네. 오늘 카테고리 이름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사실은 제목이 이게 또 맞나 싶기도 해요. 항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1: 이 컨셉상
0: 네네. 신앙인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 시간들은 외롭고 험난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또 우리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걸어가면 아마도 행복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그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0: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삼남매 아빠님 고음 알고 계시네요.
1: 아시는군요.
0: 네, 어떤 순간인지 아시는군요.
1: 이게 약간 그 80년대생들이 아시는 건가요?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90초반
0: 네, 아무튼 조금 역사가 깊은 성가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사실 복음화의 여정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1: 네.
0: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DJ도 그 선두에서 앞장서야 되겠지만 아까 오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듣고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해주시는 행복가족분들 모두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사플리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악보까지 올려주셨어요.
1: 고맙습니다. 제가 이따 살펴볼게요.
0: 굉장히... 자상하시네요.
1: 함께
0: 네.
1: 가자 우리 이 길을.
0: 맞습니다.
1: 나나나
0: 그런 노래입니다. 초반에는 부를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아무나 못 부르는 노래.
1: 나중에 이거 한번 선곡해 주세요. 사플리에서.
0: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첫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첫 곡은 우리 모두가 아는 명곡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0: 또 하루 멀어져 간다.
1: 멀어져 갑니다.
0: 멀어져 가고 있네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 노래.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서른이 되기 전이었는데 네. 어느새 훌쩍 넘어버린
1: 세상에. 아 그렇지만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서른, 삼십 하면 제일 먼저 네. 떠오르는 곡이 이 서른쯤에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30주년 맞아서 그런 관련된 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받고 선곡을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노래가 네. 이 김광석의 이 명곡입니다.
1: 네, 아무래도 서른쯤에.
0: 네. 근데 단순히 숫자 30이라는 이 동일성의 언어 유의가 아니고라도 지난 세월에 대한 쓸쓸함, 또 아쉬움, 또 아련함,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고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래라서 꼭 오늘의 첫 곡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저도 이 노래를 한 17살 때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0: 아직 서른도 되기 전인데.
1: 그러니까 스물도 안 됐는데.
0: 스물즈음인데.
1: 네, 맞습니다. 이런 네. 30년의 시간 속에 또 늘 행복만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멀어져가는 하루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하루를 겸허히 맞이하는 오늘 하루의 내 모습. 우리 행복 가족분들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새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 어떤 걸 채우고 또 어떤 걸 비워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또 지혜롭게 이별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디는 어떠신가요?
1: 뭐 우리 행복 찻집에도 이렇게 새로운 새싹 문자도 있는 반면 타 방송으로 넘어가는 이별하는 청취자들도
0: 아,
1: 있잖아요.
0: 그렇죠. 굉장히 이제 슬픔과 아쉬움이 네. 가득한
1: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이렇게 뭐 모든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뭐 힘이 얻었다 하는 분들은 또 감사히 기억하고 뭐 떠난 분들도 어떤 한마디가 그래도 가슴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뭐
0: 맞아요.
1: 맞아요. 믿음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0: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 온고지신이라고 있잖아요. 옛것 중에서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도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1: 맞습니다.
0: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잘 곱씹고 소화시키면서 덜어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식별해낸다면 우리의 삶도 또 어쩌면 대구 가투리 평화방송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1: 아유, 그러겠습니다.
0: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두 번째 노래 선물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가수 신혜성과 린이 함께 부릅니다. 부엔 카미노.

0: 네. 부엔 카미노란 말 무슨 뜻일까요?
1: 무슨 뜻이에요?
0: 스페인어 인사말이에요.
1: 부엔은 알아요. 좋은 이런 거죠. 본조르노처럼.
0: 잘 아시네요. 네. 부엔 카미노는 좋은 길, 또 좋은 여행 되세요. 또 당신 앞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1: 좋네요.
0: 뭐 이런 다양한 속뜻을 가진 인사말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떠나는 순례길.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서 이제 순례자들끼리 또 현지인들 만나면 현지인들하고도 자주 주고받는 응원의 표시로 이 인사말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1: 만나면 부엔 카미노.
0: 부엔 카미노.
1: 좋다. 네,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인사말로 건네고 화답할 때도 그렇게 건네요.
1: 우와.
0: 맞아요.
1: 우리 행복 가족들도 행복 찾집에서 부엔 카미노 되세요.
0: 부엔 카미노.
1: 노래도 좋았어요.
0: 노래 좋죠. 두 사람의 합이 엄청 잘 맞는 것 같았어요.
1: 느낌 있는 느낌.
0: 그렇죠. 뭔 느낌인지 알겠네.
1: 그런 노래였어요.
0: 이 노래에서 저에게 가장 좋았던 가사가 바로 이제 참 많은 시간이 스쳐갈지라도 함께 했었던 추억들로 살아갈 우리.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노래 가사 다 좋지만 이 가사 때문에 선곡하기도 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굉장히 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한 줄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추억도 분명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힘이 또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0: 제가 추억하면 또 떠오르는 대사가 있는데요. 영화 내부자들. 혹시 보셨나요?
1: 저 못 봤습니다.
0: 남자들은 거의 다 봤는데
1: 네.
0: 여자분들은 안 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한때 핫한 인기를 끌었던 이 내부자들에서 배우 이병헌이 이런 대사를 남기거든요. 아직도 제가 영화에 정말 명대사들 많지만 이 대사도 기억이 나는데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1: 명대사네요.
0: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겠지만 실제로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영 떠나가죠.
1: 맞아요.
0: 또 버스 기사분들은 뭐 살짝만 지나가도 문 두드려도
1: 안 열어주시잖아요.
0: 원리 원칙대로 절대 안 열어주세요.
1: 다시 잡지 못해요.
0: 그렇죠. 다시 잡지 못합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1: 미련을 버리고.
0: 그렇죠. 근데 추억은 조금은 다르지 않나. 왜 그러냐면 모래사장 위에 쓴 글씨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또 종이 위에 쓴 글씨도 세월이 흐르면 그 빛이 바래질 수 있겠지만

0: 오래 새겨질 수 있으면 그렇죠. 참 좋겠어요.
1: 이게 내가 실수했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이러면 사실 나밖에 모르는 건데
0: 네.
1: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서투르지만 그것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고 또 나한테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고 네. 그런 거니까요.
0: 네.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한 한 줄기 빛을 또 추억의 힘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가족분들이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소개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최신곡입니다. 지금 나온 지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린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룹 시아의 이보람이 부릅니다. 빛의 반대편에서.

0: 좋다.
1: 아, 너무 좋죠. 그냥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네.
2: 네. 제목이 뭐라고요?
1: 빛의 반대편에서.
2: 아, 좋다.
1: 어쩌면 거리가 느껴지는 제목이기도 한데 반대편에서 이제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 간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져 네. 있는 노래예요.
2: 대건한대리아님이 이 곡 들으니까 위로받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일단은 가사, 멜로디 모두 우리 가슴에 찡한 감동을 가져다 주는 노래죠.
2: 네, 네. 잘 들었습니다.
1: 원래 시아가 노래 잘 부르기로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2: 네.
1: 근데 원래 거기서 이제 이보람이 가창력 1등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점점 본인의 이제 보컬리스트로서의 그 역량이 만개하는 것 같아요.
2: 네.
1: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2: 아,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 노래는 본인도 라이브 하면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2: 고음이 뒤에 네. 장난이 아닌데요?
1: 네, 처음에 이제

0: 노래 받았을 때 조금 낮춰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 곡을 주신 분이 이 노래는 낮추면 안 된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이거를 못 살린다.
1: 맞아요. 정말 빛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자 하는 것 같아요.
0: 이거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 낮추면 안 되고 이래야
1: 아우 역시 이보람 씨네요.
0: 맞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사플리 준비하면서 대우 가톨릭 평화방송의 탄생 날짜 9월 9일에 대해 몇 번이나 곱씹어봤습니다.
1: 네.
0: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1: 아, 9월 9일.
0: 네. 네. 제가 늘 자주 애용하는 저는 뭐 GPT 이런 거 안 쓰고 나무위키. 나무위키 많이 검색해보는데.
1: 뭐라고 하던가요?
0: 어떤 날짜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1: 아하, 그렇군요.
0: 네. 다만 이제 대우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이제 팀원 중에 이제 오디 있다고 이제 네. 오디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1: 정말요? 괜찮네. 네.
0: 지금 오나경 안에서 저기 계시다고.
1: 위키 애용해야겠어요.
0: 네. 그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제 입맛대로, 제 망상대로 의미를 붙여봤습니다.
1: 왜?
0: 9월 9일 9999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1: 은하철도 999.
0: 아, 역시 좀 옛날 사람.
1: 옛날 사람이라뇨.
0: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재 개그 비둘기.
1: 아, 999999.
0: 은하철도는 너무 요즘에도 그런 거 몰라요.
1: 아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했는데 되게 별 게 없네요.
0: 왜냐하면 은하철도 999는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1: 네, 또 비둘기 제가
0: 비둘기를 제가 또 멘트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1: 네.
0: 평화의 상징이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그 울음소리가 999잖아요.
1: 아하, 그렇게.
0: 그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아재 개그 발상으로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1: 그럼요.
0: 그렇긴 한데 정말 우연의 일치지만 30년 전에 9월 9일 이 땅 위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1: 네.
0: 앞으로도 세상 속에서 또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 잘 전할 수 있는 충실한 메신저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원하겠습니다.
1: 아유, 아멘.
0: 아멘. 빛을 향해서 계속 쭉 걸어가면 되는
1: 네. 거예요. 네. 아, 평화의 메신저인 그 비둘기가
0: 그렇죠.
1: 되겠습니다.
0: 네. 뭐 은하철도 타고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가기만 하면.
1: 그렇죠. 맞아요. 네.
0: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1: 와, 근데 저는 9월 9일을 두고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0: 네.
1: 이것도 괜찮네요.
0: 괜찮죠. 네.
1: 그래도 진짜 사실을 알려드리긴 해야겠죠.
0: 진짜 사실은 뭐죠, 그러면?
1: 그 1831년 네. 9월 9일이 네.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아, 이건 퀴즈로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때가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께서 네. 조선교구를 설정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해 속에서 이 땅에 뭔가 네. 독립된 교구를 설정한 역사적인 날에 맞춰서 대구평방을 개국했다고
0: 그렇군요.
1: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아, 저보다 훨씬 예, 숭고한 의미가 있었는데.
1: 비둘기도 좋아요.
0: 제가 감히 비둘기를 갖다 붙였네요.
1: 그래도 이 날이 뭔가 개국의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네. 예, 평화의 비둘기처럼 네. 구구구구 날아가겠습니다.
0: 누가 나무위키에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1: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고요.
0: 좋습니다.
1: 아, 우리 8310님 한동안 못 듣다가 들으니까 라디오에 나오는 목소리가 반갑네요 하셨고요.
0: 반갑습니다.
1: 0119님은 매주 프란체스코 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0: 안 됩니다. 달자 신부님이 더 잘합니다.
1: 그런 거 없어요. 뭐 저야 언제든지 오시면 반갑고요. 선곡 짱입니다. 오늘도 축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빵톡으로도 선곡 너무 좋다는 말이 오늘 되게 많네요.
0: 오늘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세 곡을 뭐 평소에도 열심히 고르려고 합니다만.
1: 네, 그럼요.
0: 특히나 또 추가되어 있다는데요.
1: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0: 아이고,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못 봤나 봅니다.
1: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일부러 대구평방 30주년 생각하면서 선곡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 걸어가는 그런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벡터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1: 끝곡으로 참 우리 오늘 주제이자 이 카테고리 이름인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곡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다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선미의 6분의 1 오늘 2부 시작하면서 들었어요. 9006님이 우리 뒤에서 서성이던 숨은 명곡들을 잘 들춰내주셔서 새삼 감사합니다. 무척 좋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잘합시다.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더 잘해주세요. 많이 소문내주시고 네, 늘 항시 2시부터 4시까지는 두시의 뮤직과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은선님, 원단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 하나 만들었더니 거실이 정신없네요. 빗띠 라디오 들으면서 미사포 주머니 만들었어요. 어떤가요? 포켓이 두 칸이에요. 우리 성당 잠옷들 미사포 주머니가 너무 디자인이 올드해서 다 같이 웃었거든요. 저 이거 만들 줄 안다고 하니까 샘플 만들어오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와, 이 재봉틀을 너무 잘 다루시네요. 레이스도 붙어 있고 세상에 이 가을가을한 이 브라운 체크, a very light brown 체크인데 두 칸이면 이거 너무 좋잖아요. 미사포도 넣고 앞칸에는 헝금 넣던지 아니면 묵주까지 넣을 수 있고. 진짜 손재주 너무 좋으시다. 은서님. 세상에. 원단 정리하실 필요 없어. 이거 어차피 언니들이 다 이거 너무 탐내서 다 만들어 오라고 할 것 같은데. 많이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예, 잠옷을, 자모님들 다 이제 만들어 드리려면. 예, 언니들 거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원단이 많으신가? 아무튼 너무 예쁘네요. 이 재봉틀 잘 다루는 분들도 진짜 너무 부러워. 그 달란트. 예, 저 오늘 입고 온 옷도 제 친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직접? 그 친구도 재봉틀 직접 할 수 있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저 줬는데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옷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입었어요. 그리고 어제 대모님이 또 묵주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듭 묵주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모님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재주 좋으신 분들 진짜 리스펙. 네, 리스펙합니다. 8177님 머릿속 정리, 집 정리, 마음 정리, 사람 정리. 할 게 많네요. 집 앞에 도서관 거기서 미니멀 라이프 관련된 책 지난주부터 싹쓸이해서 대출하고요. 폭풍 독서 중이에요. 올가을 안으로 훅 정리해보려고요. 옷장 정리했는데 코스코 땡 쇼핑백으로 8가방 나왔어. 오, 많이 버리셨다. 잘하셨어요. 예,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8가방, 이거 코스코 땡 가방이 엄청 크잖아요. 8개 나온 거면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 박수 받아야 돼. 이것은 잘하셨어요. 좋아 좋아. 야, 조만간 미니멀 라이프 되겠는데요. 예, 이 정도 버릴 수 있다는 거 진짜 최고. 9967님 청라하늘대교 현재 풍경입니다. 예, 사진 보여주세요. 오, 진짜 파란 하늘. 너무 좋네요. 예,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에 이 청라대교의 이 하얀색 이 대교가 너무 예쁩니다. 길도 잘 뻥뻥 뚫렸네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8618님은 저는 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코덕이거든요. 코스메틱 덕후, 화장품 덕후라고 하죠.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늘 쓰는 것만 써요. 정리 잘하고 싶어요. 네, 이거 저 너무 알아요. 왜냐면 여름에 쓰는 거 있고 환절기용 쓰는 거 있고 진짜 건조할 때 쓰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스킨도 뿌리는 거 있고 에센스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색조 화장하려면은 이거는 나한테 뜨는 거, 화장이 뜬다 안 뜬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화장대 정리가 그렇게 힘들어. 진짜 저도 진짜 잘하고 싶어요. 1780님,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책은 많고 집은 좁고 방법이 없네요.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책이 많아서 이삿짐 센터들도 꺼리더라고요. 이럴 때 너무 좋은 방법, 나눔하세요. 나눔.
우리 집에서 짐이 되는 게 누군가에게는 진짜 좋은 이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나눔하세요. 9695님, 아이가 유치원에서 가지고 오는 자질구레한 소품, 또 그림들 만들기 한 것들, 놀이터에서 주워온 너무 소중한 나뭇가지와 너무 아끼는 돌멩이들, 또 작은 인형이나 장난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멩이가 소중한 거야? 뭐 때문에? 왜 이 나뭇가지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도 너무 많으니까 너가 버릴 것과 안 버릴 거 이렇게 좀 정리해봐, 이렇게 스스로에게 시키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인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건 잘 안 버리겠지만 진짜 버려야 될 거, 나뭇가지, 돌멩이 이런 거는 은근슬쩍 버리세요. 예, 모르게 애 없을 때. 그리고 찾으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네. 은서님이 빗띠도 짬내서 만들어 보낼게요. 기한은 언제일지 몰라요. 묵주도 만들어요, 저. 제주 많으면 가난하다던데. 그래서 빈곤한가 봐요. 이쁘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큰 부자예요. 너무너무 다들 받는 분들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힘들면 제 건 안 만들어주셔도 돼요. 진짜로. 네, 근데 주소는 서울시 중구 저동 31대로 339. 아, 진짜 제 건 괜찮아요. 9층 라디오국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김빛나 스텔라. 네, 제 건 괜찮아요. 아셨죠? 진짜 괜찮아요. 스테이시의 베베 듣고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합니다.

빗띠가 주제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지난 주말에 서울이 아주 불꽃놀이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 들썩였어요. 불꽃놀이는 불꽃도 예쁜데 음악도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골라봤어요. 불꽃놀이에 잘 어울리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자, 보내주시면은 한 분 추첨해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불꽃놀이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가 주제입니다. 먼저 이 노래로 시작할게요.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이거지 이것이지. 9967님이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옥슨 80의 불로리아. 8177님 불로리아 이거 연식이 딱 들키는 노래? 하, 그렇지만 너무 좋은 노래. 자 불로리아 듣는 동안에 불꽃놀이에 잘 어울리는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고음이 진짜 시원한 고음 끝판왕 하현상의 불꽃놀이까지 듣고 왔어요. 불꽃놀이에 잘 어울리는 노래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건대기님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2037님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불꽃이 터지면서 별빛처럼 보이니까요. 맞죠. 강명수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모습에 이거? 이거 하긴 어디나 다 어울리긴 해요. 신나. 윤우련님, 잔나비, 미아의 추억과 유니버스. 김갑중님,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요. 아, 이거 떠올리죠. 오늘은 정리정돈 이야기하고 계셨나봐요. 지금까지 아이 장난감부터 부화기 같은 필요 없는 물건 정리하고 있다가 들어왔어요. 중고에 팔 물건, 또 나눔할 물건, 버릴 물건 정리해봤어요. 오! 박수, 박수.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익명 지켜드려야 돼. 이분은 끝자리가 그냥 4예요. 제 아내도 나눔이 될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 아내도 나눔이 될까요? 되겠냐고요. 제가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익명 지켜드렸습니다. 되겠냐고요.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서로가 아니면 반품 되나요? 뭐 이런 거 서로가 생각할 수 있다를 항시 예, 기억을 하시면서 예, 이런 거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문자 이거 보낸 내역도 빨리 지우세요. 이거 아내가 보면은 이거 진짜 혼나는 큰일 나 진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 불화 불꽃놀이가 팡팡팡팡 떠질 수 있다고. 구극칠님, 대학 때 MT 가서 떼창하며 춤추던 생각나네요. 40여 년 전 나의 젊은 시절이 그립네요. 블로리아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자, 선곡해 주신 9967님이 1라운드 선곡왕 뽑히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선물해 주셨어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참,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르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 그럼 이번에는 남자나 여자가 들어간 이 단어가 들어간 노래 한번 받아보죠. 저희가 뭐 나눔 이런 거 저희가 대신 안 해드리고 반품도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묵은 이 마음의 때를 화끈하게 씻어버리시라고 시트세제, 세탁세제, 에코벤 예, 드립니다. 남자나 여자가 들어간 그렇지. 좋아요. 땡큐.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 노래 먼저 들어볼게요. 서인영 피처링 원투의 못된 여자.

남자는 남자는다 그렇게 그렇게다. 8177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자꾸 일하던 손이 바빠지네요. 고추 삭힘 하는 중요. 그래야 동치미도 담그죠. 9155님 8766님이 신청해 주신, 그리고 8177님도 신청해 주신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지금 나갑니다. 남자나 여자가 들어간 노래 지금 보내주시면 세제 선물 드려요.

귀찮게 하네. 이것이죠. 3374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가을, 남자의 계절입니다. 이건 뭐죠?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듣고 2라운드 선곡왕 발표합니다.

아, 우리 문주란 언니 코 많이 쓰셨네. 여자를 이렇게 콧소리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남자는 왜 여자는 항구에 이어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남자 여자를 주제로 한 곡, 단어가 들어간 곡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여자의 일생 이미자님 노래요. 모든 어머니를 대변해주는 노래인 것 같아 추천합니다. 8766님, 7362님, 버즈의 남자를 몰라 신청합니다. 높은 가을 하늘처럼 시원하게 고음 지르며 노래하고 싶네요. 이거 마이크를 머리 위로 올리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야. 두성, 두성 써야 되죠. 2037님, 키스의 여자이니까. 이 노래 정말 좋아요. 음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 키스의 여자이니까. 좋아요. 김상범님,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 멋지게 보내셨고요. 915님, 다 그런 남자. 우리 남편 절 귀찮게 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위해 낙지볶음 해주려고 살랑살랑 노래 들으며 스텝 밟으며 낙지 잡고 있네요. 전 이런 여자죠. 어우, 큰 여자. 배포가 아주 크신 분. 네, 좋아요. 맛있게 낙지볶음 해주세요. 4827님은 김정국의 한 남자. 이 중에서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선곡해 주신 3374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예요. 이번에는 내 싸이월드 BGM이었던 노래. 요것도 사연이 많죠. 그죠? 예. 나의 그 싸이월드를 주름 잡았던, 나 이 노래 BGM으로 해놨다.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은, 나 이 노래 진짜 그때 많이 들었다 하는 곡. 선곡해주세요. 신청해주세요. 선물은 청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이 노래를 골랐어요. 싸이월드를 떠올리면 딱 이 노래가 떠올라요. 프리스타일이에요. Why?

도광길님, 도토리 주세요. 도토리 드리고 싶네요. 4827님,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괜히 혼자 센치해졌네요 하셨는데, 사이월드는 무조건 센치해야죠. 사이월드 BGM 뭐 해놓으셨는지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와, 여러분의 그 청춘을 오늘 많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김갑중 님이 뱅크 선곡하신 곡이 저와 같아서 청춘 누룽지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 마음 알죠? 8480님, 제가 올해 50인데요. 한창 젊고 싱그러웠던 20대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헤어진 그 애는 지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자니?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김상범님은 박효신의 눈의 꽃. 이 노래도 진짜 많이 있었죠. 8177님,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요 노래 대학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 앞뒤로 요한 곡만 녹음해서 들어도 들어도 듣고 싶고 가슴 저리던 그 노래입니다 하셨어요. 이 서문탁님이 굉장히 절절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예, 기억해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 저리셨구나. 7362님, 4.25월드라니,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우르는 빗띠 방송 사랑합니다. 도토리 사러 현질하던 그때, 소환, 터보의 하얀 겨울. 우리가 진짜 이 도토리, 이거 5,000원에 몇 개였더라? 20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막, 방 꾸미고, 음악 사고, 뭐, 예, 그랬어요. 4827님, 김종국, 한남자도 보내셨고요. 자, 이분 중에서 8480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셔요. 사이월드,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8766님. 이곡 진짜 최고죠. 유미의 사랑은 목마르다. 이것은 빵빠레 그냥 나와도 돼.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은 음악의 대화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뿔닭꽃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게 꽃 이름인데요. 죽음의 종이라고도 불리는 프리틸라리아라는 꽃이래요. 닭볕을 같은 초록 꽃받침 아래로 붉은 꽃송이가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순교자의 꽃이라고도 한답니다. 원래는 흰 빛깔의 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 이후 붉게 변했다는 전설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꽃이지요. 목숨의 대가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신 순교자분들처럼 이건 뿌리 구근 식물인데요. 이 꽃은 죽음의 계절인 겨울을 견디면서 봄에 피어나니까 죽음 뒤에 새 생명으로 소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나요? 저는 오늘 9월 8일 복되신 마리아 탄생 축일인 성모님이 생각나는데요. 겸손하게 고개 숙인 성모님의 희생의 꽃이 정말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날. 오늘 마리아 영명 축일을 지내시는 모든 자매님들 축하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의 예, 마리아처럼 예, 듣고 왔습니다. 성모님 노래를 시작으로 예, 오늘은 성모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꽃 이야기로 또 시작을 했었는데 예, 꽃은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또 함께하면서 축하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큰 슬픔 속에 있을 때 위로를 전하면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나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꽃을 바치는 거죠. 그럴 때도 있죠. 예, 꽃봉헌. 아마 같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걸 말없이 하나님과 성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성모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예, 오늘 꽃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기도의 오솔길 내가 봉헌하는 꽃 얘기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100원 내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예, 꽃봉헌 내가 좋아하는 꽃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들이 올라와 있네요. 와. 2037님, 네, 오늘도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과 눈부신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로 산책하기 좋은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사랑방에 한데 모여 삶을 이야기하면서 수녀님과 함께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하셨어요. 아유,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첫 번째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551님, 네. 가을 하늘이 이쁘게 하늘 좀 봐주세요 하며 손짓합니다. 와,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네요. 봉담성당 3지역 성지순례 9월 12일 토요일 진산성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3지역 잘 다녀오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진산성지 거기 대전의 금상자락 끝자락이자 대전에서 또 끝자락 서로 만나는 곳인데요. 와, 거기 좋은 곳입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거기 본당 신부님께서 김용덕 신부님이신가요? 그분이 참 강론을 엄청나게 또 잘하십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막 재미나게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거기는 또 엄청 터가 넓어서요. 여럿이 다 같이 뭘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예, 5818님, 어머니가 오늘 생일이에요. 지금 형부하고 여행 중인데 해마다 제가 생미사 드리고 오늘도 저녁미사 가려고 해요. 어머나, 예, 언니가 오늘 생일이시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형부하고 여행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생미사까지 예, 여행 마치면서 저녁에는 이제 미사 가시려고 또 미사 지향을 넣으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자매의 시간입니다. 예, 얼마나 오손도손 예, 가족끼리 여행하면서 서로 또 다독이면서 정을 나누는 것 와,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생일날 언니 예, 건강들 하시고요. 축하 많이 받으시고 기쁘게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두 번째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제목이 참 이쁘네요. 장미송이 엮어 이소영 노래입니다.

노래라서 그런지 아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혜정 스텔라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진료 받고 왔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제 담당 교수님께서 많이 좋아졌다며 2주 후에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큰 고비를 넘어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스텔라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또 참여하려고 그러고 뭐 그게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구리성당에서 받아야 하는데 티켓을 7장이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면 스텔라가 건강한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하대사님, 오전에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도 조금 낮아서 동네 주민 배추밭에 배추 모종 심는 걸 도와주었네요. 김장때 조금 얻어먹을 욕심으로 히히히. 아, 참. 지향이 그러시군요. 예. 저는 예전 신혼 초때 아니스 생일날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생일 선물로 회사 담장에 있는 장미를 나이만큼 꺾어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저녁에 퇴근해서 줬더니 우리 사는 아파트 담장에서 꺾어온 줄 알고 엄청 화를 내면서 당장 경비실에 가서 자수하라고 해서 하하하 정말 오래전 추억이네요. 하하하하 저도 막 웃음이 나오네요. 아유, 정말 눈에 또 선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와, 그래도 참 아네스 부인께서는 아주 정말 정직하시죠. 아파트 담장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나이만큼씩이나 그렇게 꺾으셨다니 엄청 많이 꺾으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 정력. 아, 오늘 웃기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일락 향기님 산책 중 구했어요. 하느님의 작품 하트. 와, 파란 하늘에 정말 구름이 무슨 새털 같은 구름이 날아가는 듯한 그런 하늘을 찍으셨네요. 중간에는 뭐 전기줄이 좀 보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유, 잘 찍으셨네요. 예, 아유, 멋집니다.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찍은 거 잘 복원해 놓으세요. 몇월 며칠 날 내가 찍은 거다 하고. 아,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마리아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 저는 웬걸, 유유, 왜 그러시나? 네. 냉각수가 터져서 문제가 커진 상황이네요. 정비소에 차 넣어두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버스 타고 다음 일 하러 가면서 함께 들어요. 정말로 모든 어려움에서도 저를 지켜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성모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봉헌하고 싶어요. 와, 그렇죠. 올해 장미같이 또 아름다운 장미꽃 봉헌하고 싶으시군요. 아이고, 내 냉각수가 터지다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엔진을 식히는 그 냉각수잖아요. 그러니 뭐 나중에 그게 과열되면 큰일이잖아요. 얼른 정비소에 넣어주셨다서 다행입니다. 잘 고치셔가지고 또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바다로 갔다 왔답니다. 화요일이라 고통의 신비로 시작해서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환희신비 4단을 드리다가 문득 이런 실없는 생각이 들어서 히히히 웃었답니다. 성모님 비둘기뿐 아니라 어린 양도 봐주셨네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요. 아, 비둘기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봐주셨는데, 예, 어린 양도 봐주셨다니 어머, 어린 양 봐주신 거죠. 예, 아기 예수님 봐주셨으니까요. 봉헌하신,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주 항상 이렇게 유머가 있으니 즐겁고 또 젊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성모님께, 와, 이분은 달맞이꽃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달맞이꽃 꽃말은 말 없는 사랑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아유, 달맞이꽃 말 없는 사랑. 어머, 꽃말도 너무 이쁩니다. 그죠? 달맞이꽃은 정말 달이 뜨는 그 저녁에 피는데 요즘에는 이상기온인지 낮에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 수녀님들이 저희 수녀원 마당에 이게 화단에서 피어나는데요. 요즘엔 꽃들이 제철에 안 피고 다 일찍 피어버리고 막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꽃은 참 아름답죠. 노란 꽃, 예, 달맞이 꽃. 아유, 좋습니다. 1722님, 네, 저는 소나무요.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셨고 저도 좋아하게 돼버린 나무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첫눈이 내렸었어요. 소나무를 볼 때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와, 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또 말씀을 하셨네요. 아, 소나무를 좋아하셔서 기도할 때 소나무를 생각하시는군요. 아버지도 겸사해서 네, 이렇게 또 생각나시고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사무치게 그립다는 그 말이 정말 인간적인 솔직한 말 같습니다. 그걸 주님과 성모님이 다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요. 네, 티나님께서 예. 요즘 피아노 연습 때문에 자주 못 들어와요. 예전에 치던 성악, 가요, 팝 등 장르가 다양합니다. 행복해지네요.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아유, 그래도 뭐 맹탕이면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해놓으신 피아노 솜씨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뭐 가요도 하고 성가도 하고 팝도 하고 뭐 다양한 장르를 또 치시니 얼마나 재밌으십니까? 예, 좋은 발견을 하셨네요. 앞으로 쭉 이렇게 좋아하는 네, 피아노 치기 계속하세요. 그리고 건강이 또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답니다. 예, 하느님께서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티나님, 정말 저도 기쁘네요. 정말 예, 오늘 하루도 또 기쁘게 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님께서 예, 오늘은 아들 바오로와 함께 백운역 누나 집에 그림 배우러 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늘이와 함께.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누나네 집으로 가서 다시 또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예,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네요. 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6876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세실리아 수녀님, 이번 주일 남편이 세례를 받습니다. 늘 성가정을 꿈꿔왔는데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보호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6876 자매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늘 마음속으로 꿈꿔오던 네 성가정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반갑고 기쁘네요. 무엇보다도 남편 되시는 아브라함 형제님께서 세례를 받기까지 이제 열심히 준비하셨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뭐 이번 주라고 했으니까 벌써 세례 받으셨겠습니다. 예. 가족 중에 이렇게 더군다나 남편이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총인지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또 기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 형제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아브라함 형제의 세례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따뜻한 행복한 성가정 이루시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세례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형제를 축복해 주소서. 그동안 세례를 준비하며 쌓아온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총과 보호가 함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 형제가 세례 후에도 꾸준히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며 일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소서. 이 형제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사랑의 믿음이 가득한 성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소서. 이 가정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6876님 자매님께서 예 신청하신 곡인가요? 신청곡은 천상연의 노래죠. 성가정을 위한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는 음성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은정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도 많고 사연도 아주 구구절절한데요. 아, 티나님 어서 오시고요. 하하대사님, 예, 같은 마음으로 세례받으시는 아브라함 형제님, 하느님 은총 많이 받으시길 기도하며 축하드립니다. 성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고 또 기도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하늘 사무엘님께서도 예, 오늘 기도를 청하신 6876 자매님, 남편 아브라함 형제님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한 성가정을 이루심에 다시 한번 기쁜 축하드립니다. 세례가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아주 애기스 꼭 필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37님, 와, 느낌표 3개나 붙이셨어요. 자매님 정말 축하해요. 남편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져서 아름다운 성가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짝짝짝 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주님의 은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참 외짝 교우들이 남편이나 아니면 이쪽에 뭐 부인이 꼭 신자가 돼서 함께 손붙잡고 미사 가기를 얼마나 염원을 하시는지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진짜 기뻐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7855님, 네,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 형제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가정을 이루셔서 주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시면서 또 축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588님, 네, 자매님의 남편 아브라함의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지인의 딸이 바라던 아기가 결혼 4년 만에 생겼는데 남편이 입원 깨기로 정말 아기가 하느님과 연결해 줬네요. 예비자 교리를 받게 돼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연을 들으니 더 기뻐서 문자하게 되네요. 손 모아서 기도해요 하시네요. 와, 이렇게 4년 만에 아기가 또 생겼는데 임신하게 됐군요. 남편이 너무 기뻐서 나 성당 다닐란다. 교리를 받으셨다니 정말 기쁘겠습니다. 예, 아기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칩니다.

은총의 근원이신 하느님, 가정의 기쁨 속에 태어나신 아기 한 분이 세상의 구원을 열어가신 것처럼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저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조용한 탄생이었지만 그 탄생은 하느님의 은총이 세상에 닿아 피어난 첫 번째 꽃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사에서 성모님께 정구를 청할 때 아름다운 꽃을 바치는 마음으로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없이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희가 꽃처럼 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끊어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세례를 앞둔 이들,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이 꽃피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병들어 외롭고 지친 이들이 누군가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의 꽃 한 송이가 되게 하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탄생하신 오늘의 기쁨을 저희도 기도 안에 함께 담게 하시고 성모님께서 평생 주님께 드리셨던 순명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님께 기꺼이 봉헌하게 하소서. 성모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하루 저희의 마음이 한 송이 꽃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여 피어나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주아리랑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아직도 제법 많이 있는데요. 예, 069 하나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셨을까? 예, 읽어볼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굳은 마음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작은 부분도 하느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느님 뜻을 지켜낼 수 있다면 훗날 분명 하느님께서 모범상을 주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와, 뭐 이 글은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또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이 좋은 글 정말 069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좀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 묵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홀로 남은 곰님, 수녀님, 썼다 지웠다 또 지우고 또 쓰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가슴에 묻어두려고요. 직접 하늘을 볼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보지만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너무 슬픈 얘기를 하셨네요. 뭐 누워 계시는 것인가요? 편찮으셔서?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어떤 지금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썼다 지웠다 자꾸 하지 마시고 쓰시고 싶은 말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그냥 쓰세요. 쓰고 내질르세요. 예, 이 기도 요술길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의 아픔, 기쁨, 슬픔, 하소연 뭐 다 쓰셔서 올리셔도 됩니다. 예, 절대로 이건 안 돼 하고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지 마시고 네.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솔길 가족들이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네, 응원도 해줍니다. 네, 아셨죠? 예, 경산 해피맘님. 아이고, 이거 정말 웃기네요. 저희 남편도요, 결혼 기념일 날 벚꽃을 꺾어와서 혼낸 적이 있답니다. 하호호호. 아이고, 그 남편님도 참 너무나 정말 좀 현실적이네요. 네, 꽃살 돈이 없었나 보죠. 뭐 그리고 벚꽃이 너무 아름다웠었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산 해피맘님이 벚꽃 닮았다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아, 나는 이 꽃을 꼭 경산 해피맘님에게 보여주고 싶다. 안겨주고 싶다 그랬나 보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혼냈다고요? 아, 이 말씀 참 재밌네요. 네, 예, 이 마음 그냥 간직하고 사세요. 남편이 그렇게 순수하시니까. 네, 5818님, 저는 성모님께 백합꽃을 봉헌하고 싶네요. 8월 15일 돌아가신 친정 막내 고모님 많이 그립네요. 어머, 성모 승천 대축일에 돌아가신 막내 고모님이시군요. 그러니 성모님이 생각나는

사모님께 아카시아 꽃을 드리고 싶어요. 어릴 적 담장에 활짝 핀 아카시아 곱고 하얀 깨끗한 마음 담아서 봉헌하고 싶어요. 아카시아 꽃말은 우정, 숨겨진 사랑,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카시아 향기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도 아카시아 꽃 참 좋아해요. 그리고 향기가 동해 저 끝까지도 막 날아오잖아요. 정말 또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 말씀이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7150님, 저는 성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명을 안젤라로 정해봤어요. 수호천사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면서 언제나 천사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천사님하고 같이 늘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하면서 천사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안젤라님, 앞으로 세례명 성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준비하시고 예, 안젤라로 세례 꼭 잘 받으시고 축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단상,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북두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 성모님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순종의 한마디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온 교회가 이날을 기뻐하는 건 그 조용한 탄생 뒤에 우리 구세주께서 오실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기다려온 요아킴과 안나 부부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듯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자라 하느님의 전령 가브리엘 천사의 알림을 받아들였으니 어린 소녀 마리아의 그 겸손한 예,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피아시 온통의 자리를 열어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을 얼마나 조용히 실천하고 있을까? 침묵 속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기쁜 피앗, 성모님께 배운 우리의 이 작은 이해가 하느님의 은총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오늘 하루 걱정도 주님께 맡기는 작은 예. 예, 주님께 예. 네,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모님처럼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김시연이 부르는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오늘의 강론.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킴을 낳았으며 엘리아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참 예수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인 오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라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으신 후 성모님은 점차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처럼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오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만보기 숫자 절반 이상이 물건 찾기.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면요, 나이가 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물건 찾느라 걷는 일이라는 것 공감 가지 않으세요? 실버타운에 머무는 일본의 어르신들이 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나이 들면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뭔가 삶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면요, 몇 줌 없지만 전액 다 내야 하는 이발료. 요전엔 말이야 이렇게 운을 뗀 50년 전 이야기. 샀던 물건 겨우 발견했는데 두고 왔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 저도 벌써 증상이 있는데요. 아, 묵주기도 몇 단 했더라. 아이고 모르겠다, 다시 처음부터. 또 성경책 찾았는데 안경이 없네. 이번에 안경 찾고 보니까 성경책이 없네. 설령 몇 단을 했는지 잊어버려도 기도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고 성경책 어디에 뒀는지는 잊어도 그 안에 담긴 말씀은 마음에 남아있으면 되겠죠. 자꾸 무엇인가 잊고 살게 돼도 잊지 않을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시간은 잊지 말아주세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윤도현 밴드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진짜 공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찾으면? 어? 이거 어떻게 뒀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찾았는데 이걸 왜 찾았더라?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만보기 숫자의 절반 이상을 물건 찾는 데 보내게 됩니다. 몇 줌 없지만 이발료를 다 내야 되겠죠? 이발을 받으니까요. 짜증날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연륜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웃어 넘겨볼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화요일 준비해온 코너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대구의 소식 대뜸 내드리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물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이 진행됩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여러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신들을 마련한 어린이 참여 공연인데요. 36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환경 또 낯선 공간, 새 학년에 적응해야 할 모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공연이라고 하네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공연을 원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샵 0931번 연극이라고 쓰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남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식당에서도 어디에서도 이것이 있어선 안 되겠죠?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대구 남구가요, 지난 1일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것 근절 다짐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조직 내 권위적인 분위기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이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갑질, 2번 물질. 1번은 갑질, 2번은 물질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갑질이랑 물질 중에 안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당하면 기분 나쁜 거, 갑질일까요? 물질일까요? 정답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드릴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오늘의 정답인 첫 글자랑 같은 글자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이유 아이가 부르는 갑자기 듣고 올게요.

IOI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인 이것, 이것을 약자에게 강하게 대하는, 그리고 내가 난데 이렇게 하는 거,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이것도 못하냐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 이것일 수 있겠죠. 휴일이나 연차 중에도 휴가를 갔는데 당연하다는지 업무를 지시하는 일, 이런 행동도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였나요? 그 문자 보내주신 설레라 가족분들 중에 휴가 전날 일하러 나와라 해서 휴가를 못 갔던 우리 청취자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 문자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것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일 수 있대요. 이것이 없기를 바라보면서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갑질, 2번 물질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 당해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거 당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직장에서 봐야 되는 상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손님들이 가끔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까지는 아닌데 묘하게 조금 하대하는 듯한 말투로 대하거나 이런 분들을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나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것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갑질, 2번 물질 중에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31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의 관람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골라서 선물 이거 주세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1번 갑질, 2번 물질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오늘의 정답인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제목입니다. 김연자가 부르는 갑을 로맨스 듣고 올게요.

김연자 갑을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연애도 막 이 갑의 연애, 막 을의 연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의 연애라는 거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을의 연애라는 건 좀 다 받아주는 걸까요? 오늘의 정답 바로 갑질이었습니다. 연애에도 갑질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도 갑질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서도 갑질하면 안 되고 갑질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회항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 갑질은 좋지 않은 겁니다. 대구 남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다짐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살다 보면 영원한 갑이 어딨고 영원한 을이 어딨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겠죠? 갑질을 하지 않기로 해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 텐데요. 0710님이 갑질 하시면서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여태 일한다고 못했던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퇴사하시면서 얼마나 또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내 자리를 떠나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셨을 텐데 9월 들어서 집안일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변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1166님께서 1번 갑질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2139님께서 자려고 누웠는데 잊은 줄 알았던 오늘 당한 갑질 때문에 이불킥! 오늘의 정답 갑질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당한 갑질 어떤 건데요? 누가 2139님한테 갑질을 했지? 갑질 안 됩니다. 갑질 근절 캠페인이라도 우리끼리 해볼까요? 조금만 우리가 역지사지 있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역지사지 해보면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발 정도만, 많이도 아니야. 반보 정도만 생각하면 서로가 기분 좋을 수 있는데요. 그죠, 1139님. 이불킥 그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진짜 킥을 하라고 할 순 없네. 그건 안 되니까 제가 같이 열내드리는 걸로 조금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368님 갑질입니다. 혈압 모르죠 라고 해주셨어요. 갑질당하면 진짜 혈압 모르죠. 그 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이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는 회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카페였는데 그 카페의 특징이 뭐냐면 회식을 1차로 하고 2차로 카페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이니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1차는 뭐 이렇게 뭐 고기 먹고 2차는 조금 가벼운 안주를 먹으러 뭐 맥주집에 간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 분위기는 1차로 회식을 하면 2차로 그냥 카페 와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직장인분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갑질까진 아니지만 이미 술이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반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은 이제 마감을 해서 안 되는 거라서 안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니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내가 정한 규칙도 아니고 여기서 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달 만나고 2달 만나고 이랬더니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아 취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에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겠죠. 갑질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저것 방안들이 있으니까 나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8401님께서 1번 갑질 하시면서 둘째 남아 키즈 스포츠 하원 첫째 여아 영어 학원 마칠 시간입니다. 피건맘 달려갑니다. 남매맘입니다. 오늘 저녁도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8401님 이게 여기에 잘 어울리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자식한테 당하는 갑질이 제일 벗어나기 힘들고 안 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약간 시중 든다고 하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스케줄이 첫째, 둘째 남아. 키즈스포츠 하원 이제 픽업했고요. 이제 첫째 우리 딸내미 영어 학원 마칠 시간이라서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어머님, 남매 맘의 일상입니다. 그래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이 잠깐잠깐 보내주는 예쁜 말에 힘을 얻고 계시는 거겠죠? 너무 동질감이 느껴져서 8401님한테는 제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8401님께 하나 보내드리고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요. 사용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을 해주셔야 되니까 잊지 말고 등록해 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럼블피쉬가 부르는 으라차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가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이번 주에 귀 기울여야 될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준비해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 이란, 한국의 이례적 한글 경고,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로 공개 저격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며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글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었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며 강조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국립대 등록금 0원.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7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입시에서는 국립대 무상교육이라는 인센티브와 지방의 거점 국립대에도 대폭 투자해서 서울대급 대학 10곳을 여러 곳에 만들자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요. 지방 국립대에도 많은 수험생이 관심을 가져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주식시장과 향후 금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경제지표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높으면 오는 15일에서 16일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긴장하며 바라봤던가 싶기도 하네요. 이어지는 키워드는 탁구채가 14만 원? 경기도 화성시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생이 탁구채 두 개를 문구점에서 14만 원에 구입했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온라인에 상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가격을 묻지 않은 채 카드를 냈고 문구점은 개당 7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2만 원대에 판매되는 상품이었다고요. 문구점 본사 측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문구점 점주 측은 자율적으로 가격 정책이 가능하다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문구점 본사 측이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3배가 넘는 가격 설정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키워드, 신받다, 감정가 1억 2천만 원. 한국 전통 신마니 협회에 따르면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11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 50대 신마니는 경남 함양군 오도제를 잇는 지리산 자락 해발 800m 일대에서 천종산삼 11뿌리를 채취했는데요.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50년 이상 대를 이어 자생한 것을 일컫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모삼, 어미산삼과 자삼, 아기산삼 등

5대를 이룬 가족군으로요. 가장 오랜 모삼이 수령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어린 자삼도 최소 20년의 수령을 지닌 것으로 감정됐습니다. 감정가가 총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진짜 신봤다 하네요. 이상 플러스 핫 검색어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될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을 관심 좀 가시나요? 신봤다 했던 거. 1억 2천만 원에 산삼. 와, 이게 모삼이 수령 100년에 달하는 거. 요거 관심 많이들 가지실 것 같고. 그리고 탁구채 14만 원에 결제했던 문구점 이야기.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내일도 아닌데 약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거 우리 아까 대뜸 퀴즈에서 했던 갑질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을까요? 이거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 등록금 영원 키워드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키워드는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SES가 부르는 꿈을 모아서 듣고 올게요.

SES 꿈을 모아서 듣고 왔습니다. 1166님은 키워드 중에 한국과 이란 사이 키워드가 기억에 남는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외교적인 경고가 한글로 직접 날아왔다는 것부터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콕 집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쪼록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구점에서 탁구채 환불 논란. 요거는 좀 씁쓸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문구점도 경영난이 심한 요즘이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각박한 세상을, 이런 삭막함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밖에 안 됐고 이 세상에 나온 지 14년밖에 안된 아이거든요. 이런 거를 너무 느끼기에는 작고 소중한 아이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문구점, 어떠세요? 문구점 떠올리면. 저는 군것질 사 먹고, 문구점에 가면은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 그냥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항상 인자하게, 그건 얼마야? 이렇게. 100원 모자라? 그러면은 내일 줘. 이렇게 하셨던. 그런 사장님의 인자함이 저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 떡볶이를 팔던 문구점도 있었고요. 그 떡볶이 초록색 접시에 올려서 팔잖아요. 하얀색 동그란 점 팍팍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게 막한 접시에 뭐 몇백 원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그 추억이랑 그런 따뜻함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 게 문구점인데요. 아이들에게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조금만 더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물건 판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10만이가 찾은 1억 2천만 원 감정가인 산삼. 11뿌리에 1억 2천만 원이라. 와, 이거 한 뿌리에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산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산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산삼도 모삼도 있고, 막 자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지 잘 몰랐는데,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군락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산삼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산삼이 스스로 멀리 이동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미 산삼이 붉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바로 아래로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이렇게 모삼 주변으로 대를 이어서 번식하면서, 자삼, 손자삼이 옹기종기 모여서 군락인 오누이삼, 뭐 가족삼을 이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십만이들이 한 뿌리를 발견하고 나면 더 있을 것이니까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그 비싼 금액이 놀랍기도 하지만 지리산 가족삼의 역사가 여기에서 끊어졌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핫 키워드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다른 증상의 치료 효과가 우연히 발견된 약들이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에 쓰이는 치료제가 중증 원형 탈모 환자의 모발을 크게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니까요. 면역 조절제를 중증 원형 탈모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상당수 환자의 두피 모발이 80% 이상 회복됐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여기에서 원형 탈모는 유전자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탈모였다고 하네요. 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슐린 분비를 돕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체중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자 극심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위장 속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는구나. 이렇게 뒤늦게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게 됐다고 하네요. 원래는 안압을 낮춰 시신경 손상을 막는 녹내장 치료제가 속눈썹을 진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수와 우연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짜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네요. 오늘의 비타민 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이 찾아지기를 바라보아요.

내가 걷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목적지를 잃은 건 아니겠죠? 하느님께서는 종종 낯선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테니 말입니다. 답이 찾아질 거예요. 우리 어제 상홍 씨랑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끔 실수로 잘못된 길에 갔을 때 그때만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약들도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곳에 쓰이는 걸 보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곳에 가는 것도 다 그분의 뜻이 아닐까, 무언가를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신승훈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비례 두 번을 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서 시작해 위성정당 논란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장관과 비례 의원직을 겸직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은 기본소득당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연 11억 원을 유지해서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용 전략기획부총장의 월급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용 후보자의 21대 22대 대표발의 법안 116건 중 여가위와 성평등의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강력히 우려했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적극 찬성해 여성시민단체가 부적격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노동당에 있던 시절 당 의사결정을 비밀리에 좌우하는 일명 언더조직에 후보자가 속해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언더조직은 혼전수인결과 낙태금지를 생활 지침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 정당 사무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가 시도당 주소지에 갔더니 비료 포대가 쌓여있는 농장이었습니다. 정당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적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더라도 공동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26건입니다. 작은 정치 결사체의 특성상 가족과 측근이 같이 정당 활동하며 당직과 보좌관을 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지역 시도당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기본소속당만의 말은 일은 아닐 겁니다. 청문회에 가서 해명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가장 거슬리는 것은 장관과 비대의원 겸직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용 후보자가 이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선례일까요? 국민을 위한 겸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계속 민주당과의 연합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정치는 장관이 비례의원을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연합정치로 포장한 비례위성정당으로 혜택을 보고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의정 시간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호르무즈 파병 압박 속에 이란은 이례적으로 한국어로 경고까지 남기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파병 딜레마부터 우크라이나 방산비리 그리고 독일에 덮친 구구 돌풍까지 얽히고 설킨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그리고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개건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란 외교부 대변인 이름이 에스마일 바가이인데요. X의 구 트위터죠. X에 한글로 포스트를 남겼어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저는 약간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란 사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한국어 메시지를 내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한국어한테 이제 공개 경고를 한 건데 이게 대가가 따른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파병을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감당할 게 어떤 건지 너 지금 한번 생각해봐. 이런 좀 압박과 경고인 것 같아요. 이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 한국 국민들에 대한 경고라고 보고 있어요.
0: 예.
5: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공격받아도 우리는 정당화하겠다.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실 은근히 속내는 빨리 유리한 조건에서 종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또 한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또 전쟁에 개입되면 연합전선 형성되잖아요.
0: 예.
5: 그러면 이건 복잡해지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사실 한국은 군사적으로 5, 6, 7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란 말이죠. 그다음 미국도 이제 미사일도 거의 다 소진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국가가 들어오면 또 하나 이 강력한 전선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력히 경고하는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4: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이란의 속내를 조금 엿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한국어로 얘기한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반대 여론을 조금 더 크게 일으키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그 내용을 보면은 64년간 양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고
0: 예.
4: 이란 국민들은 한국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란 쪽에서 반응이 나올 때 레바논 매체를 통해서 익명의 이란 고위 관계자가
0: 예.
4: 이제 약간 위협적인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만한 페제치키한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외교 그 외무장관인 아라그치 장관의 목소리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직 이란 내부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0: 네.
4: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란의 속내가 저는 그대로 읽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렇군요.
4: 한국하고는 척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0: 적절하게 경고는 하되 뭐 완전 이를테면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나서지는 않는 뭐 요 정도 그래서
4: 네.
0: 대변인이 나선 거고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란하고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 우리 이제 강남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
5: 있잖아요.
0: 테헤란로가 네. 있고
4: 테헤란에는
0: 서울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까웠던 한때 가까웠던 나라고 60년이 넘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국의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 네.
0: 그 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와 LNG 터미널을 짓고 있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송전설로 공사를 하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4: 실제로 이란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다하면서 이 상황을 막고자 하는 거죠. 이번에 전쟁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그 걸프 국가들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민간 시설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졌단 말이죠.
0: 예.
4: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미국하고 관련이 있거나 미군 자산이거나 미국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이런 걸로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이란 측은 분명히 우리 공격하는 거 봤지 않느냐. 니들도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라는 최대의 공격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파병 검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자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익명의 뭐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를 한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그러면 한국이 들어가야지. 뭐 이런 논리예요. 그 지금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지금 우리가 참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교수님.
5: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한 약간 설득력 있지만은 사실 무에 통항하고 잘 운영되고 있던 호르무즈를 미국이 먼저 공격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0: 예.
5: 그거는 싹 잊어먹었어요. 지금 전쟁만 끝나면 다시 복구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아니 원유 많이 사가는 나라들이 지켜라. 내 혼자 아니 우리가 안 지켜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키게 만든 게 미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뭐 동네의 뭐 전쟁 놀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인 나라가 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전쟁 파병을 요청하면서 SNS에 하고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면 다 참모들이 따라서 앵무새같이.
0: 예.
5: 이거는 정말 이 동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는 정식으로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도 요청한 내용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 국민들한테.
0: 예.
5: 정부가 뒤집어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는
5: 그러니까
0: 건가요?
5: 그러니까 뒤집어 쓸 지금 파병을 검토한다고 그러고 뭐 보낼 세례까지 검토하는 거 보면 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부가 뒤집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란 전쟁을 하면서 미국 이란 전쟁에 제일 잘해줬던 스탠스는 신중모드로 한 거예요.
0: 예.
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둘려 들어가지 않았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걸 다시 현 상황에서 우리가 통산 압박을 받는다, 뭐 핵잠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압박을 한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스탠스를 변경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노력의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요청을 좀 해봐라.
0: 예.
5: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작전 목적이 뭔지 파견 구문은 뭔지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전투를 하라는 건지 가서 우리가 미군 대신에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건지 이런 걸 다 판단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이 가면은 파병합시다. 그리고 저거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도 국회가 있어요 하는 걸 예. 보여줘야 돼요. 미국만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0: 예.
5: 우리도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데 그쪽에 아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파병할까요 말까요 동의합니까 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부가 뭐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 보도된 거야 자꾸 이렇게 굉장히 그 바리케이드를 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0: 알겠습니다.
5: 우리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다 알아요.
0: 예.
5: 그래서 이제는 보여주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그거는 뭐 국민의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루트를 정확한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0: 알겠습니다.
5: 그렇지 않으면 욕만 하도 먹는다 이게.
0: 예, 일단 뭐 미국에서 공식 루트로 지금 왔는지 이런 요청 파병 요청이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 트루스 소셜 이런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루트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 보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해상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등 30명 안팎의 지원 전력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 정찰 중심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긴 한데 두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면 미국이 만족할까? 두 번째는 이렇게 보내면은 이란도 용인할까? 이 두 가지가 쫙 걸리는데 여기에 이때면은 드론 날라다니고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30명이 가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군사 전문가시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언론 보도로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5: 김준 씨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가 정확히 짚은 거예요. 김준 씨만 짚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알아요.
0: 예.
5: 이 정도 보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내가지고 뭐 흡족하겠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더 보내 그거까지 되겠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보낸다고 저 이란에서 아 그거 비전투 부대니까 괜찮아?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거는 전쟁에 같이 이 한다는 얘기 미국하고
0: 예.
5: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란은 우리한테 적대성을 선포할 것이고 교전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해상 초계기라고 국민들 잘 알아듣기 해상 초계기.
0: 예.
5: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팀, EOD 팀. 그다음에 뭐 군수 지원하면 얘기 됐다 안 됐다 하는 이것도 참 답답한 거예요. 왜 정확히 얘기를 못하냐 이거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아, 이 정도 요청이 왔다. 그것이 국민에 얼마나큼 도움이 되고 국익에 얼마나큼 도움이 되고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런데
6: 예.
5: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해상초계기도 단독 작전 절대 할 수 없어요. 공중을 엄호해 줘야 되고 미국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팀. 아, 그거 가는 이유는 당연히 기류 제거하고 이런 목적인데 기류 제거하려면 호르무즈의 그 미란이 기류를 막 온 바다에 다 까는 거 아니잖아요.
6: 게다가 이제 해협에 들어가야 되는
5: 해역에, 거. 해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6: 예.
5: 공중에 업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러 가는 거지. 그다음 군수 지원하면 마찬가지. 가면 뭐 할 거? 군수 지원 그러면 탄약이나 연료나 식량이나 지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6: 예.
5: 누구를 지원할 거예요? 가면은 미국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했으니까.
6: 예.
5: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도와주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비전 투요원 그건 개념이 없는 얘기야. 일단 미국 한 패가 되는 거야. 쉬운 말로 한 팀이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6: 그렇군요.
5: 그리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없다고.
6: 예.
5: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기되는 유럽,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으로 가서 지금 유엔 역할을 못하니까 그쪽에 가서 정말 전쟁이 끝나면 절대로 공격 행위가 중단된다는 상황에서 가서 하면은 국민들도 안전 안심하고
6: 예,
5: 보낼 수 있죠.
6: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 참여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 막 마침 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참여를 한다라는 게 이 뭘 하는 건가요, 그러면?
5: 영국, 프랑스도 종전이 되면
6: 예.
5: 교전이 안 된, 끝난다는 상태. 이 상태에서 전후 복구, 자유 통항, 그다음 함정 안전 이런 걸 위해서 협력하겠다. 우리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15개국 하다가 지금 30개 이상이 확대되고 우리도 서명을 했어요.
6: 예.
5: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정상회담 때 우리도 충분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전쟁이 근데 전쟁이 끝나야 돼요. 종전을 해야 돼요.
6: 예.
5: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무조건 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 들어와 내가 공격하지. 그럼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엄청나게 우리가 공격받을 대상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유조선 같은 데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지난번 남우호도 공격받았잖아요. 얼버무리고 지금 끝나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겠느냐고.
6: 네.
5: 왜 우리가 남우 전쟁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피해보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냐 이런 얘기죠.
6: 그렇군요. 결국은
4: 이번에 들어가면은
6: 예, 예.
4: 사실은 이번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조선이 왔다 갔다 못해요.
6: 아.
4: 네, 전쟁이 끝나도 만약에 이번에
5: 관계를
4: 파병을
5: 재정립해야지요.
4: 그렇죠. 파병을 하게 되면은 이란으로부터 적대국으로 규정 당하고 나면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과의 관계를 다시 재회복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유조선은 못 다닌다는 거예요.
6: 그렇군요. 굉장히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4: 그렇습니다.
6: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평화 유지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평화 유지군 형태로 가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개인 요청, 각 단독 국가의 요청으로 가는 거하고는 근무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 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국회 비준까지 갈 건지 그럼 과거에
5: 국회 예, 예. 비준이라고 보면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6: 동의. 예, 예.
5: 정부에서 안을 짜가지고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동의 그것이 국민의 예,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의 안전에 유해가 되지 않느냐
6: 예.
5: 이런 걸 다 따져야죠. 그래서 보기는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 전 단계인데 지금 그 전 단계에서도 이미 청와대 쪽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요청이 왔다 공식적으로 왔다 그것도
6: 예.
5: 그렇게 해서 흘려가지고 국민들 여론을 좀 떠볼 필요가 있어요.
6: 네,
5: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여론을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누가 보도하니까 그거는 군수지원하면 보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잘못 얘기했어 막 자꾸 지적하는데
6: 예.
5: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6: 아 그렇군요. 미리 뭐 그렇게 네.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좀 국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처한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를 계속 결부시켜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조금 자주적으로 강하게 나가고자 해도 외교 안보 참모진들이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관례적으로 미국 앞에서 지뢰 위축되고 지뢰 심기 경호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물밑에서 그냥 미국 실무진들이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핵 추진 연료 삼성 가능하겠어?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사용 후 핵 재처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네 권한 얻고 싶은데 이거 되겠어?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라는 식으로 지뢰 짐작해가지고 아, 우리가 심기를 안 거스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앞에서는 거래할 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뢰 짐작해가지고 심기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숙이고 들어가면 더 많은 걸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 동의는 저는 하나의 굉장히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일단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 걸 수 있고요.
6: 예.
4: 그리고 국민 여론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이제 강량 약강.
4: 그럼요.
6: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니 우리도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지난주에도 사실 민정홍 교수님도 그 요 문제는 아니지만 협상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참 그건 어렵네요.
5: 한미 상호 예. 방위조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참모들이 대통령이 하는 거 그때 앵무새 같이 따라서 하지 말고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이건 파병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6: 의무 조항이 아니죠.
5: 마치 의무 조항 같이 지금 막 닥달하고 있다고.
6: 사실 이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은 뭐 네. 이제 우리가 도수는
5: 아니 의무 조항도 아닌데 예. 그걸 의무 조항 같이 왜 안 해? 우리가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지금 침범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공부 좀.
6: 예.
5: 이거는 우리 침공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미국이 먼저 침공했는데 우리하고 상의를 한번 했어요? 아무것도 전략적 협의도 없이 혼자 해놓고 예. 우리한테 너도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핵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도 미국의 조선업 협력할 게 많아요.
6: 예.
5: 미국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우습게 알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중국하고 전략 경쟁하면서 엄청나게 함정 세력도 필요하고 우리 힘도 필요하거든.
6: 예.
5: 근데 뭐 관세 문제, 핵잠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해서 파병해라 압력을 가한다면은 이거는 반미 정서를 엄청나게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6: 알겠습니다.
5: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똑똑한데 아유 무시하고 있거든 지금. 예. 이런 제 정치인들이 못하니까 제가 해주는 거예요.
6: 알겠습니다.
5: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예.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존재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도 모르고 야 무조건 파병해야지 미국이 도와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6: 알겠습니다.
5: 공부 좀 하고 나와서 얘기해야 돼.
6: 예, 뭐 모르지는 않을 거 미국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이제 현실 정치의 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2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칼럼을 공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천궁2가 교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은 나라만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뭐 이라크 뭐 이런 데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미사일만 가는 게 아니고 발사대 교전장치 엄청 복잡해요. 지금 예. 2020년, 22년, 23년, 24년 동안에 조금 전에 얘기한 UAE, 그다음에 사우디, 이라크에서 다 주문했어요.
6: 예.
5: 거의 다 어떤 뭐 그 엄청난 많은 10개 포대, 10개 포대, 8개 포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장에 가면은 죽어나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것인가. UAE도 한 것도 일부만 지금 공급을 했지 예. 나머지는 좀 줄 대기하고 있다고. 이런 거를 보낼 수도 없고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 보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보내면 정치적인 파장이 있잖아요.
6: 예.
5: 지금까지 꼭 참아왔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우리는 정말 살상무기는 안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방어무기라고 얘기했지만은 일단 전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6: 예.
5: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확실히 서버린 거죠. 서버린 거고 또 뭐 정말 비극적인 요는 거기서 미사일은 북한 거, 우리는 방어 무기는 우리 거 하면은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6: 예.
5: 정말 국제적으로 좀 슬픈 일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물리적으로 안 된다, 캐패시티가 안 된다. 너무나 많은 그 양을 우리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여태까지 잘 센서를 유지해왔는데 우리가 함부로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6: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 특유의 이제 찔러보기 이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하고 다른 것까지 같이 압박하려는 전술로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가 필요한 거잖아. 내가 이만큼 성과. 외교적 성과 뭔가 내가 해냈어 이런 것들.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재평론가 보시기에.
4: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계속 북한에 집착하더니 지금은 살짝 또 우크라이나로 옮겨왔어요.
6: 예.
4: 그래서 지난 5일하고 6일 이틀 동안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죠. 그리고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푸틴도 만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자 협상하자 뭐 이런 얘기 잘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 그냥 다 우리 거 줘. 우리 걸로 인정해줘라는 얘기고 우크라이나는 아유 그 영토는 우리가 그거는 양보 못하지 지금 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6: 예.
4: 근데 젤렌스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푸틴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좀 봐서 중간 선거 전까지는 크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외교적 성과가 있네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약간 협조할 것 같은데 우리도 뭐 그거 특별히 나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6: 예.
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언가 조금 회기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6: 그러면 이제 이란과 관련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거고요. 뭐 근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방산 비리가 뭐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이 지금 감사 결과 적발돼가지고 지금 날리고 그래서 무기를 여기다 지원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독일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이거 외신 저도 그 뉴스 자세히 봤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4: 네.
6: 사안이 이런 거죠. 독일의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이제 군용 군수 수송기를 노렸는데 이 시스템이나 뭐 재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러시아제다. 그래서 또 이거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지금 단절을 했고 독일이 먼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니다. 러시아는 우리 거 아닌데 너희들 이거 전쟁해보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맞대응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촉즉발이에요?
4: 지금 러시아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약간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하고 비슷한데 이 정도면은 독일이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야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6: 예.
4: 사실 그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유럽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이거 러시아 드론이다.
6: 예.
4: 러시아가 지금 나토가 어느 정도 방어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려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밝혀졌냐면 재밍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잘못 날아온 경우도 사실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게 아닌데 독일은 조사를 거쳐가지고 러시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 예.
4: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거 지금 메르츠 총리가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부 지지세 결집을 요하는 거 아니겠느냐. 엘리트들이 이거 조작한 거다라고까지 팔짝팔짝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6: 그렇군요.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러시아가 보낸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제가 볼 때는 정밀 타격이죠. 이거는 아주 GPS를 이용한 위치를 정확히 줘야 되고
6: 예.
5: 그 시기에 맞춰야 되고 표적도 하려면은 이건 정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판단했잖아요.
6: 예.
5: 러시아 소행이 아닐 수가 없다. 아, 대사 영사관까지 폐쇄하면 뭔 근거 있으니까 한 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최대의 그 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정도 되면은 근거가 없이 했겠어요? 아주 정밀한 드론 공격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4: 그래서 이 부분이요. 예. 사실은 그럼 러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고
6: 얻을 게 뭔지 그게 궁금해요.
4: 사실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작스 아날트 주에서 왜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여기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예. 43.8%를 얻어가지고 1위를 했단 말이에요.
6: 예.
4: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6: 동독 지역이죠 여기가.
4: 네, 옛날 예. 동독 지역입니다. 예. 근데 그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AFD는 늘 지지율이 1위였는데 유독 여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 전반적으로 독일 내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AFD가 원하는 게 뭐냐면 친러 성향이에요. 그리고 독일 학교에서 러시아어도 교육시키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러시아와 다시 경제도 회복시키고 좋게 지내자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6: 예.
4: 자 그러면 이 AFD를 견제해야 되는 나머지 정치인들, 정치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든 적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AFD가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인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6: 예.
4: 국민 여러분 AFD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이 분위기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6: 그래서 독일이 좀 세게 나오고 이렇게 뭐 영사관까지 폐쇄하고 공관까지 폐쇄하고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4: 실제로 러시아의 뭐 소행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예. 그 소행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6: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예. 이 국제 정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뭐 1차 세계 대전도 그렇고 진짜 우연찮게
4: 그렇죠.
6: 이미 유증기는 가득 찬 데에서 불 딱 한 명이 누가 키니까 그냥 폭발한 거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리는 거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네,
6: 노래로 이어갑니다. 터틀스의 해피 투게더.

0: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대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주요 부처의 세종행과 함께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지자체 간의 치열한 유치전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늬만 이전을 넘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게 예전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어졌던 그런 게 한 번이 있었고 네. 이제 이번에 2차란 말이에요.
1: 네네.
0: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왜 하는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왜냐하면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반발이 거세요.
1: 네네.
0: 뭐 그 여러 가지 그리고 1차 때 잘 안 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자는 것이죠.
0: 예.
1: 그리고 그 목표는 너무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 수도권 과밀은 부동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경제의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0: 예.
1: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죠. 사실 지난번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그 효과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제가 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0: 예.
1: 그렇다고 해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불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책인데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0: 예.
1: 1차와는 다른 좀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제 좀 현재까지 나온 윤곽이 나온 얘기를 좀 해보면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검찰청, 경찰청,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세종시로 이제 가는 내용이 있고
1: 네.
0: 공공기관이 지금 뭐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올 4분기 중에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부터 이전을 해가지고 아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상당수가 다 지방으로 내려갈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1: 네.
0: 좀 약간 시간이 늦춰졌어요, 사실은. 더
1: 네.
0: 빨리 좀 발표를 하려다가 지금 굉장히 좀 뭐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졌는데 일부에서는 요거 좀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의 지금 통합 통폐합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예를 들면 발전 5사도 통합을 하고 막
1: 네네.
0: 이게 지방 이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통합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네네.
0: 되면 새로운 법인이 들어서면은
1: 네네.
0: 이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가 어려워서
1: 네네.
0: 이렇게 해서 일부러 지금 통폐합을 좀 시킨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0: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공기업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지방 이전과 무관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 통폐합은 국민들의 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또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면 이제 본사를 어디로 둘까 하는 판단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그 판단을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맞물려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좀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옛날에 좀 복귀를 해보고 다시 네.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1: 네.
0: 저도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분들 많이 아는데
1: 네.
0: 그러니까 뭐 기러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이제 공무원이면은 아내랑 자녀는 서울에 있고
1: 네.
0: 그리고 본인만 내려가 가지고 있다가 주말에 또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출장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회의 만들어 가지고 일찍 올라오고
1: 네.
0: 여기서 뭐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우수한 양질의 소위 말해서 자원들이 나는 이거 여기서 못 살겠는데 그래서 퇴사를 하거나
1: 네.
0: 자원이 좋은 자원이 그 공공기관에 들어오지 않는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1: 네네.
0: 어떻게 좀 보세요?
1: 그건 뭐 사실이죠.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예. 지적이시고요. 1차 때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그 지역에 과연 정착을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미흡합니다.
0: 예.
1: 아직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층이 많죠. 나이 든 계층은 더하고요.
0: 예.
1: 왜냐하면 서울에 다 기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는가. 그 근본 배경 중에 하나는 혁신도시라는 곳을 만들어서
0: 예.
1: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는 큰 대도시와 가까운 곳도 있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도 꽤 많아요.
0: 그냥 그 도시 하나만 똑 있는 거죠.
1: 그런 데가 많아요.
0: 예, 예.
1: 뭐 진주, 김천 이런 데가 좀 대도시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나마 나주는 좀 광주에서 가까운 편이고
0: 한전이 있는
1: 네,
0: 예.
1: 네. 이렇게 좀 동떨어진 곳에 기관을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주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0: 아. 네. 그러니까 생활 기반 시설이 별로 좋은 게 없고 교육 문제도 조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이제 주로 수도권에서 살던 분들 아닙니까?
0: 예.
1: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죠.
0: 그렇군요. 네. 그럼 2차 지금 하는 거는 그게 잘 되는 건가요?
1: 이제 1차 때보다는 그래도 혁신도시가 조금 이제 조금 나아졌죠.
0: 예.
1: 그러나 여전히 혁신도시의 생활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그 기왕에 와 있는 공공기관과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0: 예.
1: 혁신도시로 가는 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가봐야 시너지가 별로 없다.
0: 예.
1: 그렇다면 굳이 혁신도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
0: 예.
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광역도시로 보내야 정주 확률이 높아진다.
0: 5극 3특의 그게 좀 방향 취재에도 맞는
1: 그게 맞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뭐 주요 10개 공공기관 분석을 해봤더니 퇴사자가 2배로 증가했고 34세 이하 청년 퇴사자는 2.4배
1: 네.
0: 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니 청년들은 여기서 살 생각이 없다. 그런 뭐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춰줄 수도 없지만은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1: 네.
0: 기관들도 난리예요. 저도 뭐 아는데 그렇죠. 많은데 지금 국채은행 노조는 뭐 총파업을 예고했고 지금 대검찰청만 세종으로 갈 경우에는 사법공조가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1: 네.
0: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농협은 우리는 국채은행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지금 가라고 하냐.
1: 네.
0: 우리는 못 간다. 막 지금 뭐 시위하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뭐 산업은행, 뭐 기업은행,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 국채은행들.
1: 네.
0: 어떻게 뭐 비효율성이 그런 데들 가면은 뭐 발생을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이 지식과 기업이 있는 이 컨택이 떨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정부

0: 참 난감한 일입니다.
1: 지금 제 주변에 이직 알아보는 사람이 지금 천재예요, 지금.
0: 사실은 제가 속한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서울에 예. 있다가 세종시로 이전을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1: 예.
0: 그때 느꼈던 당혹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생활 여건만 잘 마련이 된다면 또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관이 이전할 곳이 그냥 허벌판이 아니라
1: 예.
0: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 그 1차 지방 이전 때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또 하나가
0: 네.
1: 이게 너무 지역에 나눠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산업적인 연계성 그래서 네. 좀 특정 지역에 차라리 조금 몰아줘서 이게 산업 시너지가 나는 공사들이나 공공기관들을 좀 몰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0: 네, 그냥
1: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에 네. 이렇게 있으면은
0: 네.
1: 이게 안 되니까 그거는 이번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0: 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1: 예.
0: 사실은 비수도권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공공기관들을 기능별로 묶어서 몰아줘야 됩니다.
1: 예.
0: 그래야 거기서 시너지도 발생하고.
1: 그리고 산업 생태계도 그래야 발전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 지역에 있는 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기회를 받지 못한
1: 예.
0: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1: 다 들고 일어나겠죠.
0: 그럼요. 그런 점에서 좀 정치적인 좀 서포트가 좀 필요하다.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예.
0: 국민들의 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1: 그렇군요.
0: 몰아주기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1: 이미 지자체 간에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좀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가스공사하고 네. 석유공사가 통합을 하게 됐는 통합한다고 이제 냈는데
0: 네.
1: 김상욱 이제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이제 울산에 와야 된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구시는 이제 가스공사가 있는데 가스공사가 자산이 더 2.8배 크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 공사는 대구로 와야 된다. 이거 그러면은 한 군데 보내면은 한 군데로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뺏긴 데는 지금
0: 네.
1: 각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 발전 5사도 부산, 울산, 진주, 보령, 태안에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한 군데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네 군데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0: 네.
1: 우리 다 죽겠다. 뭐 네. 이러면서 뒤집어질 텐데 이거 네.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0: 그 참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가 보면 자칫하면 심지어 본사까지 쪼개지지 않을까 하는 전 걱정도 들어요.
1: 아 본사를 쪼개가지고 각각 돈. 그러니까 이게 네. 핵심은 고용이 있고 이게 법인세나 이런
0: 그럼요.
1: 게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건데.
0: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나 너무 이걸 정치적인 나눠먹기에 집중하다 보면 심지어 본사까지 나누어 가야 한다는 그런 발상을 할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1: 예.
0: 그러나 통합의 취지는 모아서 기능의 시너지를 놓겠다는 건데 본사를 쪼개놓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 남았습니다만
1: 예.
0: 네, 그 원칙을 잘 세워서 적절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뭐 원론적인 말씀을 그 정부가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또 총선을 앞두고 또 뭔가 안배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지 좀 걱정도 됩니다. 그 수도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이 그래도 뭐 수도권에 뭐 막강한 어떤 뭐 상대적인 지위라든지 이게 뭐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에 그리고 이제 공장도 많고 무슨 경기 남부권에는 이제 뭐 반도체 공장도 있고 뭐 본사들이 다 일반 기업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들이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상당히 이제 빌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이제 그건 뭐 결국 잘 매각을 하고 활용을 잘 해야죠.
1: 예.
0: 그런데 뭐 요즘 일부는 뭐 녹지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주택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1: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니까.
0: 그렇죠.
1: 예.
0: 이제 그런 경우에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확대하면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를 부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나 일자리를 지방에 이제 보낸 거니까요. 일자리를 보내고 사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 일자리

0: 보낸 효과가 더 크죠.
1: 예.
0: 네, 일자리를 보내면 결국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수도권에 남은 기존 자산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다. 그거는 활용할 방법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지역에 이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권한들도 좀 지역에 줘야 된다. 네. 지방 정부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 분권 5극 3척을 만들려면은 단순히 연간 뭐 몇 조 원 더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특히 지금 공공기관 뭐 이런 공무원들까지 이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대안들 생각들이 있을까요?
0: 네, 그건 아주 적절한 방향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비해서 뭔가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는 항공모함 유턴하듯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1: 예.
0: 지방별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나가는 지방 정부, 뒤처진 지방 정부가 생기면 전부 잘 나가는 곳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자면 지방 정부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1: 예.
0: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려면 지방정부가 좀 커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광역, 시도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나마 최근에 광주, 전남 하나 이제 통합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앞으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다 통합해 나가서 광역 지방정부의 규모를 키워야 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바라건대는 그거보다 더 발전을 해서 호남과 충청을 하나로 묶고
1: 예.
0: 경상 전체를 하나로 묶고 서울과 인천을 하나로 묶고
1: 예.
0: 경기와 강원도를 하나로 묶는 이런 대광역 예, 예. 대광역 중심의 행정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준 연방제 수준의
1: 연방제
0: 수준의 그런 자치권까지도
1: 예.
0: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미래 얘기입니다만
1: 아니,
0: 장기적인 우리 그림으로 저는 좀 지향했으면 합니다.
1: 그런데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거의 중앙집권이 거의 5천 년 이 뼛속까지 각인된 나라에서 연방제가 가능을 할까요? 저 약간
0: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만
1: 예.
0: 그러나 그걸 변화시키는 한해 인프라가 되는 거죠.
1: 아.
0: 이런 그 준 연방제 수준의 지방 발전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0: 이와 함께 물론 수도 이전의 완성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수도 이전이 반만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앞으로 물론 이제 국회도 분원이 생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생긴다고 합니다만 명실공히 헌법을 고쳐서 수도를 명실공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발전이 그 남부 지역에까지 온기를
1: 예.
0: 온기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 개헌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0: 어렵죠.
1: 지금 네. 예, 뭐 야당에서는 또 대통령이 연임 안 해야 된다 선언을 해야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서 아 이게 취지는 좋은데. 좀 산 넘어 산이다 그 생각이 드는데 또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공공기관 공이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9월 8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NGS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0: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 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3: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4: 9회말 조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9: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 속에서 새삼 다시 느껴지는 점은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알아서 잘 흐른다는 겁니다. 제발 시원해지라고 재촉했든지 아니든지 적당히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은 불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모든 순간은 한때인가 봅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도 한때, 시험을 앞둔 수험생도 한때, 더위도 바람도 다 한때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 없는 게 계절이라서 오늘 같은 날씨가 더 반가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환의 화양연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날씨 너무 좋았죠? 어떤 화요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물론 낮에는 한낮에는 30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조금은 덥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뭐 20도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대관령은 아침에 10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던데요. 와, 그 정도면 꽤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 K

0: 계절이 알아서 잘 흐르는 것처럼 지금의 날씨도, 이 좋은 날씨도, 또 우리의 하루도 또 흘러가 버릴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더 소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소희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오늘 2부는 우리 모두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 이별 여행의 주인공 원미연 선배님의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 꾸며집니다. 자,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2부는 유튜브로도 넘어오세요. 자, 1부는 역시 또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음접풍 가족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공미역 유자 등이 가득 들어있는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홍자영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안녕하세요. 비록 오프닝 멘트는 놓쳤지만 꼴랑 20분 정도 머물 수 있겠지만 쫑디 목소리 들으며 분위기 좋은 음접풍에서 충전하는 이 시간 감사히 여기며 머물다 갈게요. 네, 자영님 어서 오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 고마운 게 일 때문에 자영님은 일 때문에 잠깐 짬이 날 뿐인데 그때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을 제 라디오 함께 해주는데 투자해 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박효진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에 차가 밀려서 자꾸 지각을 하는 바람에 오늘은 버스 타고 출근했어요. 너무 일찍 도착해서 회사 근처 공원에서 나무근에 타며 풀 메이크업하고 당당하게 출근했어요. 퇴근 후에도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마침 자리에 앉아서 꿀잠 자며 왔네요. 자차와 대중교통 장단점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 출퇴근할 때 그리고 약속 있을 때는 대중교통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특히 대도시는 다 그럴 것 같고 부산도 그렇고 차가 막히면 어우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아니면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 예,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마음 편하게 출퇴근하고 약속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여유 있는 아침 시간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당님께서 쫑대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갔다 오늘 새벽에 도착. 근무하고 퇴근해서 지금 부대찌개 키트 만들어서 저녁 먹으려 합니다. 쫑대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좋으네요. 네, 다영님 어서 오세요. 부대찌개 키트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대찌개 세트 나온 거를 조리해서 드신다는 뜻인 거죠? 그런 거죠? 부대찌개 키트라고 하신 거 보니까 키트를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셔서 키트를 어떻게 만들지? 공장하시나? 이런 생각도 네, 맛있게 맛있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먹었던 부대찌개 그 세트 만들어 놓은 그 주문해서 먹었던 세트가 있는데
아, 그거 정말 맛있는데 알려드릴 수도 없고 아마 다영님이 드시는 것도 맛있는 거겠죠. 김수정님께서 어제 저녁에 장어 먹었어요. 야미야미 하시면서 장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장어는 언제 먹어도 맛있죠. 네, 아주 그냥 2열 종대로 줄 세워놓은 장어 사진을 쫙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맛있으셨습니다.

셨겠어요. 류영진님께서 저는 한우 투불 굽고 있어요. 살 빼야 하는데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유독 이 먹는 얘기가 특히 메뉴들이 심상치 않네. 와우. 참고로 저는 집에 하나 남은 게 있길래 짜장라면 끓여 먹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요. 투뿔 맛있게 드세요. 영재님, 박진경님께서 오늘은 왠지 가을을 잠시 만끽했더니 든든한 두 남자가 있는데도 외롭더라고요. 가을 타나봐요. 그냥 울컥, 잠시 울컥했는데 종디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네, 든든한 두 남자가 있어서 이렇게 가을도 탈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일기예보의 떠나려는 그대를 준비했고요. 이어서 웅산의 Yesterday.

음악 있는 찬여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수이자 작곡가 한대수 선생님의 명곡을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두 곡 모두 이 한대수님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헌정음반 리버스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음반은 전인권, 김목겸, 강산의 YB, 신대철, 김도균, 손무현, 이상은, 호란, 이현도, 몽니를 비롯해 데뷔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선배 조영남님까지 이 많은 가수들이 참여한 일종의 한대수 헌정 앨범이었죠. 특히 기타리스트인 손무현 씨는 직접 프로듀서를 맡아서 7개월 동안 음반 작업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다른 가수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한대수님의 음악을 각자의 색깔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음반입니다. 또 한대수님 역시 여러 곡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죠. 그중 두 곡을 들어볼 텐데 먼저 이 한대수님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행복의 나라입니다. 이 곡은 한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YB가 불러줬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포크 스타일로 시작해 갈수록 역동적인 사운드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원곡이 가진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YB다운 강렬한 에너지와 흡인력으로 재탄생시킨 곡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듀스 출신의 이현도 씨가 래퍼 MC 메타 그리고 원작자인 한대수님과 함께 부른 물 좀 주소입니다. 이 곡은 흔히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담은 노래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한대수님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달동네 허름한 방에서 생활하던 시절 자신의 답답하고 막막한 처지를 토해내듯 만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라 당시 자신이 느꼈던 목마름과 답답함을 물 좀 주소라는 절박한 외침으로 풀어낸 거죠. 이걸 이현도 씨는 원곡을 180도로 뒤집어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재현합니다. 자, 그럼 포크락의 레전드 한대수님의 명곡 두 곡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YB의 행복한 나라, 행복의 나라, 이현도 그리고 MC 메타가 불러주는 물 좀 주소.

나도 묻어나봐 내 목에 털 수 없는 갈증과 갈등 도대체 나네 계속 목말라 태양 같은 눈동자의 시원한 물점 새빨갛게 달아오른 내 몸에 물점 언덕을 넘어가다 쓰러진 몸이 제발 시원한 물점 마르고 마른 이 땅에 많은 작곡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한대수님의 명곡을 리메이크한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난 물 먹고 있어 크크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윤을현님께서 중디님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주방 치우고 앉아서 빨래기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곡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요. 아, 저도 집에서 빨래 좀 개봐서 하는데 빨래기 할 때는 이 라디오 들으면서 음악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친구. 이주원님께서 정디 내 편이 쭈꾸미 잡으러 와서 오천항에서 차박하며 듣고 있어요. 내 편은 새벽 4시에 배 타러 나가고 전 좀 자다가 갈매못 순교성지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오천항의 전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야 좋네요. 이렇게 그 남편의 취미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같이 배 타고 나가진 않아도 또 그곳에서 또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따가 또 새벽에는 만선을 해서 돌아올 남편을 이 항구에서 기다리고 와 무슨 드라마 한 장면, 영화 한 장면 같아. 네, 쭈꾸미 많이 잡아와서 갓 잡은 쭈꾸미 먹으면 진짜 맛이 다르겠죠? 정말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낚시 자체가 또 재밌기도 할 것 같고. 아 궁금하네요. 쭈꾸미 낚시. 유현미님께서 정대님 출첵합니다. 드디어 원하던 책갈피 득템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 가끔씩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김광석님의 마음속의 풍경도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득템하셨다는 책갈피를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 레이블에서 만든 레미제라블 세계문학전집 그 레미제라블 책갈피인데 레미제라블 그 표지 이미지가 프린트가 돼 있어요.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는 그 레미제라블의 표지 얼굴이 아닌데요. 약간 엄지손가락 바닥에다가 레미제라블 머리 붙이고 모자 씌운 듯한 골무 느낌의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네. 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책갈피로 만든 건지. 아, 어쨌든 책갈피 너무 귀여운데요. 자, 유현미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마음속의 풍경 이 노래 함께 들으시죠.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12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정디, 제가 회사 근처 카페 중에 거의 2년째 다니는 곳이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사장님이 자꾸 제 커피값을 안 받는 거 있죠. 처음엔 오랜 단골이니 하루 서비스인가 했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오늘 그냥 드세요 하면서 결제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부담이 돼서 사장님 왜 돈 안 받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손님이 얼마 전에 저희 엄마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났거든요.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카페 근처 횡단보도에서 장바구니를 쏟은 할머님이 계셔서 같이 주워드리고 택시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사장님 어머니셨대요. 아, 그걸 또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었는데 민망해서 오늘은 일부러 현금을 챙겨가서 커피값 내려고 했지만 또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저 언제까지 무료 커피 마셔야 할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9125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 정말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냥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와드린 것 뿐인데 참 근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 당황하셨을 텐데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장바구니가 쏟아졌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 연로하신 분께서. 근데 그런 어머니를 선뜻 도와주신 너무나도 고마운 은인 같은 이 9125님. 뭐 제가 그 카페 사장님이라면 솔직히 뭐 평생 커피 무료라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그 정도로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장님 마음은 정말 그렇게 9125님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그 서비스 받아서 커피 드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되면 오래 계속되면 좀 부담은 되고 그런 거니까 그 마음 다 알겠으니까 이제 적당히 좀 지났을 때 이번에도 돈 안 받으시면 저 이제 이 카페 못 와요 이렇게 한번 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사장님께서도 웃으면서 계산해 주지 않으실까 또 그런 생각 드네요. 참

이렇게 너무 좋은 카페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됐네요. 단골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9125님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미숙님께서 따숩고 훈훈 혹시 두 분 싱글이시면 인연을 이어가 보시니 예뻐서요. 제가 주책인 거죠. 정미숙님, 네.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도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또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만약에 그런 그 조건이 서로 맞는다면. 강광희님께서 잘하셨네요. 선행을 하셨으니 마음 편히 드세요. 그치만 어느 정도는 지나면 그냥 돈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사장님은 진짜 사장님 마음은 평생 무료라도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내 어머니를 아무 조건 없이 선뜻 도와준 누군가의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은 커피 뭐 몇 잔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될 정도로 정말 고마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빌리 어쿠스티의 소란했던 시절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원미연 선배님 함께하는 날인 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로도 넘어오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네모난 모양으로 한 손에 쏙 들어왔던 카세트 테이프는 네덜란드의 전자기기 제품 개발자였던 루 오스틴에 의해 탄생됐습니다. 그는 릴 테이프가 크고 짜증이 난다며 팀원들에게 작고 싸고 쓰기 쉬운 기기의 제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켓 안주머니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카세트 테이프는 1963년 8월 베를린 라디오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엔 음질도 그다지 좋지 않고 또 주행 속도가 느려서 그다지 큰 인기는 얻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80년대 초반 걸어다니며 듣는 워크맨 기기가 등장하자 LP와 달리 듣는 장소의 해방을 가져오며 카세트 테이프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카세트 문화는 또 라디오와 뗄 수 없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DJ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이야기하면 공테이프를 얼른 오디오 데크에 넣고 녹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기다리다가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눌러보지만 결국 DJ 멘트 끝부분이 함께 녹음되기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녹음하기 위해 라디오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했던 분들 많으시죠? 지금으로 치면 뭐 플레이리스트 공유 정도일 텐데 녹음을 직접 하는 일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디지털 음원은 몇만 번 들어도 음원이 똑같지만 카세트는 오래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지고 또 연필을 끼워서 돌돌 감아야 했었잖아요. 아끼고 좋아했던 만큼 낡고 또 늘어졌지만 그만큼 그 시절 그 순간의 모든 애정이 이 작은 카세트 테이프에 잔뜩 담겨져 있었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였습니다. 자, 이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우리 학창시절의 모든 것이 됐던 기억, 아마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 추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 복고 트렌드 때문에 일부러 이 카세트 테이프를 찾아서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그 중고 가전시장에서 인기라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예전 우리가 느꼈던 그 낭만을 요즘 MZ들도 함께 느낀다는 게 참 묘하기도 하면서 기분 좋기도 하고, 뭔가 같이 공유할 게 생겼다는 거, 그런 생각에 또 더 신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의 노래, 아마 90년대에 카세트 테이프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라디오로도 열심히 들으셨을 거고, 라디오에 신청곡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녹음 버튼 누르셨던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정말 그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분을 제대로 뵌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너무 뵙고 싶었던 선배님이라 오늘 살짝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자,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혹시 이 스튜디오의 풍경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넘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1: 자, 오늘의 주인공 원미연 씨를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분의 목소리는 너무나 유니크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목소리. 자, 카세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시죠.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진 보컬 원미연 선배님 함께합니다.

0: 원미연 선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뭘 그렇게 아니 열심히 듣고 계세요.
1: 어머 내 목소리 좀왜 이렇게 아니 어디서 구하셨대요?
0: 이 지금 실황이 어떤 공연 실황인 건지 설명해 주세요.
1: 아마 제 개인 콘서트인 것 같은데요.
0: 아니 근데 그 이덕화 선배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1: 이덕화 선배님이면 네. 토요대행진? 쇼토요대행진?
0: 아마 그런.
1: 네, 아마 그런.
0: 근데 이덕화 선배님과 뭐 무대를 너무 많이 하셨을
1: 맞아요,
0: 테니까.
1: 맞아요. 제가 MBC 대학가에서 할 때 MC를 이덕화 선배님.
0: 맞아요. 하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찾아보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저 그 영상 보면서 놀랬던 게
1: 왜요?
0: 원미연 선배님 하면 워낙 그 끼도 많으시고 또 되게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그 가수 선배님이셨어가지고 적당히 뭐 느낌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대학가요제 무대는 선배님 완전 신인 때
1: 첫 무대죠. 첫 무대.
0: 몇 살 때였어요?
1: 그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0: 아니 거기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첫 무대인데 네네. 김병조 선생님하고 거기서 꽁트를 하세요.
1: 꽁트를 해요.
0: 노래 전에.
1: 맞아요.
0: 너무 자연스럽게.
1: 제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기 전공이에요.
0: 와.
1: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1학년 때부터 이미 해본 네.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큰 집회를 못하게 해서 저희가 MBC 홀에서 했어요.
0: 네.
1: 대학가요제를 원래 장충체육관 이런 데서 했어야 되는데 홀이 좀 아담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덜 긴장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워낙 대학가요제 그러면 전 국민이 보는 그런 생방송이잖아요.
0: 네.
1: 그때는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대학가요제 그냥 그 시간이면 다 봤던 것 같아요. 워낙 인기가 많았었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러니까 아무리 객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그 무대 자체가
1: 많이 즐겼죠 제가.
0: 저 같았으면 막 덜덜덜덜 떠느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김병준 선배님이 워낙 잘 맞춰주셨어요.
0: 자, 우리 그 원미연 선배님은 최근에 네네.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영상이 하나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요즘 그 MZ세대들에게도 네.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네. 가수세요. 성시경 씨하고
1: 예 네, 맞아요. 성시경 씨 유튜브 안에 있는 네. 노래를 이별여행을 같이 하게 됐는데
0: 네.
1: 이제 이별여행의 그 목소리가 그냥 예전 목소리를 그대로 갖다 놓은 혹시 편집한 거 아니냐 저 처음에 그대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저도 그거 보고 아니 어떻게 이 목소리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1: 그래서 저 원래는 제가 먼저 노래를 해서 보냈어요.
0: 네.
1: 성시경 씨랑 같이 한 게 아니라.
0: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죠.
1: 네, 그래서 처음에 노래를 보냈을 때는 노래가 조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성시경 씨한테 나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네. 내가 노래를 잘해서 다시 한 번만 보내볼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별여행을 했던 서울 스튜디오를 찾아갔어요.
0: 스튜디오를요?
1: 그 녹음했던, 네. 스튜디오를 바꿔가지고.
0: 네.
1: 그 옛날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별여행을 연습을 해가지고 제 음반을 듣고 네. 연습을 했어요. 창법을.
0: 와. 그래서
1: 네.
0: 그 최종 영상이
1: 네네네,
0: 나온 거예요?
1: 네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서울 스튜디오 예전에 녹음했던 그 곳을 찾아가서 그 조명에 그렇게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막 더듬으면서 노래를 해서 보낸 게 이제
0: 아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미연 선배님은 노래 실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1: 아니에요.
0: 아유 왜 그러세요?
1: 저 노래
0: 어렸을
1: 실력...
0: 때부터 정말 그 까랑까랑하고 또렷또렷한 그리고 음정 너무 정확한 에이. 그런 노래 목소리로 유명하셨는데 그런데도 후배와 노래하는데
1: 긴장했죠.
0: 연습을 하고
1: 네. 왜냐하면 저 앞에 계신 분들이 한 70분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영상의 조회수나 이런 걸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다들 긴장하셨고
0: 네.
1: 다들 잘하셨더라고요.
0: 네.
1: 김정은 씨도 엄청 잘하셨더라고요. 내가 성시경 씨한테 나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첫 번째 녹음은 없던 걸로 하고 내가 이제 다시 스튜디오를 바꿨어요. 그래서
0: 네.
1: 근데 그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너무 오래전에 기억을 살려서 그냥 노래를 해봤는데 그게 저하고 톤이 안 맞으면 그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엔지니어분들은 그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주셔가지고
0: 네. 네,
1: 잘할 수 있었죠.
0: 이게 사실 이 선배님이 하루 이틀 노래하신 게 아닌데
1: 네네.
0: 노래하시면서 이 창법이라든가 느낌도 이제 변하게 바뀌죠. 되거든요.
1: 바뀌죠. 맞아요.
0: 그런데 다시 예전의 그 노래의 느낌과 창법을 찾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방에 찾아지는 게 아닌데 그걸 그대로 재현하신 거 보고 아 역시 선배님이구나 아유,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아마 이 영상을 보는 MZ들도 다
1: 네,
0: 느끼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1: 그래서?
0: 성시경 씨와 공연까지
1: 맞아요. 어제였게
0: 어제였어요.
1: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0: 토요일
1: 자 오늘은 네 성시경 프렌즈 자 오늘은의 이제 네. 양희은 선배님 저 거미 권진아 씨 김광진 씨 김정훈 씨 그다음에 쿨의 이재훈 씨
0: 네.
1: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리스
0: 맞아요. 그 성시경 씨하고 같이 노래한
1: 같이 노래한 외국
0: 그 가수
1: 그분까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아홉 네. 명이
0: 와
1: 3시간 반 공연을
0: 무대 정말 좋았겠다.
1: 너무 좋았어요. 11,000명씩 들어왔는데 네. 이틀 동안 2만 한 몇천 명 오셨는데
0: 와.
1: 저도 그런 무대를 처음 써봐가지고
0: 아니 그런 무대 처음이라는 게 저는
1: 그러니까 열리는
0: 믿어지지가
1: 마키나,
0: 않아요.
1: 열리는 마키나 이렇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무대를 써봤지만
0: 네.
1: 너무 오래전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큰 무대를 써보니까 네. 완전 신인?
0: 긴장하셨어요?
1: 너무 긴장하고 잘하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무대가 너무 크니까 인이어 전 원래 인이어를 안 끼거든요. 인이어를 끼면서 노래를 하니까 함성도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그냥 현장음이 같이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해내 그래서 아 창법을 좀 이제는 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생활형 가수가 네. 돼가지고 노래를 막 밀고 땡겨 던졌는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네. 공연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0: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쫙 그 옛 느낌 다시 살려서
1: 글쎄요 그게 네.
0: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공연이 계속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선배님.
1: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 너무 좋은 거고요. 네. 좋은 경험했어요 저한테는 진짜로 오랜만에
0: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0: 아, 근데 뭐 그런 그 대단한 선배님들과 같이 공연을 할수 있었던 성시경 씨가 또 복이 많은 후배인 것 같기도 하고.
1: 복이 많은 후배님이기도 하지만 성시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요의 발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된게 아니라 그 선배님 때부터 이어왔던
0: 맞아요.
1: 그 역사를
0: 맞아요.
1: 그거를 벌써 4회차, 저는 이제 4회차지만 그 이미 성시경 씨는 몇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요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0: 네.
1: 너무 감사한 거죠. 그분들을 무대에 올려주고 그거를 기획해서 그 실행에 옮긴다는 거는 정말 이거 뭐 방송사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내는 성시경 씨를 보면서 감사하고
0: 네.
1: 그다음에 양희은 선배님하고 함께 제가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것도 정말 영광이었어요.
0: 아,
1: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0: 네.
1: 때.
0: 진짜 우리 케이팝이 지금 세계적인
1: 네.
0: 히트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저는 선배님들이 다 닦아놓으신
1: 아, 네.
0: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1: 네.
0: 아마 모든 후배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고, 요즘에 그 예전 선배님들 음악을 다시 듣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잘못 느꼈는데, 진짜 요즘에 들어보면 음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특히
0: 반주에서부터, 노래에서부터.
1: 그때는 우리가 살려놓고 가지를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면 피치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음을
0: 맞아요,
1: 맞추고 이런 게
0: 맞아요.
1: 기계적으로 많이 발달을 하지 않고,
0: 후보정을 잘 못할
1: 맞아요.
0: 때니까.
1: 펀칭을 하긴 하되, 펀칭은 할수 있었어요. 살려놓고 그냥
0: 지금 선배님께서
1: 그분,
0: 그 녹음실에 쓰는 전문
1: 네, 전문용어를
0: 용어들을 지금
1: 자꾸만 하니까,
0: 쓰시는데.
1: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음이 틀리면 그 음만 살짝 뺐다가 이어가면서 거기만 다시 정음을 내야 되는.
0: 맞아요.
1: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정도 되고, 뭐 수정도
0: 네.
1: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지만 그것도
0: 아니,
1: 가능하긴
0: 그래서
1: 하지만,
0: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배님들이 노래를 훨씬 더 잘하세요. 요즘 후배들보다. 요즘 후배들도 노래 너무 잘하지만,
1: 잘하지만, 네.
0: 정말 그 현장에서 갈고 닦은 그
1: 예.
0: 실력들은 선배님들을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1: 저희,
0: 요즘 노래 들으면 정말 놀래요.
1: 근데 마찬가지시지만 저희는 앨범을 10곡씩 냈잖아요.
0: 맞아요.
1: 1년에 걸쳐서 스튜디오 갖고 그 10곡을 녹음하는데 진짜 매달 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했기 때문에 옛날 작곡가들은 정말 또 엄청 깐깐했어요.
0: 자, 이제 선배님 모셔놓고
1: 네네.
0: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막
1: 오!
0: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 네.
0: 일단 많은 분들이 환영의 글들을 올려주고
1: 어머나,
0: 계신데,
1: 어머나.
0: 임이대례사님께서 처음 데뷔했을 때와 지금이랑 변함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노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1: 아, 네네.
0: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크리스탈 님께서
1: 네.
0: 기쁘다 보는 라디오 오셨네요. 미연 언니랑 쭝디 오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8127 님께서 미연님 목소리 외모가 어떻게 90년대 그대로이시죠? 늘 응원합니다. 4집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미연님 팬 곰돌이가라고 글 주셨습니다. 뭐 듣고 싶으신 노래들이 많으실 텐데 신청곡들을 오늘 뭐다 틀어드릴 순 없으니까 혹시 신청하신 곡이 나오면 행운이신 걸로.
1: 네.
0: 네, 박진경님께서 연디 미연 언니. 아, DJ 하실 때
1: 네, DJ
0: 연디시구나.
1: 연디예요.
0: 네, 음접풍에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음접풍이 안 하는 주말 저녁엔 언니 라디오 가요 본색 잘
1: 네,
0: 듣고 있어요라고.
1: 맞습니다. 예, 가요만 나가요, 저희는 또.
0: 주말에만
1: 예,
0: 라디오를
1: 주말에만,
0: 하신다고.
1: 네. 일요일, 토요일, 8시에서 10시.
0: 딱 좋네요. 주중엔 제거
1: 아,
0: 듣고
1: 맞아요.
0: 주말엔 우리 원미연 선배님 라디오 듣고.
1: 그럼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원미연 선배님 모셨는데 우리가 노래를 한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1: 네.
0: 첫 곡은 저희가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장 듣고 싶은 그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원미연 선배님의 이별 여행.

0: 아, 우리가 기억하던 그 목소리, 그 노래, 예, 원미연 선배님의 이별 여행 듣고
1: 네.
0: 왔습니다. 아니, 이게 원곡이잖아요.
1: 원곡이죠.
0: 그죠? 아니, 성시경 씨하고 부른 그 영상 속의 노래도 별
1: 네.
0: 차이가
1: 별
0: 없어요.
1: 차이가 없어요.
0: 비결이 어떻게 목소리 관리를 하세요?
1: 저는 목소리는 관리는 안 해요.
0: 안 하신다고요? 아예?
1: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공연 전에도 목을 안 풀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너무 많이 풀면
0: 네.
1: 올라가서 목이 잠기는 스타일.
0: 아, 그래서.
1: 그러니까 괜히 이 장치가 안돼 있는 데서 소리를 뭐 이렇게 풀고 막 다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저는 그 소리를 풀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쉬는 경우. 그러니까 모니터를 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제 소리에 리듬을 주지
0: 네.
1: 미리 풀고 올라가진 않는 편이거든요.
0: 참, 여러분, 이 선배님의 이 말은 굉장한 어떤 그 자신감과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부심과 기본적인 실력이
1: 아닙니다.
0: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1: 근데 이제는 이번에 내가 큰 무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음이라도 정확하게 내본 다음에 올라가야지 안 되겠다.
0: 이러니까. 네.
1: 예, 공부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0: 자, 많은 분들이 또 노래 들으시면서 이야기 보내주고 계신데, 양수정님께서 원조 걸 크러쉬 디바 원미연 언니 여전히 멋져요. 이별 여행의 구할은 언니의 시원시원한 목소리 덕분이에요. 인트로부터 설렌다. 나 오늘 실연당한 여자라고. 그냥 노래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저렇게 그런 역할극에 빠져드신 것 같아요. 선배님 지금 저 마지막 글 보시고 놀라신 거죠?
1: 네.
0: 어머, 어떻게 실연당했나 봐. 이러신 거죠, 지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양수정님은. 그냥 노래 듣고 나 오늘 그런 거 할래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수정님, 선배님 놀라셨잖아요. 진짜. 김영민님께서 추억이 깃든 이별 여행. 이 노래가 사랑을 받았던 게몇 년도죠?
1: 91년도입니다. 예,
0: 91년도.
1: 지금으로부터 연차는 따지지 말죠.
0: 네.
1: 너무 오래돼가지고 91년도에 신승우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나오고
0: 네.
1: 제 노래가 나오고 윤상 씨의 이별의 그늘, 그다음에
0: 엄청난
1: 강수지
0: 곡들
1: 씨의 흩어진
0: 많은데요.
1: 나라한테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0: 네.
1: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해에
0: 진짜 그랬네.
1: 노사연의 만남까지.
0: 와.
1: 예.
0: 그 속에서
1: 그
0: 이별
1: 속에서
0: 여행이
1: 버텼죠.
0: 살아남은 거죠.
1: 아직 근근히 버텼습니다.
0: 아유, 아유, 그럴 리가요. 9865님께서 원미연님, 저 음접풍 애청자인데요. 보이는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오신다는 소문 듣고 냅다 켜봅니다. 그대 내 곁으로 젊은 시절 신나는 댄스곡이라서 참 많이 들었는데 한 소절만
1: 이 노래는
0: 부탁드려요라고.
1: 서태지와 아이들이 서태지 씨한테 받은 곡이에요,
0: 저도
1: 제가.
0: 그거 여쭤보려고
1: 네네.
0: 그랬는데 아니 서태지 씨가
1: 제가 그때 젊음행진 MC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젊음행진 MC를 하는 제 프로에 서태지 씨가 데뷔곡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난 알아요를.
0: 신인이었구나.
1: 신인.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가 유대영 씨라고 음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0: 네.
1: 곡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댄스곡 하나만 써달라고 해라고.
0: 신인 곡을
1: 네네.
0: 들으시고.
1: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가. 너무 전자음도, 야, 저런 건또 무슨 음악이야? 전, 그래서 조금은 깊은 사랑을 제 노래가 그때 히트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0: 네.
1: 3집 앨범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서태지 씨가 또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0: 그것도
1: 어떻게
0: 신기해.
1: 받게 됐어요, 그거를.
0: 아니, 서태지 씨가 누구한테 곡 줬다는 얘기는
1: 예. 네.
0: 제가 같이 팀 하셨던 뭐 멤버들이나
1: 그리고 이제 워낙 데뷔 때고 제가 젊맹진 MC고 하니까
0: 네.
1: 이제 서태지 씨가 왔다가 또 MC가 또 부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그냥 너무 흔쾌하게 그리고선 한달 만에 곡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서태지 씨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0: 다른 여가수한테 곡을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예. 네. 운이 좋았죠, 제가.
0: 와.
1: 대박 운이었습니다.
0: 그랬구나. 참.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왜 자꾸
1: 네네.
0: 화면이 꺼졌다
1: 네,
0: 켜졌다.
1: 괜찮아요.
0: 이재진 클라라님께서 미연 언니, 변함없는 언니, 와우, CPBC 안에서 배워서 너무 좋아요.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원미연 선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수다 떨다 보면
1: 네네.
0: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1: 맞아요.
0: 시간 이거 많이 부족하거든요. 노래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1: 에.
0: 자, 그러면 선배님이 오늘 또 라이브도 네네네. 들려주신다고 그래서
1: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0: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1: 이 노래는 그 이경섭 씨라고 조수미 씨의 나아가거든
0: 네.
1: 조성모의 아시나요? 투에븐을
0: 유명한 작곡가죠.
1: 네, 너무 유명한 작곡가죠. 그분한테 이제 곡을 받게 됐는데 소리질러라는 곡이 나온 지가 2017년에 나온
0: 꽤 곡이에요. 최근 곡이네요. 네,
1: 그 이후로도 저는 앨범 냈는데 저는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좀 가사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냥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0: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원면 선배님의 소리질러
1: 네.
0: 라이브로 네. 듣는 동안 여러분들 소감이나 궁금한 점 또 선배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1: 네.
0: 유튜브 댓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원면 선배님의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제가 금요일부터 와우. 목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그 공연 연습을 하느라고 이제 음악 리허설, 그다음에 전체 리허설, 아침 리허설 공연을 지금 네. 다섯 번을 하고 여기 와서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약간
1: 목소리 너무
0: 멋있게
1: 좋으신데요.
0: 소리 이거보다 좀 더 잘하고 지금. 싶은데 이게 너무 긍정 소리가 나와가지고
1: 무대에서 뭐 긴장하셔가지고
0: 에이. 아니 지금도
1: 힘들었다고 막 하셨는데
0: 김영민 씨 있으니까 막 긴장이 돼.
1: 와
0: 어쩔
1: 정말.
0: 수가 없네.
1: 아유 말도 안 돼.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정말
0: 감사합니다.
1: 8127님께서 역시 라이브 최고네요. 믿고 듣는 미연님. 박진경님께서 저 이경섭 작곡가님 노래 좋아요. 깍 몰랐네요. 새롭게 와우. 허니첸스님께서 늦은 퇴근길 이 노래 듣다 눈물이 왈칵. 나 갱년기네.
0: 맞아요.
1: 진짜 많이 우실 것 같아.
0: 많이 울어요.
1: 노래가.
0: 저 콘서트 해봤는데
1: 네.
0: 그냥 다들 우시더라고요. 나 아직 살아있고 나 아직 꿈이 있는데
1: 네.
0: 이 세상이 가끔 나의 발목을 잡지만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결혼 생활하도 회사 직장 생활도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원래 이게 내가 아닌데 살아가다 보면 내 모습이 많이 바뀌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가끔은 나 소리 지르고 싶다. 나 살아있다고. 아직은 나 원미연이라고. 각자 이름을

0: 난 소리 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디 가서 이제 본인 이름을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1: 이번에 제대로 소리를 지르신 것 같아요.
0: 아, 네네. 이번에 제대로 소리 지 한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질렀는데.
1: 아니, 그 제가 아까 노래 나가고 그럴 동안 선배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 윤종신 선배님하고 예전에 에이, 작업한 적이 있잖아요.
0: 있었죠. 있었죠.
1: 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윤종신 형하고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 너무 좋을 것 같다.
0: 다리 좀 놔주세요.
1: 저도 아직 제가 요즘에 안 돼서.
0: 제가 요즘에 연락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1: 아, 저도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음악하면서 윤종신 선배님하고는 작업을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원미연 선배님은 그런 일도 있었고.
0: 네. 어. 그리고 또 어, 저는 너무 복이 많은 게 이제 신재홍 씨, 또 아까 그 김지환 씨 혼자이고 싶어요. 그다음에 김영석 씨랑 프로듀서를 다 올 프로듀서를 신재홍 씨가 올 프로듀서.
1: 와우.
0: 그다음에 전람회 김동률 씨한테도 제가 곡을 받았었고.
1: 네.
0: 윤종신 씨한테도 받았고 이경섭 씨. 그러니까 어, 정말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 유영석 씨부터 네, 심상원 씨까지 안 받아본 곡이었어요.
1: 아니 저도 제가 네, 굉장히 운이 좋은 가수라고 네, 쟁쟁한 작곡가들하고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0: 네, 네.
1: 원미연 선배님한테는 될 게 아니네요. 네,
0: 서태지 와야 될 거지. 송홍섭 씨, 위대한 탄생의 송홍섭 선배님까지 네, 안 받아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1: 와.
0: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벨링이란 좋은 곡이 있었고 그 네, 곡 이후로 제가 부탁만 하면 다들 그냥 써주신 거예요. 이별행인 각인이 된 그런 목소리로 맞는 좋은 곡을 써주신 거에 비해서는 제가 히트곡을 많이 못 냈죠.
1: 아유, 아니 왠지 그 신재영 형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럴까요? 어, 어, 요즘에 어, 곡을 안 쓰신다는
1: 얘기
0: 들었는데.
1: 요즘에 이제 그 성시경 씨하고 한 유튜브 네, 영상이
0: 아마 보셨을 거예요.
1: 거의 110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지금 딱 한 달 3일,
1: 그러니까
0: 5일 됐는데.
1: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거 어, 신재용
0: 보셨겠죠?
1: 형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속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0: 이번에는 2를 한번 해야 되나.
1: 어, 신재용 선배님하고 같이 한번 또 작업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 맞아요.
1: 네.
0: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별링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꺼집어낼 수 있었다는 게.
1: 만드세요,
0: 알겠습니다. 네.
1: 아니 이번에 그 성시경 씨랑 작업하신 거.
0: 네.
1: 따님이 어떤 반응이었을지 아, 너무 궁금해요.
0: 딸이요?
1: 네. 아마 어, 2005년생?
0: 네. 맞습니다. 어, 딸이
1: 딱 좋아할 나이인데.
0: 첫 녹음하는 날 같이 갔었어요. 저랑. 네. 근데 아, 난 노래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만,
1: 어, 딸이?
0: 네. 그리고 김장훈 씨 걸 딱 듣으면 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1: 아, 정말?
0: 네.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녹음실도 같이 따라왔어요.
1: 어,
0: 같이 야, 따라와서 같이
1: 디렉팅을
0: 들어주고.
1: 디렉팅을 해줬네.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음이 떨어지면 엄마는 왜 자꾸만 이렇게 이별행할 때 음이 떨어져 이렇게 악기를 했었는데
1: 딸이니까 에, 가능한,
0: 가능한 얘기죠.
1: 어딜 감히
0: 노래 녹음하는 날도 컨디션 자기가 옆에서 다 해주고 어, 성시경 씨도 그날 이제 스튜디오에서 성시경 씨가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어, 다른 녹음을
1: 네,
0: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네가 그 다시 하라고 했던 그 딸 맞니? 뭐라나 엄마한테 노래 다시 하라고 했다며.
1: 그러니까
0: 뭐, 우리 딸이 다시 하래. 그랬더니
1: 감히
0: 형시영 씨가 막 웃더라고요. 딸이 다시 하래요. 그래서 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데 네가 다시 하라고 했던 그 딸이야. 막 그러면서 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 딸이 아마 밖에서 자랑하고 다닐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디렉팅해서 우리 엄마 이렇게 한 거야. 성시경이가
0: 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다녀요.
1: 어,
0: 네, 자기도 아마 사생활이 있다면
1: 딸이 아마 여기저기 지금 자랑하고 다니느라
0: 아,
1: 정신 없을 거예요.
0: 네네네.
1: 네. 아니 그 결혼 생활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
0: 네, 맞아요. 잘 살고 아직
1: 연상연하 커플이시라고.
0: 네, 연상연하.
1: 아, 요즘에는 연상연하가 이렇게 흔하지만 선배님 결혼하실 때는
0: 오 이미 네, 노선 선배님이 해주셨고
1: 아하.
0: 또 인수린 선배님이 해주셔서
1: 아하.
0: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무뎌있다.
1: 네.
0: 어, 선배님들이 그 길을 가주시니까 저는 너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저도 네,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련다.
1: 어, 그 네, 선택에 지금 네,
0: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다고. 네.
0: 큰일 날 뻔했어요. 저보다 많은 분하고 했으면.
1: 어, 따님께도 그럼 이렇게 권해줄 만한?
0: 어,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저는 권해주고 싶습니다.
1: 어,
0: 예.
1: 너무 좋으시구나.
0: 예,
1: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눈에 예,

0: 그냥 그려지는 하트가 아니에요. 아직도.
1: 근데 이제 정확한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0: 아하. 남편 양쪽의 말은 다
1: 그렇지,
0: 들어봐야
1: 알지. 나만 좋은 건지.
0: 네. 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네. 괜찮아 보이시죠?
1: 에너지 정말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네, 에너지를. 거기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0: 이번에 그 새로 음원 이렇게 노래 녹음하시고 공연 무대 서시고 이런 모습 네. 보면서 아마 남편분도 그리고 따님도
1: 엄청 좋아했어요.
0: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객석에 가서 앉아서 보더라고요.
0: 아유 당연히 가야죠.
1: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번.
0: 당연히 가야죠. 에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1: 에이. 아마 많이 긴장했었을 거예요.
0: 아, 가족이라서
1: 네,
0: 더.
1: 가족이라 더. 예.
0: 네.
1: 예. 아마 눈물도 좀 나서. 우리 매니저는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별여행 때 같이 했었던 매니저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0: 몇
1: 이사님이
0: 몇 년째요?
1: 30년도 넘었죠? 예. 제가 리허설 할 때부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0: 와,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하다.
1: 네, 재연을 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0: 여러분.
1: 저도 여러분. 감동 먹었어요.
0: 그 매니저와 30년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0: 진짜 그거 하나만으로도 원미연 선배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아요.
1: 네.
0: 와 정말 너무 네, 대단하시다.
1: 20살에 저를 만나가지고
0: 야.
1: 같이 지금 나이 먹고 있어요.
0: 그 사실 하나만으로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배님 노래를 하나 네. 더 듣고 네. 또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선배님?
1: 이번에 저의 유일한 댄스곡이에요. 뭐 그대 내 곁으로도 있지만 저한테는 네. 이게 행사가 먹고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는 조금 깊은 사랑.
0: 아 그럼 이별랭... 이 무대에선 춤도 추시고?
1: 그럼요. 이별랭 안에 있는 앨범인데
0: 네.
1: 예, 조금 깊은 사랑.
0: 네. 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원미연 선배님의 조금은 깊은 사랑. 원미연 선배님의 대표적인 댄스곡. 네.
1: 맞습니다.
0: 아니,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1: 어떤
0: 그러던데,
1: 거요?
0: 선배님께서 댄스곡 하고 싶다고.
1: 에.
0: 누구 들었어?
1: 서태지 와이들의 이 노래를 그대 내게 들으러 받았을
0: 박진영
1: 때,
0: 씨한테도
1: 네,
0: 뭐
1: 박진영
0: 얘기하셨다가.
1: 씨한테 이 노래를 들려줬어요.
0: 네.
1: 진영아, 나 춤을 추고 싶은데,
0: 네.
1: 이 노래. 그래갖고 몇 개를 이렇게
0: 네.
1: 시켜보더라고요. 리듬을,
0: 네.
1: 이렇게 웨이브. 그러더니 그냥 누나는 발라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그냥 누나는 발라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날 떠나지 마. 그 박진영 씨가 데뷔했을 때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아주 단칼에, 그냥 좋게.
0: 댄스 가수로의 꿈을 박진영 씨가
1: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거 박진영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안무를 받아서 그대 내 곁을 히트를 시켰어야 돼. 거기서 내가 무너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댄스하면 약간 좀
0: 오히려 지금 이 새롭게
1: 지금
0: 뭔가 이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요번에 새로 음원을 하나 내실 때좀 이렇게
1: 리듬 아
0: 발랄한
1: 발랄한. 근데 이제는 좀 발라드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0: 발라드를
1: 네. 왜냐면 저 4집 앨범 중에 70%가 발라드예요. 그 중에 히트곡으로 따지면 한 5곡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0: 그거
1: 여러분들한테 귀에
0: 많으신
1: 익숙한,
0: 거예요,
1: 예. 그런데,
0: 선배님. 그거 많으신
1: 근데
0: 거잖아.
1: 행사장을 가면 그 노래 앞에 3곡을 부르면 사람들이 다
0: 네.
1: 이제 이렇게 약간 하품도 하시고, 다친 정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이런 눈빛이
0: 네.
1: 있으셔가지고, 그냥 다 행복하게 할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어요. 해피하게, 그냥. 그냥. 우리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아닌.
0: 그러면 혹시 그런 곡을 가장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작곡가가
1: 그리고
0: 있다면
1: 제가
0: 있으실 것 같은데.
1: 윤일상
0: 아,
1: 씨한테
0: 윤일상
1: 알
0: 씨.
1: 수 없는 인생 같은 노래를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뭐
0: 좋네요.
1: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암만 바쁘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이렇게 인생을 좀 담을 수 있는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선배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 예, 옵니까?
0: 곡이 하나 써졌는데 이거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선배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고 온게 대박곡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1: 네, 그런 일이
0: 예.
1: 있으면 진짜 너무
0: 어쨌든
1: 좋을
0: 이제
1: 것
0: 지금 많은
1: 같아요. 네.
0: 작곡가들이 선배님하고 예전에 한번 해봤던 작곡가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 작곡가들이 왠지 지금 줄을 서고
1: 아,
0: 있을 것
1: 그럴까요?
0: 같아요.
1: 야, 오늘 이게 또
0: 지금
1: 기운
0: 빨리
1: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0: 곡을
1: 네.
0: 빨리 여기저기
1: 알겠습니다.
0: 빨리 곡 써달라고 방을
1: 맞아요.
0: 붙여야 돼요,
1: 방을 붙여야
0: 선배님.
1: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원미연 선배님 모시고
1: 예.
0: 노래 들으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8439님께서 저는 미연 누님의 노래들 중에 미디엄 템포의 댄스곡인 조금은 깊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이 되어 있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신생은행에 불과했던 S은행 TV 광고에도 이 곡이 깔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1: 그랬구나. 맞아요. 그랬었던
0: 그랬구나.
1: 것 같아요.
0: 모르세요? 아니, 본인 노래가, 선배님
1: 근데
0: 노래가 워낙 많이 깔려서
1: 맞아요.
0: 그런가?
1: 그때는요, 제가 어디에서 뭔가 지방에서 뭐가 하고 있어도 몰라요. 우리는 스케줄 하느라고 누가 인터넷이 그때는 없던 시절이잖아요.
0: 네.
1: 소문을 타고 올라오려면 몇 달이 걸려야지만 부산에서 뭘 했대더라. 소식이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0: 사실 그 정도로 워낙 전국을
1: 네,
0: 돌아다니면서
1: 맞아요.
0: 스케줄
1: 저희가
0: 하시느라고.
1: 그때는 내비도 없어갖고요. 톨게이트를 지나면 시청이 어디예요? 그러면 행사장을 따라
0: 맞아요. 지도 들고
1: 찾아갔던. 맞아요. 그렇게
0: 다니면서.
1: 찾아다녔었어요,
0: 아유, 참.
1: 저는.
0: 허니첸스님께서 이 노래도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들의 코러스가
1: 이
0: 너무 기억에
1: 코러스의 목소리가
0: 남았죠.
1: 이승철 씨예요. 조금 깊은 사랑.
0: 진짜?
1: 노래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 이승철 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0: 아니, 다들 혹시 왜 그렇게 선배님 곡에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해주신 거지?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재웅 씨가 이제 이렇게 노래도 조금 깊은 사랑 노래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승철 씨가 야, 이 노래 좋다. 유정현 씨하고 작곡가 유정현 씨하고 녹음을 맡다가
0: 네.
1: 아, 근데 이건 코러스가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신재웅 씨가 야, 이제 넣어야지. 야, 이거 내가 할게.
0: 정말?
1: 그래갖고 싸싸리 싸.

0: 하면서 그 자리에서 넣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1: 코러스페이는
0: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코러스페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에이 무슨 우리끼리 돈가스나 사.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울스튜디오 앞에 집에 가서 돈가스 잘하는 집에서 돈가스 하나 샀어요. 저녁으로.
1: 와 말도
0: 그 목소리를 이승철 씨 목소리 유정혜 씨 작곡가하고 요번에 코러스는 성시경 씨가 직접 했어요. 좋은 기분 사랑.
1: 진짜 근데 예전에는 그 동료들 간에
0: 의리
1: 그런 게 진짜 맞아, 많았었어요.
0: 에이 콧날이 무슨
1: 페이가 어딨어.
0: 어딨어.
1: 다음에 나 한번 도와주면 되지 뭐. 맞아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 플라시
1: 그런 정이 참 넘쳤던.
0: 맞습니다. 예.
1: 네, 그때 생각나네요. 예. 와 대단하다. 그래. 예.
0: 그 제가 오늘날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승철 씨라고 얘기하기도 할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감사만 했는데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 아유 예. 참 복이 많은 원미연 선배님과 함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벌써. 오늘 끝곡으로 선배님께서 소개시켜주세요.
0: 자, 이 노래가 모든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이 노래도 96년에 제가 발표한 노래인데
1: 네.
0: 제가 그 해에 사집에 김동률 씨한테 세 곡을 받았어요. 세 곡.
1: 김동률 씨한테
0: 네. 전람회 김동률 씨한테.
1: 네.
0: 근데 그때 대학생이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노래 제목이 모든 세상은 내 안에 이 가사를 들어보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노래 내 인생은 이 내 안에 있네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노래가 가사가 맞아요. 그 제가 이 시간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1: 저는 오늘 선배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뭘 알았냐면
0: 네.
1: 선배님이 미래의 스타를 알아보는 눈이 계신 눈이 있으시네.
0: 그랬던 건가요?
1: 찍으면 대스타네. 신인일 때. 이 방송을 듣는 지금 미래를 꿈꾸는
0: 네네.
1: 신진 작곡가들 잘 새겨 들으셨다가 선배님하고 작업하는 거
0: 네.
1: 미리 대기표 들고 메일로 보내세요 여러분.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이 곡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네네. 선배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1: 다음에 신곡 나오시면 꼭 다시 한번
0: 네네 다시 한번 또
1: 나와주세요.
0: 꼭 불러주세요.
1: 신곡 기대할게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 7시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0: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뿔닭꽃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게 꽃 이름인데요. 죽음의 종이라고도 불리는 프리틸라리아라는 꽃이래요. 닭볕을 같은 초록 꽃받침 아래로 붉은 꽃송이가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순교자의 꽃이라고도 한답니다. 원래는 흰 빛깔의 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 이후 붉게 변했다는 전설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꽃이지요. 목숨의 대가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신 순교자 분들처럼 이건 뿌리 구근 식물인데요. 이 꽃은 죽음의 계절인 겨울을 견디면서 봄에 피어나니까 죽음 뒤에 새 생명으로 소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나요? 저는 오늘 9월 8일 복되신 마리아 탄생 축일인 성모님이 생각나는데요. 겸손하게 고개 숙인 성모님의 희생의 꽃이 정말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날, 오늘 마리아 영명 축일을 지내시는 모든 자매님들 축하드리면서 기도의 오솔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의 예, 마리아처럼 예, 듣고 왔습니다. 성모님 노래를 시작으로 예, 오늘은 성모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꽃 이야기로 또 시작을 했었는데 예, 꽃은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또 함께하면서 축하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큰 슬픔 속에 있을 때 위로를 전하면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나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꽃을 바치는 거죠. 그럴 때도 있죠. 예, 꽃봉헌. 아마 같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걸 말없이 하나님과 성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성모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예, 오늘 꽃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기도의 오솔길 내가 봉헌하는 꽃 얘기 좀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100원 내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예, 꽃봉헌 내가 좋아하는 꽃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들이 올라와 있네요. 와. 2037님, 네, 오늘도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과 눈부신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로 산책하기 좋은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사랑방에 한데 모여 삶을 이야기하면서 수녀님과 함께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해요 하셨어요. 아유,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첫 번째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551님, 네. 가을 하늘이 이쁘게 하늘 좀 봐주세요 하며 손짓합니다. 와,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네요. 봉담성당 3지역 성지순례 9월 12일 토요일 진산성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3지역 잘 다녀오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진산성지 거기에 대전의 금상자락 끝자락이자 대전에서 또 끝자락 서로 만나는 곳인데요.

와, 거기 좋은 곳입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거기 본당 신부님께서, 김용덕 신부님이신가요? 그분이 참 강론을 엄청나게 또 잘하십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막 재미나게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거기는 또 엄청 터가 넓어서요. 여럿이 다 같이 뭘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예, 5818님, 어머니가 오늘 생일이에요. 지금 형부하고 여행 중인데, 해마다 제가 생미사 드리고, 오늘도 저녁 미사 가려고 해요. 어머나, 예, 언니가 오늘 생일이시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형부하고 여행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생미사까지, 예, 여행 마치면서 저녁에는 이제 미사 가시려고 또 미사 지향을 넣으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자매의 시간입니다. 예, 얼마나 오손도손, 예, 가족끼리 여행하면서 서로 또 다독이면서 정을 나누는 것, 와,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생일날 언니, 예, 건강들 하시고요. 축하 많이 받으시고 기쁘게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두 번째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우, 제목이 참 이쁘네요. 장미송이 엮어 이소영 노래입니다.

네, 이소영의 장미송이 엮어 잘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은 노래라서 그런지 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혜정 스텔라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진료 받고 왔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제 담당 교수님께서 많이 좋아졌다며 2주 후에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큰 고비를 넘어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스텔라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또 참여하려고 그러고 뭐 그게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구리성당에서 받아야 하는데 티켓을 7장이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면 스텔라가 건강한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하대사님, 오전에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도 조금 낮아서 동네 주민 배추밭에 배추 모종 심는 걸 도와주었네요. 김장때 조금 얻어먹을 욕심으로 히히히. 아, 참, 지향이 그러시군요. 예, 저는 예전 신혼 초때 아니스 생일날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생일 선물로 회사 담장에 있는 장미를 나이만큼 꺾어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저녁에 퇴근해서 줬더니 우리 사는 아파트 담장에서 꺾어온 줄 알고 엄청 화를 내면서 당장 경비실에 가서 자수하라고 해서 하하하, 정말 오래전 추억이네요. 하하하하. 저도 막 웃음이 나오네요. 아유, 정말 눈에 또 선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와, 그래도 참 아네스 부인께서는 아주 정말 정직하시죠. 아파트 담장 꺼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나이만큼씩이나 그렇게 꺾으셨다니 엄청 많이 꺾으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그 정력. 아, 오늘 웃기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라일락 향기님, 산책 중 구했어요. 하느님의 작품 하트. 와, 파란 하늘에 정말 구름이 무슨 새털 같은 구름이 날아가는 듯한 그런 하늘을 찍으셨네요. 중간에는 뭐 전기줄이 좀 보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유, 잘 찍으셨네요. 예, 아유, 멋집니다.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찍은 거 잘 복원해놓으세요. 몇월 며칠 날 내가 찍은 거다 하고. 아,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마리아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 저는 웬걸, 유유, 왜 그러시나? 네, 냉각수가 터져서 문제가 커진 상황이네요. 정비소에 차 넣어두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버스 타고 다음 일 하러 가면서 함께 들어요. 정말로 모든 어려움에서도 저를 지켜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성모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봉헌하고 싶어요. 와, 그렇죠. 올해 장미같이 또 아름다운 장미꽃 봉헌하고 싶으시군요. 아이고, 내 냉각수가 터지다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엔진을 식히는 그 냉각수잖아요. 그러니 뭐 나중에 그게 과열되면 큰일이잖아요. 그 얼른 정비소에 넣어주셨다 해서 다행입니다. 잘 고치셔가지고 또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바다로 갔다 왔답니다. 화요일이라 고통의 신비로 시작해서 묵주기도를 드리는데 환희신비 4단을 드리다가 문득 이런 실없는 생각이 들어서 히히히 웃었답니다. 성모님, 비둘기뿐 아니라 어린 양도 봐주셨네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요. 아, 비둘기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봐주셨는데, 예, 어린 양도 봐주셨다니. 어머, 어린 양 봐주신 거죠. 예, 아기 예수님 봐주셨으니까요. 봉헌하신
하신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주 항상 이렇게 유머가 있으니 즐겁고 또 젊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성모님께 와, 이분은 달맞이꽃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달맞이꽃 꽃말은 말없는 사랑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아유, 달맞이꽃 말없는 사랑. 어머, 꽃말도 너무 이쁩니다. 그죠? 달맞이꽃은 정말 달이 뜨는 그 저녁에 피는데 요즘에는 이상기운인지 낮에도 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 수녀님들이 저희 수녀원 마당에 이게 화단에서 피어나는데요. 요즘엔 꽃들이 제철에 안 피고 다 일찍 피어버리고 막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꽃은 참 아름답죠. 노란 꽃, 예, 달맞이 꽃. 아유, 좋습니다. 1722님, 네, 저는 소나무요.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셨고 저도 좋아하게 돼버린 나무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첫눈이 내렸었어요. 소나무를 볼 때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와, 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또 말씀을 하셨네요. 아, 소나무를 좋아하셔서 기도할 때 소나무를 생각하시는군요. 아버지도 겸사해서 네, 이렇게 또 생각나시고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사무치게 그립다는 그 말이 정말 인간적인 솔직한 말 같습니다. 그걸 주님과 성모님이 다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요. 네, 티나님께서 예, 요즘 피아노 연습 때문에 자주 못 들어와요. 예전에 치던 성악, 가요, 팝 등 장르가 다양합니다. 행복해지네요.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아유, 그래도 뭐 맹탕이면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해놓으신 피아노 솜씨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뭐 가요도 하고 성가도 하고 팝도 하고 뭐 다양한 장르를 또 치시니 얼마나 재밌으십니까? 예, 좋은 발견을 하셨네요. 앞으로 쭉 이렇게 좋아하는 네, 피아노 치기 계속하세요. 그리고 건강이 또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답니다. 예, 하느님께서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티나님, 정말 저도 기쁘네요. 정말 예, 오늘 하루도 또 기쁘게 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님께서 예, 오늘은 아들 바오로와 함께 백운역 누나 집에 그림 배우러 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늘이와 함께.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누나네 집으로 가서 다시 또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예,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네요. 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6876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세실리아 수녀님, 이번 주일 남편이 세례를 받습니다. 늘 성가정을 꿈꿔왔는데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보호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6876 자매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늘 마음속으로 꿈꿔오던 네 성가정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반갑고 기쁘네요. 무엇보다도 남편 되시는 아브라함 형제님께서 세례를 받기까지 이제 열심히 준비하셨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뭐 이번 주라고 했으니까 벌써 세례 받으셨겠습니다. 예. 가족 중에 이렇게 더군다나 남편이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총인지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또 기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 형제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아브라함 형제의 세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따뜻한 행복한 성가정 이루시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세례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길을 시작하는 아브라함 형제를 축복해 주소서. 그동안 세례를 준비하며 쌓아온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총과 보호가 함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 형제가 세례 후에도 꾸준히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며 일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소서. 이 형제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사랑의 믿음이 가득한 성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소서. 이 가정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6876님 자매님께서 예 신청하신 곡인가요? 신청곡은 천상연의 노래죠. 성가정을 위한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는 음성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도 많고 사연도 아주 구구절절한데요. 아, 티나님 어서 오시고요. 하하대사님, 예, 같은 마음으로 세례받으시는 아브라함 형제님, 하느님 은총 많이 받으시길 기도하며 축하드립니다. 성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고 또 기도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하늘 사무엘님께서도 예, 오늘 기도를 청하신 6876 자매님, 남편 아브라함 형제님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한 성가정을 이루심에 다시 한번 기쁜 축하드립니다. 세례가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아주 애기스 꼭 필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37님, 와, 느낌표 3개나 붙이셨어요. 자매님 정말 축하해요. 남편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져서 아름다운 성가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짝짝짝 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주님의 은총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참 외짝교우들이 남편이나 아니면 이쪽에 뭐 부인이 꼭 신자가 돼서 함께 손붙잡고 미사가기를 얼마나 염원을 하시는지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진짜 기뻐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7855님, 네,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 형제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가정을 이루셔서 주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시면서 또 축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588님, 네, 자매님의 남편 아브라함의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지인의 딸이 바라던 아기가 결혼 4년 만에 생겼는데 남편이 입원 깨기로 정말 아기가 하느님과 연결해 줬네요. 예비자 교리를 받게 돼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연을 들으니 더 기뻐서 문자하게 되네요. 손 모아서 기도해요 하시네요. 와, 이렇게 4년 만에 아기가 또 생겼는데 임신하게 됐군요. 남편이 너무 기뻐서 나 성당 다닐란다. 교리를 받으셨다니 정말 기쁘겠습니다. 예, 아기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칩니다.

은총의 근원이신 하느님, 가정의 기쁨 속에 태어나신 아기 한 분이 세상의 구원을 열어가신 것처럼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저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조용한 탄생이었지만 그 탄생은 하느님의 은총이 세상에 닿아 피어난 첫 번째 꽃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사에서 성모님께 정구를 청할 때 아름다운 꽃을 바치는 마음으로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없이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희가 꽃처럼 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끊어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세례를 앞둔 이들,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이 꽃피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병들어 외롭고 지친 이들이 누군가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저희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의 꽃 한 송이가 되게 하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탄생하신 오늘의 기쁨을 저희도 기도 안에 함께 담게 하시고 성모님께서 평생 주님께 드리셨던 순명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님께 기꺼이 봉헌하게 하소서. 성모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하루 저희의 마음이 한 송이 꽃처럼 오직 주님을 향하여 피어나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주아리랑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병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아직도 제법 많이 있는데요. 예, 069 하나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셨을까? 예, 읽어볼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굳은 마음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작은 부분도 하느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느님 뜻을 지켜낼 수 있다면 훗날 분명 하느님께서 모범상을 주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와, 뭐 이 글은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또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이 좋은 글 정말 069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마음에 새겨 들으면서 좀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 묵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홀로 남은 곰님 수녀님 썼다 지웠다 또 지우고 또 쓰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가슴에 묻어두려고요. 직접 하늘을 볼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보지만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너무 슬픈 얘기를 하셨네요. 뭐 누워 계시는 것인가요? 편찮으셔서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어떤 지금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썼다 지웠다 자꾸 하시지 마시고 쓰시고 싶은 말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그냥 쓰세요. 쓰고 내질르세요. 예, 이 기도 요술길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의 아픔, 기쁨, 슬픔, 하소연 뭐 다 쓰셔서 올리셔도 됩니다. 예, 절대로 이건 안 돼 하고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지 마시고 네.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솔길 가족들이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네, 응원도 해줍니다. 네, 아셨죠? 예, 경산 해피맘님. 아이고 이거 정말 웃기네요. 저희 남편도요. 결혼 기념일날 벚꽃을 꺾어와서 혼낸 적이 있답니다. 하호호호. 아이고 그 남편님도 참 너무나 정말 좀 현실적이네요. 네, 꽃살 돈이 없었나 보죠. 뭐 그리고 벚꽃이 너무 아름다웠었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산 해피맘님이 벚꽃 닮았다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아 나는 이 꽃을 꼭 경산 해피맘님에게 보여주고 싶다. 안겨주고 싶다 그랬나 보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혼냈다고요? 아, 이 말씀 참 재밌네요. 네, 예, 이 마음 그냥 간직하고 사세요. 남편이 그렇게 순수하시니까. 네, 5818님 저는 성모님께 백합꽃을 봉헌하고 싶네요. 8월 15일 돌아가신 친정 막내 고모님 많이 그립네요. 어머 성모 승천 대축일에 돌아가신 막내 고모님이시군요. 그러니 성모님이 생각나는 네, 백합꽃 봉헌하고 싶으시겠습니다. 네, 깨끗한 성모님의 그 백합 꽃을 막내 고모님 생각하면서 예, 또 떠오르신 그대로 또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막내 고모님은요 제 생각에는 성모님 품에 안겨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날 가셨네요. 네. 599님 저는 성모님께 아카시아 꽃을 드리고 싶어요. 어릴 적 담장에 활짝
핀 아카시아 곱고 하얀 깨끗한 마음 담아서 봉헌하고 싶어요. 아카시아 꽃말은 우정, 숨겨진 사랑,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카시아 향기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도 아카시아 꽃 참 좋아해요. 그리고 향기가 동네 저 끝까지도 막 날아오잖아요. 정말 또 이런 상상을 하게 하는 말씀이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7150님, 저는 성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명을 안젤라로 정해봤어요. 수호천사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면서 언제나 천사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천사님하고 같이 늘 나를 보호해준다 생각하면서 천사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안젤라님, 앞으로 세례명 성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준비하시고 예, 안젤라로 세례 꼭 잘 받으시고 축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단상,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북두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 성모님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순종의 한마디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온 교회가 이날을 기뻐하는 건 그 조용한 탄생 뒤에 우리 구세주께서 오실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기다려온 요아킴과 안나 부부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듯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자라 하느님의 전령 가브리엘 천사의 알림을 받아들였으니 어린 소녀 마리아의 그 겸손한 예,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피아시 은총의 자리를 열어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을 얼마나 조용히 실천하고 있을까? 침묵 속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기쁜 피앗, 성모님께 배운 우리의 이 작은 이해가 하느님의 은총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오늘 하루 걱정도 주님께 맡기는 작은 예. 예, 주님께 예. 네,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모님처럼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김시연이 부르는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바벨을 낳았다. 주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참 예수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인 오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라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으신 후 성모님은 점차 이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처럼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오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

0: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시작했는데 유난히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고 있으면 몸은 한없이 노곤노곤해지고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요. 샤워를 오래 하게 되는 데는 단순히 씻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이 몸에 닿으면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쏟아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던 생각과 소음도 잠시 멀어집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친 마음이 잠깐 숨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방공호가 된다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샤워를 끝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좀 더 머물고 싶은 건 현실로 돌아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오렌지 캐러멜의 샴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샤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욕조를 놓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죠. 사실 대부분의 어떤 화장실에 요즘에 욕조가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 욕조에서 샤워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언가 띄워놓을 수 있는 영도 띄워놓고 가끔 거품도 놓고 그랬었는데 저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샤워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자라다 보니까 점점 더 샤워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무언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되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심각했던 거는 훈련소였죠. 5분도 안 되는데 바로 물 끊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가끔은 그렇게 천천히 무언가 몸을 씻고 또 물에 잠겨있는 시간을 가져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급하게 살다가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 가는 정말로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한참을 생각하다가도 뜨거운 물을 맞고 있으면 그 물과 함께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물로 몸에 먼지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묻어온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까지 같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도 요금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유난히 샤워를 끝내기 싫은 날이라면 굳이 서둘러 나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비스트의 픽션.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5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직원이 얼마 없는 작은 회사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제 밑에는 부하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저랑 손발 맞춰 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꽤 꼼꼼한 성격이라 실수는 잘 없는 편인데 문제는 너무 꼼꼼하다 못해 소위 말하는 FM 스타일이라 융통성이 없고 어떤 일을 맡겨도 거시적으로 보는 눈이 부족하고 딱 시킨 것까지만 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해줬으면 하는데 10년 넘게 같이 일해도 여전히 너무 수동적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면 이 친구가 제 자리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새로 뽑을지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년이 자꾸 다가오는 걸 이 친구도 알고 있는데 뭔가 더 배우려는 의지보다는 지금 자리에 안주하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한마디 해주고 싶다가도 어차피 이 친구 인생인데 제가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년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현재 안주하려고만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참 긴 시간이죠.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에도 이 회사와 일이 잘 이루어질지 함께 일해온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마음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분께서는 꼼꼼하고 실수가 적으면서 맡긴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윗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되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MBTI에서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사실 더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J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더 젊었을 때, 낮은 직책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지만 항상 정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일했던 직원에 대해서 내가 말로 그 친구를 바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사실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우리가 자리에 올라가서야지만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나 크게 공감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우리의 후배가 잘 컸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말로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친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랄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일해야지만 되는 상황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사실 지금의 직책에서는 능동적이라기보단 수동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의 역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믿어주면서도 어떤 직원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그런 안정적인 게 좋은 것인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닐 건지 이직할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년을 앞두고 내가 그만큼 너로 인해서 고마웠고 또 우리가 정말 나는 믿고 있었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그 후배분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원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미션은
직원에게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라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자유롭게 존중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 내가 정말로 애썼던 이 30여년의 시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또 쉬는 것도 중요하시니까요. 내가 정말 잘 쉬면서 믿고 또 그렇게 정말로 소중한 그런 마음 잘 간직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Do for Love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391님, 불 꺼진 방에서 라디오 듣고 있으니까 괜히 옛날 생각나고 감수성 폭발하네요. 제가 중학생 될 때 처음으로 엄마가 핸드폰 사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핸드폰 가지고 학교 가면 다들 쉬는 시간에 제 주변에 몰리고 그랬었는데요. 문자 보내려면 알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알 있냐고 좀 달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 네. 사연을 읽어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16화음, 64화음, 뭐 몇만 칼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 벨소리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넣으려고 녹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넣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신식이고, 어떤 기기를 가지고도 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어떤 물론 선망의 어떤 느낌도 있고 누구는 가질 수 없던 모습도 있었지만, 뭔가 그 시절의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50님, 스터디카페 야간 알바 중인데 새벽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요. 돈 벌면서 내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스터디카페를 골랐는데 공부보다는 딴 생각이 자꾸 드니 역시 일은 일로 받아들여야 하고 공부할 땐 딱 공부만 해야 하는가 봅니다. 네, 편의점 알바도 그렇고 스터디카페 알바도 그렇고 되게 시간이 남을 땐 또 남는 것 같은데 그때 무언가를 정말 잘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병원에서 제가 잠깐 실습처럼 뭔가 일을 할 때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서 그때 영어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가 그렇게 짬 내는 시간을 모아서라도 또 그렇게 해보는 것도 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어떤 경험이 아닐까 싶네요. 5917님, 신부님 저 곧 자격증 시험이라 각 잡고 공부하는 중인데 벌써 집중력이 바닥났어요. 저만 이렇게 깨어있나 싶어서 라디오로 위로를 받아봅니다. 잠 깨는 시원한 음악으로 심폐소생술 부탁해요. 뮤즈의 스타라이트 어때요? 네, 이 시간에 깨어있으신 분들, 잠이 안 와서 깨어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무언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그래서 깨어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동질감을 얻으면서 아직 잠 못 들지 못하는 우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뮤즈의 Starlight.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올게요.

1026님, 매번 승진해서 미끄러졌는데 이번에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제일 느린 승진이지만 그래도 이제야 후배들 앞에서 면이 서네요. 3922님, 매번 소개팅에서 별 소득이 없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애프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꼭 좋은 인연이 되어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6500님, 아이들만 두고 집을 비워본 적이 없는데 3박 4일 출장 다녀오는 동안 별일 없이 집에 잘 있어준 연년생 중학생 남매둥이들 이제 다 컸나 봅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마움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찾아오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고마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면서 고마움의 기억들 한껏 간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곽진원의 당신만이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5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독립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70대이신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비도 다 드리고 있고 원래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고지혈증에 당뇨,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체중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즘엔 서툴지만 식단을 직접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두 달째 새벽부터 일어나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고 운동도 아예 안 하시는 걸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알려드리면서 퇴근하면서 같이 잠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노력과 달리 가게에서 드실 수 있게 건강식 위주로 도시락을 준비해드려도 그건 손도 안 대고 그냥 놓고 오실 때가 많고 밤늦게 대충 물에 밥을 말아 김치나 장아찌랑 드실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엄마가 좀 더 건강한 걸 드셨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드실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노후 준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엄마 스스로 건강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엄마를 어떻게 모셔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는데 무심한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의 관계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했던 것들이죠. 우리는 참 사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좋은 거 얘기해줘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얘기해줘도 또 내가 부모님께 얘기해줘도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본당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항상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또 젊은 조금은 이제 젊다거나 아니면 한 4, 50대 되시는 분들의 부모님께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사연자님께서는 참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들이시고 새벽부터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퇴근한 뒤 운동까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단순히 건강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머니 삶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결국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기는 하죠. 분명히 그것은 내가 바람이죠. 내가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께서 이제 정말로 건강하게 남은 시간들을 또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참 맘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또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는 왜 그렇게 물에 밥을 말아먹어? 왜 거기서는 내가 준비해준 거 잘 먹지 않아? 무언가 힘든 게 있어?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조금만 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엄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좀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지만 가끔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통제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엄마도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목소리를 듣는 그 시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다음 식단을 준비하기 전에 어머니께 한번 대화를 해보고 또 어머니는 어떤 식단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고린토 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루이스 마리아노의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마리아는 안나 성녀와 성 요아킴의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자식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인류에게도 기쁨이 된 건데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거움 가득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간찬우의 마리아의 노래로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8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날 중에 하나라서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슬픈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기쁨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오늘 또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기도 바치러 가볼게요. 창세기에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듣고요. 이어서 전주교구 만남 음반이죠. 룩스의 알렐루야 이어드릴게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순교자 성화를 보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피의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알면서도 순교자들의 삶을 따르는 것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고통과 죽음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순교자 성원을 보내고 있는 저희가 특별히 순교자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편함을 느낄 때 순교자들의 고통을 떠올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과 끝없는 인내를 배워 일상 속에서도 작은 순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희생은 순교자들의 고통에 비할 수 없지만 작은 희생과 보속을 실천하며 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김태진 신부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작은 등불이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진짜 순교자 생활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동방의 빛이라는 보셨나요?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그 너튜브에 보면은 CPBC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채널이죠. 예,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제작했던 이 순교자들에 관한 드라마를 재해석해서 다시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 너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WID에 해외 청년들이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고 신기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선교사가 없었음에도 예, 학문으로서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 유럽에서 엄청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되게 신기해할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럽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속 이제 내려온 전에 내려온 그런 국가들이라면 우리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신기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너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동방의 빛. 너무 홍보하나요? 제가 제작한 건 아닌데 네, 동방의 빛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좀 볼게요. 7110님이요. 요즘 너무너무 푸른 하늘입니다. 가끔 하늘 보시죠? 행복이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또 눈물이 납니다. 79이신 나의 어머님. 잠시 부천 막내아들 보러 가신 나의 어머님께 전화를 해야겠어요. 충주에서 행복한 권기사 올림 보내주셨어요. 진짜 푸른 하늘이죠. 또 어머님 생각이 난다고. 잠깐 가셨는데 벌써 보고 싶으신 거예요? 효심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7110님. 예. 그래도 또 어머님, 막내아들 행복하게 보고 오시도록 제가 김영권의 행복 준비했거든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8196님은 성당 묘지 벌초하러 새벽 버스 타고 가는 남편 요새 벌 조심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벌 무섭잖아요. 근데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일 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인호주사의 주님 계신 곳 어디나 띄워드릴게요. 아니, 제가 목소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감기 걸렸는데, 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감기 유행이라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날씨 조금 시원해졌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대요. 그래서 진짜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고요. 다니시고 제가 꼭이 얘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되게 아프거든요. 막 뼈마디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그대평화가족들은 감기 걸리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야겠다. 지금 진짜 바이러스 많이 돈대요. 그러니까 예,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제 목소리 얼른 나아서 내일은 멀쩡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예, 노래 두곡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김영권의 행복 듣고요. 이어서 인호주사 주님 계신 곳 어디나.

김영권의 행복 이어서 인호주사 주님 계신 곳 어디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하드리아누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생소한 성인이신데 소아시아 지방의 군인이었는데요. 이 하드리아누 성인은 박해 때 잡혀온 2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인 성녀 나탈리아도 감옥에 갇힌 남편을 방문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하드리아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도 고문을 당한 뒤 그 23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이내 성녀 에텔브루가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사람들의 축하 가득 받으면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위에 오늘 축일인 분이 있어요 하면 예약 문자로 축일 축하해요 보내주셔도 좋고 또 지금 화살기도 한번 바치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원인희가 부르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어서 최준익, 막시모가 부릅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네, 원인희의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들었고요. 이어서 최준희 주여 나를 받으소서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 읽어보셨나요?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상세하게 전하죠. 아브라함부터 요셉 성인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하면서부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삶에 한번더 집중해 보시고요. 저는 황소리가 부르는 임마누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

0: 부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9일 연중 제23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수도회 박원구 라파엘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9일 연중 제23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로옵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아들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구워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미혼자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의 재난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갈라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와 갈라졌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혼인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하는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화사하게 한껏 꾸민 임금님 딸이 금실로 신어온 옷에 싸여 안으로 드는구나. 옷에 곧 단장하고 임금님께 나아가는구나. 처녀들이 뒤따르며 동무들도 우는구나.
1: 들어라 딸아,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0: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당신 아들들이 조상의 뒤를 이으리니 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이다.
1: 들어라 딸아,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2: 알렐루야.
3: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 영과 함께.
3: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 주님 영광 받으소서.
3: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 찬미 예수님.
2: 찬미 예수님.
3: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런데 곧이어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얼핏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루카 복음서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셔 평지에 서십니다. 그곳에는 갈릴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티로와 시돈의 이방인들까지 몰려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3인칭이 아니라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직접 부르십니다. 이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가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자연히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 가진 사람은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행하여라는 그저 안타까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원어 우아인은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할 때 쓰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동정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무엇에 기대어 사느냐입니다. 재물에 기대면 하느님이 필요 없어지고 지금 아무리 배부르고 웃고 있어도 하느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고 믿었기에 바오로 사도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도, 감정도, 소유도, 세상도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붙잡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즉 재산, 명예, 건강, 인간관계, 지금의 행복은 언젠가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과 같은 질문에 이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어느새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참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에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하느님의 손에 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는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울며 많이 가졌을 때는 감사하고 부족할 때는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과 제1독서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과 처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하느님, 저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0: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2: 하느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0: 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0: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시작된 우리 교회는요, 수십 년 동안 국경 교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화상 바오로를 비롯한 교우들은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서 성직자 파견과 교회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인지한 교황청은 1831년 9월 9일 조선 대목구를 설정하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브리기에르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첫걸음을 한 날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9일 수요일 순서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김태진 신부님 목소리였죠. 성지의 바람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독특한 점이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점이다. 이걸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내년에 WID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9월 9일에 또 조선대목구가 설정됐다는 거는 저는 오늘 알았는데요. 독립된 교회가 된 오늘을 또 기억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네, 참여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 우물정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연도 좋고요. 네, 신청곡 보내주시면 또 모아서 제가 틀어드리죠. 그리고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함께 축일 축하해드리고요. 네, 그 어울리는 또 노래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야훼일의 음반에서 기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액션송 2집에서 임마누엘 듣고 올게요.

0: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가수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 저는 동학혁명에 관한 노래를 만들고 음반으로 내려고 녹음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 봄에 공연할 해월 최시영이라는 뮤지컬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래극을 몇 편 만들어 봤었지요.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별을 스치는 바람, 화가 이중섭의 그 산의 이중섭, 전태일의 불꽃들을 공연하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큰 흐름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는 모습을요. 일제의 강점기가 그렇고요. 6.25 전쟁이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사는 일과 어쩌면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이어지는 강물 같은 것이어서 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래나 시도 역사의 많은 일들을 담고 들려줍니다. 그저 계절이 오고 지나는 일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역사의 사실과 현장을 기록에 남겨 후세의 사람들이 옳은 길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런 시를 노래로 옮기고 잘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최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시노래 모임 나팔꽃이 그것입니다. 시인과 음악인들이 모여 문화운동을 하는 일입니다. 모인 분들의 이름이 꽤나 알려진 시인들이지요. 김용택, 정호승, 안도현, 도종환, 또 정희성, 정일근, 나희덕. 한국 시단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분들입니다. 음악인들은 저와 또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붙이지 않은 편지, 벙어리 바이올린이란 노래를 만든 백창호 씨, 바이섬이라는 노래를 부른 김원중 씨,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유영선, CCM 가수 홍승관, 노래마을의 이지상, 이수진입니다. 1999년에 첫 공연 이후로 전국의 많은 곳에서 시노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너무 유명 시인들만 모였다는 질타도 받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문화의 중심으로 시선을 모으다가 뿔뿔이 자신들의 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국회의원으로 또 문체부 장관으로, 안도현 시인은 문창과 교수로, 이렇게 저렇게 모임은 긴 휴면을 맞았습니다. 요즘 다시 모임을 시작하려고 보니 벌써 세월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시인과 음악인들이 있으면 잘 내리물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팝이 주목을 받는 이때에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이 세계에 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K-POEM 또는 K-POEM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작가 한강을 비롯하여 여러 문인들이 주목을 받지만 우리 시, 우리 시인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가 세계에 주목을 받지만 사실 한글은 남북한의 인구를 합쳐도 채 1억이 안 되는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젠가 혹시 K-컬처가 유행이 지나더라도 우리말이 살아남아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1980년대 영미팝이, 90년대에는 일본의 J-팝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물결처럼 그도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문화가 영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이미지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노래 모임 나팔꽃의 활동 시절에 만든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수 안치환 씨도 불렀고요. 바위섬을 노래한 가수 김원중 씨도 불렀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로 곡을 제가 썼으니까요. 정호승 시인의 시 술 한 잔에 붙인 노래 술 한 잔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이었습니다.

네, 마음 깊는 드라이브하기 이어서 김현성의 술한잔 듣고 왔습니다. 이곡 이제 안치환 씨도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치환 씨 곡으로는 제목이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고요. 이 곡은 김현성 씨가 직접 작곡하고 부른 술 한잔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한잔 재밌긴 한데, 네, 또 저녁에 한잔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술이 뭡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 괜찮냐고, 감기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보다 훨씬 낫고요.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깔끔한 목소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콧소리가 좀 나가지고 어떻게 애교라도 부려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네요, 이 시간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걸려가지고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어제 1시간 기다려서 진료 받잖아요.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뭐 코로나고 독감이고 이것저것 갑자기 날씨 조금 풀리면서 시원해지면서 돈다고 하니까 진짜 진짜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집안, 노약자 있는 집안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된통당했어요, 지금. 녹화아빠 승유님이 슬디 오늘도 감사하고요. 대구평방 30주년입니다. 인사할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대구평방 오늘 30주년이군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와. 저희 가톨릭, 서울은 5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에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희 창립 기념일이에요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대구평방은 30주년 오늘이군요. 9월 9일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대구평화방송 기억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또 이런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6439님은 9월 9일, 오늘은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명동성당 모이는 날입니다. 사제들과 교우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죠? 저도 몰랐는데. 예, 오늘 이제 낮에 나가면 신부님들 많이 뵙겠네요. 명동 거리에서. 항상 이렇게 모임 있는 날은 어떤 미사 있거나 사제성화의 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명동 나가면은 다 이렇게 클로즈 입은 신부님들이 하도 다니셔가지고 진짜 많으시거든요. 오늘 그런 날이군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장환진의 하느님의 사람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영숙 모니카님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들려주세요. 신청해 주셔서요. 이 곡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장환진 하느님의 사람 17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장환진 하느님의 사람이어서 17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 베드로 클라베르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인 콜롬비아에서 원주민과 노예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성인이죠. 종신서원을 하면서 수도명을 흑인들의 영원한 노예 베드로 클라베르라고 지은 후에 40여 년 동안 노예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목한 성인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고르고니오, 성 루피오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일의 기쁨 속에서 행복한 날 보내세요. 백채환이 부릅니다. 자유가 옵니다.

백채환의 목소리였어요. 자유가 옵니다였습니다. 요즘에는 DS 워십으로 또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성가 가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사람은 울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까닭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연민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말씀 마음에 한번더 새겨보시고요. 저는 콘디오스의 내 안에 그빛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이 개국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느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잘 실천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곰곰이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앞서 마태오 복음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모두 삶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지어 가도록 합시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중 제2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하양성당 보좌 최한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들을 때는 칠색 팔색 했던 아재 개그인데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생각나서 피식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까지 생각나서 자존심이 상했던 경험 우리 보기들도 있으신가요?

참 이상하죠. 그 순간에는 아 그게 뭐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 계속 생각납니다. 웃기 싫은데 웃기고 잊고 싶은데 기억에 쏙 남는 아재 개그. 어쩌면 이게 바로 아재 개그의 진짜 매력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도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진가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아니다 싶어도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보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진표 제이레빗이 함께 부른 아저씨라는 노래로 2026년 9월 9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재 개그.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개그가 되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별 기대 없이 만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에 나에게 내 일상에 참 고마운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그때 당장 그 순간에는 재미없다고 별것 아니라고 너무 빨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보아야 예쁘다. 자, 오늘은 아재 개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아재 개그에 시원하게 웃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408님 평소에도 아재 개그 꽤 하시나 봐요. 아재 개그라고 흉내내면 픽 웃지도 않고 그게 뭐야 하는 아내 율리아나의 표정이 떠오르는 복디의 멘트로 혼자 피식 웃으면서 이 아침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재 개그에는 웃고 싶지 않아요. 아재 개그 약간 어이없어서 하고 웃게 되긴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내 리액션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평소보다 더 정색하면서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웃겨? 나 안 웃겨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 세수하다가 갑자기 푹 잠들기 전에 누워서 푹 그런 게 아재 개그의 매력인가 봅니다. 류채칠리아님도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아재 개그처럼 재밌고 웃을 일 많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재 개그 있으면 복디에게 알려주세요. 복디가 그게 뭐예요? 안 웃겨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디는 꽤 잘 웃는 편이고 여러분들의 아재 개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안 좀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 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9시까지 귀 쫑긋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디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복디가 하나하나 읽고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축하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준이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방파제로 거센 파도가 밀려올 정도인데요.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 20.1도, 광주 20.7도, 대구 21.3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상 CP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공기 굉장히 선선하더라고요. 바람도 좀 세게 불어가지고 서늘하다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렇게 가을 날씨, 이런 날씨는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 뭐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가든지 산책을 하든지 이 날씨를 온전히 만끽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보기들은 아끼다가 못 쓰게 된 경험, 속된 말로 아끼다 됐다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끼다가 아예 못 쓰게 돼버린 경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아끼다 뭐 됐다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노래 드립니다. 아이유 새 신발.

끼고 아끼다 아예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에 대한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이 날씨 지켜가야 되잖아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사이드 첫사랑.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어린 시절 다니던 미술학원의 기억이 떠오른 한 사람. 그때는 물감 하나도 참 아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감을 조금씩만 짜서 쓰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물감이 몽땅 굳어버린 겁니다. 결국 쓰지도 못하고 통째로 버려야 했죠. 처음부터 팔레트에 다 짜놓고 굳혀놨다면 끝까지 쓸 수 있었을 텐데 아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아예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좋은 날을 아끼고 하고 싶은 일을 아끼고 고맙다는 말도 다음으로 미뤄두다가 어느 순간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던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덜 아끼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좋은 순간에는 충분히 웃고 내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써보는 거죠. 자, 오늘은 인생이라는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을 마음껏 짜놓아야겠습니다. 진짜 이럴 때 있죠. 너무 좋아서 아끼고 또 아꼈는데 나중에 보니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 아껴 먹었는데 상해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아 진짜 나 너무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무엇을 그렇게 아꼈다가 후회를 하셨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스페비시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김원준의 쇼 오랜만에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꼈다 뭐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주고 계신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7654님 제가 이건 아재 개그 얘기다. 제가 아는 아재 개그는 싫으면 시집가라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오늘 대구 평화방송 개국한 지 30년이 됐는데 축하해 주세요 라고. 오늘 아침에 평화방송 개국한 지 대구 평화방송 개국한 지 30년 됐다 축하해 달라라는 문자 많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대구에서도 대구 평화방송에서도 복디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축하해야죠. 우린 다 가족이니까요. 가브리엘라님, 저는 아끼다가 뭐 됐다 이 싶은 사연에 복숭아라고 보내봅니다. 아껴 먹다가 상해서 버렸어요. 진짜 아끼다가 뭐가 됐네요. 맛있을 때 빨리 먹어야겠다고 또 다짐해봤네요. 그쵸. 이번 여름에 저도 그랬어요. 복숭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샀다가 다 못 먹고 결국에는 상해서 버린 경험 저도 있습니다. 먹는 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일이나 뭐 빵이나 빵도 너무 좋아하는 빵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오늘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에는 상해서 곰팡이 나서 버린 거 어제 그랬습니다. 자, 5032님 저는 냉면 먹을 때 계란을 제일 나중에 먹거든요. 아껴둔 건데 동생이 계란 싫어해? 하면서 홀랑 먹어버렸을 때요.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아니 나는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아 네 거나 먹어. 네 그릇 있잖아. 네 계란 있잖아. 아, 진짜 너무 속상했겠는데. 계란 싫어해? 7409님 아끼다가 못 쓴 비디오요. 옛날 거라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골동품이 됐는데 이 고물상에 팔아야 될지 쓰레기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같은 거 이제 쓰기가 쉽지 않죠. 이 VCR 그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것도 이제 작동이 잘 안 되고. 그쵸. 이게 되게 딜레마야. 이거를 어떡할까?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돈 주고 버려야 되나? 7878님. 비싼 화장품 선물 받았는데 아끼다가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까워서 발랐다가 피부 뒤집어져서 관리비만 15만 원이 들었네요. 이거 완전 공감. 저도 이제 비싼 화장품 같은 거 선물 받을 때가 많거든요. 뭐 업체에서 보내주거나 친구들이 뭐 이거 써봐라 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다 쓰고 다음 화장품 써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 밀어놨다가, 아껴놨다가, 이거 나중에 좀 더 써야지, 뭐 나중에 뭐 기분 좋을 때 써야지 이렇게 아껴놨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게 된 화장품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선물들 받으면 바로 또 주변에 나눠주려고요, 차라리. 비싼 화장품 버리느니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하면 다 같이 쓰고 좋잖아요, 그쵸? 근데 버린 화장품 많죠. 그래서 복디네 집에 오면은 화장품 받아가실 수 있어요. 화장품 많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 화장품이 많아요. 복디 뭐 이런저런 아니면 복디가 좀 좋아하는 화장품 이게 써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하는 거는 또 한두 개더 사놓거든요. 예비로.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다못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복디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러거든요. 마루님, 저도 이번 여름에 복숭아 그랬어요. 근데 복숭아 설탕에 절여서 복숭아 절임해 놓으면 겨울까지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달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살짝만 끓이면 좋아요. 그런가요? 아, 이거 좋다. 절여 놓는 거 맛있잖아요. 또 이렇게 절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백도, 황도 이런 것처럼 통조림처럼 나중에까지 먹을 수 있죠. 아, 맛있겠다.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해 놓을 걸. 진짜. 왜 지금 얘기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우스틱님, 아이들이 자랄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 해줬던 거를 가장 후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아버지는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내일 저녁에는 아내 그리고 딸과 프로야구 보러 갑니다. 딸아이가 좋아하거든요. 이제라도 표현하라고 합니다. 어머, 프로야구, 지금 프로야구 보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선선하니 밤에 안 덥고, 사람들이랑 막 뛰면서 응원해도 많이 안 덥고. 아우스틱님, 가족들이랑 야구 보시면서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아껴뒀다가 아껴놓은 계란 동생이 계란 안 먹어? 하고 뺏어 먹은 우리 5032님. 이 선물은 동생 나눠주지 마세요. 5032님께 선물 드리면서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들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2373님, 벌초 여파로 피곤함과 허리가 아직도 아프네요. 레지오 회합 있는 날인데 피곤한데 이 소리 하지 않기. 기쁜 마음 가지기. 피곤하다 소리 하지 말기, 기쁜 마음 가지기, 이 두 가지를 외쳐주셨습니다. 아이, 그래도 벌초에서 힘든데 어떡해. 이 근육통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이고 이 소리가 그 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 먹었으니 오늘 파이팅 하시고 마음 먹은 걸로 충분하다. 나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8878님, 10시 전에 자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 10시에 누웠거든요. 근데 절대 잠이 안 와요. 일찍 잠드는 방법 좀 알려줘요, 복디. 오늘 다짐은 10시 전에 잘 거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귀엽다. 안 그래도 복디도 항상 에브리데이 10시 전에 자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지만 휴대전화, SNS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9시 반부터는 휴대전화 덮고 안돼 끼고 입을 잘 덮고 그리고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너튜브의 도움을 받기는 받습니다. 너튜브에서 잠 잘 오는 뭔가 채널이 있어요. 잠 잘 오는 소리를 들려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 틀어놓고 자면은 어느새 또 스르르 잠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곧 잠이 들 거야 라는 마음가짐 때문이 플라시보 때문인지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꼭 10시 전에 잠들기 8878님 꼭 이뤄지기를 복디가 응원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복이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솔리드 천생연분.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196님, 수요일 오전 미사 남편 요셉 처음 하는 해설 벌써 떨린다고 하네요. 우리 70살 요셉에게 파이팅 보내주세요. 와, 일단 첫 데뷔 축하드립니다. 처음 하는 해설 떨린다고. 수요일 오전 미사? 그러면 10시에 시작인가요? 아, 화이팅!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형제님,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무조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5105님, 지금 손자, 손녀 보러 가는 중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손녀. 요즘 애미가 뭘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7살인데 숙제하기 싫어 라고 합니다. 숙제는 무슨. 할머니라도 지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다짐, 손녀에게 숙제해라 지시하지 않기. 7살. 근데 참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딸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일단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남들 다 다니는 학원 우리 딸만 뒤쳐지면 나중에 내 딸이 막 엄마 왜 그때 나 학원 안 보냈어? 왜 선행학습 안 시켰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또 이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수월하라고 학원 보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지금 한창 뛰어놀 시기에 놀고 싶고 또 우리 할머니는 우리 손녀딸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애지중지 귀한 우리 딸 우리 손녀딸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 딱하고 아, 새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어떡해요. 하지만 오늘 다짐하신 것처럼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야 놀아 놀아 놀아 할머니 할미랑 놀아 멋진 할미가 되시기를 105님 화이팅입니다. 2658님, 저는 오늘 생일이라고 셀프 미역국 끓여먹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저의 다짐은 오늘도 나를 스스로 열심히 사랑할 지니. 미역국 맛있으셨어요? 맞아. 이게 무엇이 중헌디. 나를 스스로 열심히 사랑해야지.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지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2658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1573님, 오늘 아침 지금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복디는 책 내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그 사랑을 오롯이 다 받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성되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요. 1573님의 다짐에 복디도 살짝 얹어봅니다. 4120님. 항상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어요. 처음 문자 보내는 거라 좀 긴장이 되네요. 처음이지만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이 신지은의 낯선 아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낯선 아이는 주말에 띄워드리면 안 될까요? 주말에도 4120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2903님. 너무 신기해요. 저 방송 들으면서 오늘은 일찍 자야지 꾀부리지 말고 저녁에 성당 레지오 모임 가야지라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우리 보기들 다짐이 저랑 똑같네요. 디에이드 응원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뭐 항상 웃게 할게요 뭐 이 노래인가? 응원할게요 이 노래인가? 이 노래 진짜 들으면 힘이 나던데. 자, 그러면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와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 바로 만나봅니다. 그러니까요. 유치원이 무슨 숙제예요. 할미,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손녀 그냥 놀아. 그냥 놀아. 엄마 몰래 놀자 하시는 멋진 할머니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2903님께서 신청하신 디에이드 응원과 함께 할게요.

응원이 되셨을까요? 디에이드 응원가 듣고 오셨습니다. 잠 안 온다. 오늘은 꼭 10시 전에 자겠다라는 보기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한 분, 두 분씩 꿀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0335님, 저는 잠이 안 올 때 주님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저희 작가님도 살짝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평화방송 그 너튜브에 들어가면은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틀어놓으면은요 1단도 못 넣고 잡는다고. 이거 누가 녹음한 거예요? 슬디 이거 누가 녹음한 영광의 신비 이거 슬디가 녹음한 거예요? 묵주기도를 하는 그래요? 슬디 목소리가 자장가였네. 1단도 안 돼서 잠이 든대요. 영광의 신비 하면서 이제 막 성모송을 막 읊어주는데 그러면은 잠이 1단도 못 들어서 잠이 든다고. 재밌다. 아우스틱님께서 재밌는 아재 개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음식은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맞지? 얼마나 무섭겠어. 할머니 손 해장국이었나? 할머니 손두부 막 이런 거.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맘스 햄버거도 있잖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1573님, 아재 개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을 두 배로 놀리는 방법은 두 장 산다. 이거는 안 웃을래. 자, S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너무 재밌는 아재 개그도 있었고 꿀팁들도 많았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복작복작도 있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주인 선미가 부르는 주인공 띄워드립니다. 1부 마무리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8: 파울!
9: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7: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0: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보장?
13: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1573님께서 아까 다짐과 함께 새벽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의 기운이 점점 열기가 빠지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 가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제는 오랜만에 산책을 했거든요. 저녁에. 한강공원 산책을 했는데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발음이 꽤나 차가워요. 이렇게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 있으시면 이서원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저희 감정식당 진행하는 동안 샵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새마을금고 중앙회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임수롱, 선예가 함께 부른 대낮에 한 이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라서 생각보단 아주 빨리. 자, 보기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 햇살 따사로운 날 뭘 하고 싶으세요? 대낮에 이별을 한 이 두 사람은 눈물이 빨리 말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을 햇살 이렇게 따사로운 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주부님들은 이불 빨래하기 좋은 날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고 우리 보기들은 햇살이 밝은 날, 햇살이 아주 따뜻한 날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임수롱 선예 대낮의 한 이별.

복작복작 임수롱 선예의 대낮에 한 이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햇살이 밝은 날, 햇살이 아주 따뜻한 날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만나볼게요. 2518님 학교 땡땡이 치고 놀러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공감 가죠.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면서 교수님 들으실까봐 또 조용히 해야지. 자, 8703님 회사 땡땡이 치고 수험생인 울 딸하고 콧바람 쐬고 싶네요. 오늘 시험 접수해요. 두근두근 모든 수험생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부터 시험 접수인가요? 하시면 안 돼요. 회사 땡땡이 치고 우리 접수하고 나서 딸 기분 전환 시키려고 콧바람 같이 핑계 좋잖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6670님 딸내미 출근 도와주는데 바로 난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볼 것 같아 음악을 들으면서 라고 하네요. 덕분에 함께 웃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오, 무슨 청춘 만화 같이 이렇게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따님. 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같이 이 핑계로 같이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셨다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6199님 가을 햇살 아래 공기 좋은 공원에 가서 남편과 둘이 손잡고 산책하고 싶어요. 둘만의 시간을 보낸 지 오래됐네요. 갬성 냉만 낭만이네요. 오늘 해보시면 안 돼요?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누구 방해꾼이 있을래나. 3368님 햇살이 따뜻한 날 우리 집 강아지 도치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한강길 라이딩 가고 싶어요. 아주 따뜻한 햇살을 같이 맞고 싶네요. 요즘 SNS 강아지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쇼츠가 뭐냐면 강아지의 세상은 딱 주인이 데려다 준 만큼이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SNS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세상 우리 시야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의 세상은 딱 우리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간 만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우리 주인이 그런 마음에 막 여기저기 막 바닷가도 데려가고 산에도 데려가고 막 이런 영상이 모아져 있는 그런 그 쇼츠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괜히 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 막 이곳저곳 데리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맨날 우리 집 동네만 산책하지 멀리는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멀리는 강아지 두고 가지 우리끼리 가지 그죠? 안 되겠어요. 5156님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 가고 싶어요. 대낮에 피톤치드가 나오는 때죠. 하, 숲 좋아합니다. 복디도 숲 많이 좋아합니다. 티아님께서는 하늘공원을 걷고 싶으시대요. 햇살 좋은 날 내일부터 며느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늘공원, 이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늘공원 조금 있으면 노을공원처럼 막 이렇게 갈대? 이 뭐라 그러지? 갈대라고 하나? 갈대숲 같은 게 엄청 아름다워지잖아요. 핑크뮬리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사구 하나님, 햇살이 따스한 날 엄마 집 마당에 불 피워놓고 전어 구워 먹고 싶어요. 가을을 제대로 즐기시네. 제철 음식도 챙기고 햇살 광합성도 하고 엄마 집 마당에서 불도 피워놓고 낭만까지 챙기는 이사구 하나님 응원합니다. 꿈쟁이님께서는 햇살이 따뜻한 날 내 편과 성지순례 여행 떠나고 싶어요. 퇴직한 내 편은 쭈꾸미 낚시 가고 저는 갈매 모성지 미사 시간 기다리며 오천항에서 여유 맛보고 있어요.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는 희소식도 전해왔네요. 쭈꾸미 낚시 맛있겠다. 라면에 쭈꾸미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먹을 생각만 합니다. 8911님, 가을 햇살이 좋으면 나락을 말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가을 햇살이 좋으면 집 마당에 포장을 펼쳐놓고 나락을 발로 저어가며 말렸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은 포근했던 추억으로 남았네요. 나락이 뭐지? 나락. 나락. 나락 간다. 나락이 아닌가? 나락이 뭐지? 나락 나쁜 거 아니에요? 나락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 0563님. 주말에 점심 먹고 나른할 때 창으로 햇살이 비치고 얼굴에 햇살 받으며 졸 때 너무 행복해요. 맞아.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얼른 뽑아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따님 출근 잘 하시라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돗자리 깔고 놉시다. 6670님께 선물 드리면서
유리상자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수요일 코너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에 공감 맛집 감정식당. 네, 우리의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복디 책으로 시작해서 복디 책으로 마친 한 주였습니다.
0: 감사해요.
1: 제 목표는 이 책을 모두 외우는 거예요. 지금 사회독을 했고 오해독제 가는데 한번 읽을 때마다 이제 형광펜으로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긋고 네. 그다음에는 붉은색, 초록색, 보라색. 그리고 오독제는 이제 펜으로 씁니다. 제 생각들을 쓰죠. 이 책을 사독을 어제 마치면서 느낀 거. 전 국민이 읽어야 된다. 일단 이거는 뭐 판매 부수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는 거잖아요. 네네.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언제까지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어느 날 덜컥 암이 찾아오고 죽음이 내 곁에 찾아올 때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게 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죽는 과정 또 죽음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이 책은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에서 세 가지 기적을 발견했어요.
0: 뭐예요?
1: 첫 번째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맞죠?
0: 그렇죠. 지금 살고 있죠.
1: 네, 이 책에서 눈을 얘기하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인 거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평범한 일상이에요.
0: 네.
1: 그 소소하고 지루하고 시시한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이 책에서 거듭해서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남을 아끼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이 있고 사회적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노력해서 기상캐스터로 했던 것을 아침 방송에서 사회적 성장으로 연결시켜서 나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기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동참한다는 게 너무 영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 울기도 하고 제가 암에 걸린다면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2주 뒤에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장기 기능이 멈췄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함께 앓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일어선 마음으로 야 방송하는 게 거대한 기적이구나 오늘 가슴이 품고 왔고요.
0: 감사해요. 진짜 부족한 책인데 너무 교수님 입을 통해 나 딱 교수님을 통해서 듣는 제 책 이야기가 너무 멋있는 책 같네요.
1: 제가요.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0: 아유, 맞죠.
1: 16권의 책을 썼는데 정말 이것은 베스트다. 왜냐하면 그 많이 쓸 수 있다. 이 책의 미덕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째, 쉬워요. 전혀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담담한 고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들이요. 제가 15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제 삶이 바뀌었는데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부단대학교,
0: 네.
1: 그 세계 100대 대학교 30에 교수가 된 사람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세상을 떠나죠.
0: 네.
1: 그 1년 동안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떠났고 복디는 지금 살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0: 네.
1: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복디가 이야기한 내용과 정말 절묘하게 신기하게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0: 네.
1: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는 것,
0: 네.
1: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네. 이분은 남편에게, 복디는 아버님에게. 그래서 15년 만에 대작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화려한 톨스토이처럼 아름답게 쓰는 게 대작이 아니고요.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가장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 때 그리고 나만의 경험한 것을 쓸 때 그것은 명작이다. 그래서 명작을 처음부터 1타석에 말로 홈런치셨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 네, 똑바로 두시죠.
0: 아 교수님이랑 이렇게 또 제 책 이야기를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1: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많은 그 축하 메시지 꽃다발이 쇄도하고 있죠.
0: 아이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 오실 때만은 기다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1: 아 그렇습니까?
0: 저희 사연 외에 한 네네. 분이 너무 긴급하다라고 아, 문자를 좋습니다. 보내주셔서 네네. 이 이야기를 바로
1: 이걸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막 잡은 이런 생선 같은
1: 네, 화로회죠.
0: 그렇죠. 화로회 같은 것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1: 너무 좋아합니다. 네.
0: 죄송합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네.
0: 교수님 너무너무 절실해서 문자 드려봅니다. 저희 아이 고3이라 이번 주 수시 접수를 해야 돼요. 음흠. 문제는 예체능을 하면서 작년 말에 과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전공으로 원소를 씻고 싶어 하는데 알고 보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었나 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실기는 하기 싫고 대학은 가야겠고 그런 상황인데 실기 학원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가서 실기를 배워야 시험을 치는데 말이죠.

0: 최근 일요일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다가 3일 정도는 학원 앞까지 가서 못 들어갔어요. 어제는 결국 설득해서 병원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하기 싫은 전공으로라도 대학은 가고 싶고 학원은 가기 싫어하는 아이. 제가 뭐라고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너무 임박한 상황이라 그런지 자꾸 죽고 싶다, 폐급이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나쁜 생각까지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교수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예,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그 소용돌이 속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소용돌이가 뭐냐면 이번에 떨어지면 끝장이다라는 소용돌이예요.
0: 그 한마디에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는데요, 저는?
1: 그렇죠. 원래 대학 안 들어갔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사실
1: 이게
0: 기회는...
1: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교수님, 남아이라고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1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싫은 것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싫어질 수 있어요.
0: 그쵸.
1: 사람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0: 아.
1: 네, 좋았던 사람이 싫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색깔을 지금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0: 네.
1: 휴학 간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0: 그렇죠. 대학 들어가면 또 그 전공을 그렇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네가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니 고맙다라고 어머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제 개인적 경험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박사 논문 쓰는 걸 너무너무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0: 네.
1: 그때 모 대학에 박사님하고 선을 봤어요.
0: 그 선 소개팅.
1: 소개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논문은 어떻게 돼 가세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이랬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논문 안 쓰셔도 돼요.
0: 왜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박사라고 지금 여유 부리나? 근데 내년에 쓰셔도 되고 10년 뒤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0: 아,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건가요?
1: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들을 때는 뭐야 자기는 박사라고 남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네.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오니까 누가 논문 지금 안 끝내면 인생 끝이라고 얘기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맞네.
1: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논문 써서 박사 됐지.
0: 마음은 편했지만 열심히 논문 썼다.
1: 네, 누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너 인생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너는 싫어하는 거 발견했잖아.
0: 그쵸.
1: 그러니까 그거 뭐 재수한들 어떻고 시험 안 치면 어때. 마음 편하게 가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렇게 엄마가 느긋해지면 갈 수도 있어요.
0: 그쵸.
1: 엄마 일단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0: 일단 해볼게.
1: 굳이 안 가도 된다니까 가볼 거라니까.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 엄마 안 갈 거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이번에 안 들어가면 인생 망한다.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고 SOS를 하신 거다.
0: 그쵸.
1: 그래서 어머님이 좀 더 넓게 품어주시고 길게 바라봐 주셔라. 빠밤입니다.
0: 빠밤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긴급하게 살짝 막간 상담을 한번 들어가 봤고요.
1: 좋네요.
0: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제 아내는 뭐든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서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다며 그날 새벽까지 감독님의 다른 작품을 전부 찾아보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도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자유수영만 가볍게 한다더니 어느덧 강습을 등록하고 수영복, 장비까지 사고 최근에는 오리발까지 사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몰입한 뒤에는 꼭 후유증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슬픈 드라마라도 본 날이면 그야말로 초상집이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물론 아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니 현실이 답답해요.

0: 뿐이에요. 취미로 시작해서 딴 자격증이 벌써 몇 개인데 정작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이런 불만을 얘기했다가 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래서 어쩌자고! 감정적으로 나올 아내의 모습이 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꺼내기도 힘듭니다. 이런 저희 집의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마는 성격, 네. 이 아내.
1: 네.
0: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몰입하는 성격도 문제가 될까요?
1: 안 됩니다.
0: 그죠?
1: 네.
0: 뭔가 호기심이 많고
1: 네.
0: 또 호기심에서 그냥 얕게 그냥 한번 훑고 끝나는 네.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는 또 성실하기까지 한 거니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1: 복디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둘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0: 뭐가
1: 문제라는 거야?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다음에 애들이 뭐 가출을 했어? 둘이 대판 싸움을 했어? 이게 문제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일상사 살아갈 때 이런 일 다반사지.
0: 네.
1: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0: 뭔가 남편분이 좀 미안한 게 있어서 괜히 문제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경제적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문제인가 봐요.
1: 그렇죠. 아니 뭐 오리발까지 사면 돈이 들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그런 장비 사면.
1: 아 이것도 뭐 하려고 또 이걸 다 살라 그래. 장비빨.
0: 그러니까.
1: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0: 그렇죠.
1: 남편의 문제시하는 아주 그 전곡은 뭐냐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써먹지도 않을 거를 왜 이렇게 자격증은 많이 따. 자격증 따면 뭘 해.
0: 그치.
1: 그쵸.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네. 자격증 따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어요.
0: 그쵸. 얼마나 큰 성취감이에요.
1: 뿌듯한 성취감.
0: 네.
1: 그리고 복디님. 뭐 여행을 해보셔서 알지만 여행에서 뭘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 아닙니까?
0: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일상에서 좀 벗어났다.
1: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온갖 꽃밭을 다니면서 인생을 꽃밭으로 만드는 아내를 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0: 그렇죠. 삶에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아내를 노랑나비라고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0: 아.
1: 그러면 이 노랑나비가 민들레 꽃밭도 갔다가 봉숭아 꽃밭도 갔다가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도 갔다가 온데를 다니면서 나풀나풀 춤을 춘단 말이에요. 가끔 거기서 자격증도 따면 우리 꽃밭에서 자격증 줍니다. 야호 이러는 거예요.
0: 맞죠.
1: 어디에 써먹는 것이 가장 재미없어요. 어디에도 써먹지 않는 것. 쓸모가 없는 놀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우리가 방송 대상 타려고 하나요?
0: 아니죠.
1: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큰 상도 받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일 진행하는 것, 수다 떠는 것.
0: 맞아요.
1: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것은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일은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건 뭐냐 하면 표현할 필요도 없이 내가 뭘 할 때마다 어우 재밌겠다 어우 재밌겠다 이 말만 하면 돼요.
0: 그치 맞지. 네.
1: 그리고 또 이거 하는 당신 귀엽누 아유 이쁘네 그러면서 이쁘다 귀엽다 그러면 아유 장비에 살 돈이 안 돼서 남편 잘 만나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됐어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살 테니까 싼 걸로 살게 이번에 그러면 그래 되겠어 1등 신랑이 되잖아요. 칸트가요
0: 네.
1: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바꾸려면
0: 네.
1: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좋은 점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0: 아, 오히려 좋은 점을 통하지 않을
1: 네네.
0: 수 없다.
1: 이 안에 정말 좋은 게 엔터테이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점을 좋아해 주면 그걸 통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갈 수도 있어요. 자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지하면
0: 네.
1: 반대로 오히려 저항감이 커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 하고 더 억장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밖에 뵙는 우리 김수래 PD님은
0: 네네.
1: 제가 감정식당을 할 때 감정식당을 이끌어주신 장군님이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또 공부하신다고 대학원에
0: 네,
1: 가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사부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따 나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당신 정말 대단해. 방송하면서 공부하면서
0: 육아하면서
1: 육아하면서 나는 당신 이런 점 때문에 당신이 참 놀라워. 그리고 이런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당신 반도 못 따라가. 이러면 치 그러면서 더 열심히 대학원 다니고 또 애들 육아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0: 그렇겠죠.
1: 근데 뭐 가끔 현실은 또 슬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일 수도 있고요.
0: 언제 집에 들어와?
1: 그렇지. 아 그것까지 배워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신랑이 좋은 신랑이냐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려는 것을 좋아해 주면 돼요. 누가 돈 달라 그랬어. 뭐 대신 리포트 써달라 그랬어. 그저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전국의 신랑들이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가진 좋은 면을 부각시켜 주고 기뻐하라. 그것이 빠밤입니다.
0: 빠밤. 저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아내가 취미가 없어서 걱정이다.
1: 맞아요. 그럴 때 사연 보내셔야 돼요. 아내가 집에만 있고 나가질 않습니다.
0: 그리고 계속 나랑 놀아달라고 한다.
1: 네. 너무 의존적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즐길 줄 알고 호기심이 많고 삶을 즐기는 네. 모습이 뭐가 문제일까?
1: 남들은 안 돼서 문제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정말... 호강에 겨워서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아내 두셨습니다. 네. 늘 즐거울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취미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복디님. 네. 복디님 제일 쓸데없는 짓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0: 제일 쓸데없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진짜 저 이거 진짜 너무 찔리는 사연이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1: 한두 개만
0: 많고.
1: 예를 들어보세요. 복디님 하는 것 중에 아 이거는 하등 뭐 돈 벌고 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데 도움 안 되는데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다리 찢기 클래스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리를 수평으로 찢기.
1: 거기까지 설명 그만 상상이 되니까.
0: 해보고 싶어가지고.
1: 진짜 살아나더니 별걸 다 해봐요.
0: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뭐 자격증이라도 있지. 난 자격증도 없어.
1: 다리 찢기 읽어.
0: 네. 이런 것도 없어요.
1: 얼마나 재밌어요.
0: 그러니까요.
1: 더 찢어진다. 확실하게. 듣는 저도 즐겁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정 퀴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뜻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0: 1번
1: 낙천주의,
0: 2번
1: 완벽주의,
0: 3번
1: 낭만주의.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신화 퍼펙트맨.

0: 몇 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를 알아보고 메뉴도 배우고 인테리어며 자금 계획까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이 일 때문에 회사 선배 한 분과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선배가 제가 카페를 차린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자기 액세서리를 카페 한쪽에서 팔면 어떠겠냐는 거예요. 샵인샵 하고 싶다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누군가랑 같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카페 운영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선배는요. 아,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손님들 좋아할 거야. 하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랍시고 뭔가를 가져옵니다. 사실 선배가 만든 액세서리 저도 몇 번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 취향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판매나 관리까지 떠맡게 될 것 같다는 걱정도 돼요.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강요를 받다 보니 이제는 카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싫어질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배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제 계획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나는 혼자 하고 싶은데 선배가 계속 옆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1: 네.
0: 막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네. 막 이렇게 제안하고 있나 봐요.
1: 이거 세 글자로 얘기하면 짜증나.
0: 짜증나.
1: 아 진짜 짜증나. 정말 특급 처방전 바로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빠밤. 이 부부 사이에 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세 가지 있어요.
0: 어? 뭘까요?
1: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네. 이게 무슨 개소리야.
0: 안 돼요. 너무 상처다.
1: 너무 센 말이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0: 뭐해? 뭐 하는 거야?
1: 뭐 하는 짓이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네. 웃기고 자빠졌네.
0: 셋 다 너무 상처야.
1: 너무 세잖아요.
0: 네.
1: 근데요. 이 세 마디를 오늘은 그 선배한테 다 하고 싶네요.
0: 아.
1: 같이 하자면 샵인샵 무슨 개소리야.
0: 진짜. 네.
1: 두 번째로 뭐 하자는 짓이야.
0: 그러니까.
1: 웃기고 자빠졌네. 다르게 말하면 이건 부부라도 안 돼요.
0: 아, 가족이라도 안 돼요.
1: 끝났죠. 부모님이 얘기해도 안 돼요. 형제가 얘기해도 안 돼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누가 얘기해도 이거는 일본어로 뭔지 아세요? 택도아리마싱.
0: 택도아리마싱.
1: 택돔 소리하고 앉았네. 지금 내가 너 샵내 주려고 카페 차리는 줄 알아?
0: 그치. 나도 나의 계획이 있었어.
1: 네. 잘못하면요. 네.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상은 호구를 알아본다.
0: 아.
1: 호구가 돼버려요.
0: 그렇죠.
1: 절대 안 됩니다. Never, never.
0: 그러니까.
1: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를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셨잖아요. 뭐 정을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해야 되나? 지옥의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서양의 속담이 있거든요. 돈을 빌려줘서 이런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이런 친구보다 훨씬 많다.
0: 아, 돈 빌려줘서 그르치는 관계가 더 많다는 거죠.
1: 그럼요. 작은 불편은 큰 호의,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게 해요. 근데 작은 불편을 안 하겠다면 큰 불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게 불편하고 네. 두고두고 그 선배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대한 불편이 다가옵니다. 거대한 불행이 다가와요. 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선배도 참 염치가 없네요.
0: 너무했어.
1: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빠밤 교수는 그 선배를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욕구라는 기준을 가지고 네. 빠밤의 원칙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0: 네.
1: 뭐냐면 잘 그 진행을 하고 싶다 하는 게 복디님의 욕구겠죠.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싶다는 게 제 욕구겠죠. 그러면 그 욕구는 각각 얼마나 중요할까요?
0: 뭐 개개인한테는 서로 다 중요하겠죠.
1: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0: 에이, 그것보다는...
1: 제가 이럴 수 있죠. 아, 내 말 좀 들어. 어. 왜 이렇게 자꾸 중간에 치고 들어와.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복대님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진행 좀 하면 좀 따라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년, 3년 갈 수 있었을까요?
0: 없었죠.
1: 없었죠. 우리는 각자요. 욕구 등가의 법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욕구의 중요성이 5. 당신 욕구의 중요성이 5.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0: 그쵸.
1: 그다음에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0: 네.
1: 우리는 균등하게 5대 5여야 한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의 카페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5.
0: 네.
1: 선배가 하고 싶은 욕구가 5인데
0: 네.
1: 자꾸 선배 욕구를 6, 7로 두고 자기 욕구를 3, 4, 2로 내리려고 하잖아요.
0: 네.
1: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0: 네.
1: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돈이 안 나오고 욕이 나오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 네 욕구도 5지만
0: 네.
1: 빌려주기 싫고 빌려주기 어려운 내 욕구도 오다. 그러면 대등해지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거리낌 없이 덜 미안하게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안 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 욕구를 6, 7로 생각하면 아, 어떡하냐. 아, 내가 좀 더 모아볼까. 이러면서 자꾸
0: 맞아요.
1: 비굴하게 맞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0: 내 마음은 또 계속 불편하고.
1: 네,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너의 욕구나 나의 욕구나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것을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욕구 등가의 법칙. 빠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된다.
0: 아.
1: 그 말씀을 저는 강력하게 이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빠밤입니다.
0: 빠밤. 욕구 등가의 법칙.
1: 욕구. 네.
0: 나의 욕구를 줄이지 말아라.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혹시 복대님 아프실 때
0: 네.
1: 의사들이 혹시 너무 애쓰는 거 아닐까 싶어서 아픈데도 덜 아파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의사들 바쁜데 막 나나 봐달라고요 하면서
0: 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1: 이런 걸 땡깡이라고 그러죠.
0: 네,
1: 땡깡을
0: 그쵸,
1: 그쵸. 부르면 얼마나 문제 많은 환자를 지키겠어요.
0: 그렇겠어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의사도 좀 배려해주고 내 아픈 것도 배려해서
0: 네.
1: 정확히 말하면 인생사는 6대 4는 돼야 되잖아요.
0: 아.
1: 6대 4. 내 욕구가 6.
0: 네.
1: 상대 욕구는 아무리 많아도 4. 아.
0: 6대 4.
1: 멋이 중헌디 맞습니다.
0: 나를 아껴야죠.
1: 나를 아껴야죠.
0: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 네.
0: 경산 해피맘님 역시 빠밤 교수님 열정자매님 인생 최고네요. 자격증 따놓으면 언젠간 기회가 온답니다.
1: 믿습니다. 네.
0: 믿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님께서는 오히려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많으셔서 부러운데요.
1: 우리 말이요. 네.
0: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1: 네네네.
0: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뜻하는 말. 겨자씨님께서는 2번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최근 경험 아픈 뒤로 완벽주의가 얼마나 해로운 건지 체감했답니다. 또 8207님께서는 지난주 명동성당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대요. 방송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야구하는 아들이 벌써 대학 졸업반인데 이 길을 계속 갈지 말지 고민하는 아들의 선택을 응원하려고 묵묵한 척하는 엄마랍니다. 전국 대학리그 4강전

0: 한번 부담 갖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이 모든 게 기적이죠. 사실은.
0: 그러니까요. 네. 아들의 선택을. 아, 또 아들 선택 응원하는 사람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교수님이잖아요.
1: 빼면 안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가 어디를 가도 가는 곳이 명문대고.
0: 그렇죠.
1: 네가 어디 훈련소를 가도 가는 곳이 최고의 훈련소다.
0: 그러니까요.
1: 내가 생일날 생일 하루 전에 입대를 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 국방부에 축하를 받고 축하까지 해줬죠.
0: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교수님이기에 네. 아까 저희가 제일 먼저 다뤘던 그 사연.
1: 네.
0: 그냥 따님의 자녀분의 선택을 지지해라.
1: 그럼요.
0: 조바심 내지 말아라. 네, 네. 라고
1: 서영도를 속에 들어가지 마라. 말씀드린 거죠.
0: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감정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뜻하는 말은 바로
1: 바로 2번 완벽주의입니다.
0: 네. 2번 완벽주의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인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길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저는 뭐 길면 긴 대로 또 남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드렸죠.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다라고
0: 네.
1: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정말 문제인지 잘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0: 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이게 문제라고 해서 막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는데 네. 결국 나중에 되면은 그건 문제도 아니야.
1: 그게 문제야?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네.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해 주신 이서환 교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성시경의 거리에서 끝곡으로 들으면서 교수님과 함께 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1: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